생이여 지호시호 부제네라 승현문자

0: 꼭.
1: 어화 청춘 소년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밭 갈고 글을 읽어 수신제가 할지어다. 만고성인 순임금은 역산의 밭을 갈아 부모 봉양 하옵시고 천하문장 이적선도 광산의 글을 읽어 명전 천추하셨으니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시호시호 부재래라. 성현문장 본을 받아 주경야독 하오리라. 사설시조 어화 청춘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시호시호 부재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노랫말이 들어있는 음악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앞에서 청춘들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하지만 그게 어디 청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시간과 밀물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도 이와 비슷하고요. 또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 중에 나오는 까르페 디엠이란 말도 생각납니다.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잘 활용하다 하는 말인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선생 역할을 맡아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더 강하게 기억되는 말일 겁니다.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나오는데요. 까르페 디엠이 나오는 시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까르페 디엠, 꾸암 미니뭄, 크레둘라 포스테로, 이런 라틴어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미래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의지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뭐든 내일 하지 하면서 현재 지금 이 시간이란 보물을 놓치는 이들에게 훌륭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설시조 어화청춘에 나오는 시호시호 부재래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호라티우스 시인의 카르페 디엠이란 말도 이 산책길 문을 열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평조회상 8곡을 짧은 길이로 압축해서 연주하는 음악 단회상 준비했습니다. 짧을 단자를 써서 단회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연주되고 있는 단회상이 하나 더 있죠. 현악영산회상 9곡을 짧게 줄인 곡도 있습니다. 두 곡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영산회상의 여러 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평조회상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떠리, 삼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이렇게 8곡을 14분 좀 넘는 시간으로 압축한 연주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의 8곡을 짧은 시간에 두루 들을 수 있도록 연주한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8곡 전체를 들으려면 40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짧게 들으면서도 8곡의 정취를 두루 맛볼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9801님께서 앞서서 사설 시조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송지원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감상하는 사설 시조의 읊음이 더욱 깊이 전해져 더위도 식혀주는 잔잔함이 나루터 버들잎 바라보이는 마루에 앉아 보는 고요 같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나루터 버들잎이란 표현을 쓰니까 정말 제가 이 나루터 버들잎이 보이는 그런 마루에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런 기분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되네요. 아,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마들째님께서는 제주도에 사는 어떤 파랑새에게 국악 산책을 소개했어요. 푸르죽죽하고 푸르딩딩한 코발트 블루 파랑새인데 언제 산책길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파랑새가 나타난다면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를 연주하는 음악을 아명으로 경풍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변조두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변조두거는 초장과 2장이 남창가곡 우조두거의 반주 음악과 유사하고요. 4장 이하 부분은 남창가곡 계면두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조두거를 두 줄 악기 해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입니다.

해금이란 악기는 두 줄밖에 없지만 참 여러 표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는 그윽한 얼굴을 드러내 보이네요.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중기의 인물 송강 정철이 지은 사설시조 장진주사를 가곡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장진주 혹은 장진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이 한 잔 먹사이다 또 한 잔 먹사이다 꽃 꺾어 줄을 놓고 무진무진 먹사이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권주가 계열의 시조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라면 초라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울어주고 화려한 상여를 태워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다 똑같다. 가랑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술 한 잔 생각이 날 때 그 누구를 불러 술 한 잔 먹자라고 불러낼 친구가 없는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죽으면 다 마찬가지이니 살아있을 때 꽃을 꺾어 헤아리면서 낭만적으로 술을 무진무진 먹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소 허무한 서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송강 정철의 사설시조를 가곡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음악 반우반개 장진주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입니다.

누른 해 흰 달과 굵은 가는 비에 소소리 바람 불째 뒤 한 잔 먹자 하리. 죽은 뒤에는 날이 좋건 눈비가 내리던 바람이 불건 술 한 잔 먹자 하고 불러낼 이가 없다는 거죠. 송강정철의 사설 시조 장진주사를 가곡선율로 노래한 음악입니다. 중간에 조가 바뀌는 노래 반우반개 장진주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8세기 초반에 나온 가집에 전해지고 있어서 늦어도 그 무렵부터 계속 노래되고 있는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장 부분에서는 시조장단인 8박 단위로 노래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저희 외갓집이 송강정철 직계집안이라 와... 송강의 시조를 들으니 참 반갑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서정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외가가 명문이시군요. 직계 후손이라시니 우리 보뜰말님께도 그 문학성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단소를 만드는 한량.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골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단소를 만드는 한량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단소가 너무 좋아서 마침내 단소를 만들며 삶을 살았던 어느 분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햇살이 한 뼘쯤 문지방을 넘어선 서늘한 온돌방에 체구가 왜소한 노인이 꼿꼿하게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방 안은 쇠꼬챙이 몇 개와 덩지가 좀 큰 연장과 대조각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져 있고 쇠로 된 연장함에는 끌, 송곳, 손칼, 실꾸러미, 모래종이 같은 자잘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방 한켠에 한자 네대푼쯤 되는 대가 몇 개 쌓여 있다. 노인은 그 가운데 검은 빛이 나는 대를 쥐고 날카로운 손칼로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홈을 판다. 그리고 그 끝에 입술을 대고 몇 번 입김을 튀튀 불어넣자 놀랍게도 옹골지고 맑은 소리 한 가락이 빈 대통 속에서 흘러나온다. 노인은 다시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 대를 올려놓고 먹줄을 퉁기고 그 먹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는다. 왼다리를 세워 발로 대 한쪽 끝을 밟고 끌로 대 몸에 찍혀진 먹점 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한참 뒤에 네 개의 구멍이 뚫리자 다시 대를 뒤집어 뒤켜내 구멍 하나를 더 뚫는다. 그새 햇살은 한자쯤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멍이 뚫린 대를 집어 대 부스러기를 툭툭 털고 주름살 투성이인 두 손으로 쥐고 처음처럼 입술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 소리는 처음과 같다. 그러나 노인이 구멍을 막은 뭉툭한 손가락을 잽싸게 놀리자 갑자기 방 안은 맑고 푸른 여러 음색들이 출렁이기 시작한다. 가락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숨가쁘게 뛰어오르다 갑자기 낮은 음으로 그리고 높은 음으로 높게 높게 천천히 치솟는다. 가늘고 날카롭게 낮고 부드럽게 오르락내린다. 가락이 또 끊긴다. 노인은 꼿꼿이 세운 몸을 풀고 연장함에서 헝겊을 꺼내 정성을 들여 대 몸을 훔치고 곱게 꼰 명주실이 잠긴 실패에서 실끝을 찾아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에다 관자놀이에 불끈 심줄이 돋도록 힘주어 예닐곱 번 감는다. 그리고 비로소 무표정한 노인의 얼굴에 만족한 듯한 실웃음이 비친다. 처음 대를 잡을 때부터 한 시간은 더 지났다. 이 실웃음이 비칠 때마다 뻣뻣한 대도막 하나는 나긋나긋한 소리를 내는 단소로 몸 바꿈을 한다. 1978년 63세신 인천시 주안에 사는 김용신 노인은 가장 오랜 사귄 동무가 바로 단소이다. 그는 자그마치 50년도 넘게 단소를 수족처럼 몸에 달고 다녔다. 그가 8살 났을 적에 집에 놀러온 아저씨뻘 되는 먼 친척의 단소를 한번 불어본 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여지껏 단소를 몸에 달고 다닌다. 그가 대낌에 단소를 잡아 제소리를 내는 것을 본 그 아저씨는 놀라워하며 그 단소를 주고 갔다. 그는 그것으로 혼자 불었다. 20살이 넘어서 일본에 건너가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단소를 불었다. 그는 예사가락은 한 번 들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 만큼 귀도 밝았고 음률에 남다른 소질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자 우에노 음악학원에 들어가서 한 이태 가까이 바이올린을 공부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전차

운전수도 하고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며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이 된 뒤에 돌아왔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금광에 손을 댔다. 여러 군데에서 금을 캤지만 마침내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날렸다. 그때부터 그는 단소를 들고 풍류를 잡으러 나섰다.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창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고 뒤에는 경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조창 반주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음악의 소질 못지않게 손재주도 비상했다. 음악의 재능에 덧붙여진 손재주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아 단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금 향필이 퉁소 아쟁 갈금 같은 악기까지 손수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악기 만드는 재주는 음률을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좋은 데를 구해다가 스스로가 좋아 단소를 만들어 단소를 부는 사람들이나 배우겠다는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른 악기와 맞바꾸기도 했다. 이따금 그의 솜씨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팔지 않았다. 다만 꼭 배우겠다는 사람에게는 몇 번 다짐을 받고 거저 주었다. 그는 스스로 풍류객이라고 하기 때문에 취미로 만든,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단소를 돈을 받고 수치스럽게 여기는지도 모른다.

김성석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단소를 만드는 한량이란 제목의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1978년 당시에 63이셨던 김용신이란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8살 때 먼 친척이 연주하는 단소를 단 한 번 불어본 것이 인연이 돼서 단소를 몸에 달고 다녔고요. 단소를 만들어 부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악기를 만들면 팔지 않았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따금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악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않았다 하고요. 꼭 배우겠다는 사람에게는 다짐을 받고 그냥 악기를 주는데요. 나중에 만나서 악기를 잘 배우고 있냐 하고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악기를 잘 모셔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악기는 불어야 제 구실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버려 하고 화를 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귀가 좋아서 어지간한 음악을 들으면 다 연주를 하셨다 하고요. 악기도 만들고 배우기도 하면서 풍류객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풍류객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구음이 함께하는 경기 시나위 듣겠습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조한춘은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의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친가 외가 모두가 굿을 하는 집안 태생으로서 8살 때부터 도당굿을 배웠고요. 장구 피리와 같은 악기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구음이 있는 경기 시나위 듣겠습니다.

0: 구음이 함께하는 경기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시나위임에도 담백한 경기 시나위 특유의 특징을 잘 들려주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요즘 이런 소리 듣기 참 어려운데요. 함께 연주하는 분들 대부분이 경기 분들인 걸로 느껴지고요. 경기 음악의 진수가 담긴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초실님께서 좋은 사진 자료 한 장 올려주시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사실 문자 안 보내주셔도 많은 분들 듣고 있는 거 알지만 잘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응원하는 그런 기분이 돼서 기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입니다. 흥보의 가난이 참 길었죠. 오늘 박을 타서 이제 그 가난이 끝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밥 한 통만 나오너라 이런 마음으로 박을 타는데요. 우리는 박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지만 들어도 또 좋은 그런 내용들이죠. 흥보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를 박록주의 소리 정권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 만일에가 주서 들고 여보 영감 지비가 연설 물었어.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필 처마 끝에 그럼 놓고 심었더니 박씨 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 원먹을 것이 없어. 흥분 마늘에는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데 가난이야 가난이야 온순결을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고 북도 칠성님이 풍발을 허시는가 삼세의 왕님이 집자리 떠나질 저 명가가 소복을 견디거느냐 실견호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거여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 법을 어디고 완여선이 온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이래 울지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 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그만 아닌가 그럼 그래 합시다. 박 시통을 따다 놓고 우선 한 통을 먼저 타는데 시리리리리롱

이방군 당근들 나올 아무것도 나오지들 말고 밥 한 통만

당겨요 나 돈질이야 여보에게 마누라 톱소리를 웃음았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 못 먹었소 배가 아주 고프들락건 허리띠를 졸라를 뺐소

처리하고 근자식은 내 안토로 보느라 우리가 예방을 가서 밥속을 안 끓여 먹고 바가지를 낳은 부잣집이가 파르다 목심 무명사단나세 단기주소 항상 어떤 남배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간들 저기 막안 좋았지 내 방은 똥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륵 시르륵 실고 서울 당글져라 토끼라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시사토케 박조의 노니 박소유행 무복자는 길 안에도 유고를 하리니 박소는 도련님이 다 가지고 왔구나 윈 기두째기 불거지거나 한 길을 열어보니 쌀이 하나 갔다 또 한 길을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갔다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배워 떨어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기도 짝을 떨어붙고 나가 돌아서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사가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사가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배로 그저 꾸역꾸역 나오느라 어찌 떨어보나든지 쌀이 1만 9만씩이요 돈이 1만 9만이니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캐를 들고 잠깐 한번 놀아보는데 얼 세우나 절 쓰고 절 쓰고 나 절 쓰고

0: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로 술래팍불처럼 동물 동물이 생긴 돈 맹설지군이 거진 돈 우리 공병에 오던 돈 이놈의 돈이 알아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이러시구나 이러시고 여보와라 큰 자식아 큰 돈발 근데 가서 너 백분님 몰고 오시래 경사를 보고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 부자라고 좌시를 말고 가난 타고 가는 나서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먼저 안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는지 얼씨구 얼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 붙던 기회를 줄란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 좋고 나지 와야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1: 쌀과 돈을 써도 써도 마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복을 얻었네요. 흥부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1964년에 춘향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셨던 분이죠. 지난 1979년에 타계하신 명창 박록주의 소리였고요. 정권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록주는 동편제, 서편제 소리를 두루 배우셨고요. 여러 유파의 소리를 두루 소화해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면 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요. 눈병을 앓아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초의 여성 국극단인 여성 국악 동호회를 창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성 명창들의 활동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동호회를 창설한 거죠. 박송이, 성창순, 조순애, 한농선, 이일주, 조상현 이런 분들이 박록주 문화에서 배출됐습니다. 이어서 산조합주 듣겠습니다. 산조를 합주로 연주한다는 건 독주음악으로 출발한 산조의 큰 변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하나의 선율을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색으로 동시에 하나의 산조 선율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시나위처럼 부분 부분 독주도 넣어가면서 변화를 주며 연주합니다. 산조합주 듣겠는데요. 이용구의 대금, 이용탁의 피리, 김선구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합주 들으셨는데요. 이용구의 대금, 이용탁의 비리, 김선구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진도 소포 걸군 농악 중에 골랐습니다. 진도 소포 걸군 농악은 예술성의 면에서 또 구성적인 면에서 특별한 음악인데요. 남해안 마을곳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음악입니다.

진도 소포 걸군 농악의 판구 첫째 마당 김오현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육구사사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 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0: 아들 아니 어디 못하리라.
1: 경기민요 창부타령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시호시호 부제레라는 말 함께 나누셨는데요. 오늘을 잘 붙잡으라 하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도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었죠. 우리 사설 시조 어화청춘에 그 노랫말이 나와서 오늘 귀한 시간의 속성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음악 속에는 이렇게 보석 같은 표현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물 위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인간이란 자기 괴로움을 세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 행복은 아예 세지를 않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를 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사이의 연주 꿈꾸는 바다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이유 혹시 떠올려 보셨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잠시 쉴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6월 23일 화요일인데요. 11시 막 지났고요. 이 시간 같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그 또한 행복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유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좀 행복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심리학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책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자람의 노래 길.

0: 사람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을 살지 말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운동을 갈지 소파와 한몸이 될지, 이렇게 깊은 고민 끝에 일을 미루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 모시고 선택과 불안을 다루는 감각의 심리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은 이제 방학했죠?
1: 종강했죠.
0: 종강하고 네. 그러면은 조금 교수님도 일정이 여유로워지셨을까? 어떻게 보내시나요?
1: 종강하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도 채점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연구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신간이 나와서 뭐 네. 이것저것 다니느라 바쁩니다.
0: 네. 그래서 저희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종강이 딱 끝나자마자. 자, 말씀 주신 그 신간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출판사에서 청취자를 위한 책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먼저 나누기 전에 심리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심리학은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1: 사실 심리학은 그 많은 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네. 사실 심리학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또 예측하는 그런 과학입니다.
0: 행동을 설명한다고요?
1: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감정이나 생각이 있겠지만 예. 실제로 드러나는 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왜 저런 것인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0: 네. 그 부분이 좀 벌써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행동이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심리학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꿰뚫어보는 그런 학문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1: 그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0: 그렇죠.
1: 독심술이냐 뭐 마인드 리딩이냐
0: 네.
1: 전혀 그렇지 않고요.
0: 네.
1: 사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정을 하게 되는데
0: 네, 네.
1: 그냥 뭐 저희가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데이터와 실제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하는 것이죠.
0: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제가 혹시 교수님 오시면 오늘 저의 지금 굉장히 복잡스러운 이 마음을 들키면 어쩌나.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0: 데이터가 네. 없으시니까 네. 믿고. 자, 심리학 전공에도 여러 구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1: 보통 기초 심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응용 심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기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련된 인지 심리학, 학습 심리학, 발달 심리학, 뭐 성격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0: 네.
1: 응용 심리학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 심리학.
0: 아.
1: 그다음에 임상 심리학, 뭐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응용 심리학은 기초 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실제 사람이나 어떤 응용 장면에서 적용하는 데
0: 네.
1: 초점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둘 다 필요한 건데 사실은 기초 심리학은 훨씬 더 아주 이렇게 세밀하고 어쩌면

0: 면은 아주 그러니까 빠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또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것까지도 다루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응용 심리학이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심리 상담은 응용 심리에 해당되는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서 소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1: 네.
0: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어떤 발달적인 기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1: 그렇죠.
0: 발달 심리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그리고 각자의 그 사연이 다 다르게 심리 상담을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심리학이 설명 주신 대로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시대 혹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그것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혹시 달라지게 될까요?
0: 많이 달라지죠.
1: 네.
0: 예. 지금은 뭐 예전에는 보통 전통적인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실험실에서 어떤 그런 그 실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스마트폰 중심으로 많이 이게 되니까
1: 네.
0: 뭐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뭐 SNS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할 수가 있고
1: 네, 네.
0: 게다가 또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1: 네.
0: AI를 이용한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 네.
0: 것도 가능하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 방법론도 뭐 요즘은 특히 뇌과학하고도 결합이 되니까 신경과학 뇌과학 결합되니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중추가 활성화되는지
1: 네.
0: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점점 더 정교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1: 아,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AI, 뭐 ChatGPT 같은 그런 AI의 하루의 운세와 그 자신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긴 하겠네요.
0: 그렇죠. 데이터 쌓이고
1: 예.
0: 실제로 이제 그게 AI가 뭐 보통 사람하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1: 네.
0: 나한테 맞춰주고 이러니까
1: 네.
0: 사실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지식은 되지만 대단히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하고
1: 그렇죠.
0: 더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AI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개별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 서사를 다 감안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AI는. 자, 교수님의 신간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제목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이 그대로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이 책 소개 좀 해 주실까요?
0: 네. 이게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실제로 저는 이제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1: 예.
0: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항상 보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야 되나 뭐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가. 대학원을 간다면은 국내에서 해야 되나 해외에 가야 되나.
1: 그렇죠.
0: 대학원을 갈 때 현재 학부 때 했던 전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한가.
1: 네.
0: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갈래길인 거죠.
1: 그래요.
0: 근데 이거 실제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특히 진로라든지 또는 사람 관계도 그러하잖아요.
1: 네. 네.
0: 뭐 흔한 말로 그런 게 있죠. 혼자는 외롭고 둘은 피곤해.
1: 맞아요.
0: 네,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좀 피곤해지고
1: 네.
0: 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1: 네.
0: 항상 이런 게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질문을 받거나 하니까 좀 그들에게 어떤 결정이나 선택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1: 네.
0: 생각에서
1: 네.
0: 우리가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
1: 네.
0: 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1: 아. 두 가지 마음 늘 들죠. 늘 모든 일상생활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싶기도 하고 저러고 싶기도 한 그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양가 감정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진짜 뭐지? 라고 알기 어려울 때가 진짜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동규 교수님의 바로 이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를 저희가 선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0: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신간이 선택과 불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학생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뭔가를 삶이 좀 무료해요.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에 이 안정된 삶이 또 깨질까 봐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 한켠에 있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미루고 싶고 이런 상태, 이 양가 감정이라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1: 이게 일종의 그 심리학에서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 앞으로 좀더 나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멈추고 싶기도 하고
0: 맞아요.
1: 또 어떤 경우는 아 이걸 좀 계속 이걸 하고 싶기도 하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좀 도전해 볼까? 아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접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양쪽으로 두 개가 비슷하면 줄다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옴짝달싹 못 하게 되는 거죠.
0: 절대 만나지 않잖아요, 이
1: 그렇죠.
0: 둘은.
1: 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0: 아닌가요?
1: A or B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데 너무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빨리 선택을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상실감이 크죠. 그 선택했을 때 어떤 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게 나중에 나한테 후회로 남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0: 그리고
1: 되잖아요.
0: 이게 맞나? 계속
1: 그렇죠. 이게 맞나?
0: 의심하게
1: 근데 그
0: 되죠.
1: 맞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0: 맞습니다.
1: 맞는지. 근데 사실은 그게 A or B 이슈가 아니라 A and B 이슈예요. 왜냐면 둘다다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체를 둘다다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빨리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를 자꾸 원하니까 나중에는 이걸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걸 잃어버릴 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결정 못 하다가 정작 나중에 기한이 다가오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0: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거예요. 네.
0: 대체적으로.
1: 그렇죠. 근데 둘다다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깃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나다운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인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급하게 나중에 밀려가 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0: 그렇다면 어쨌든 두 마음은 모두 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결정의 순간에는 A or B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때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다는 그런
1: 그렇죠. 제가
0: 얘기일까요?
1: 피하고 싶은 게 어떤 걸 두려워하는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고, 근데 보통 선택의 상황은 이게 비슷비슷한 무게일 때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그래서 이걸 51대 49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1을 선택해야 될지 49를 선택해야 될지 늘 고민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언은 충분히 그걸 양쪽 다 고려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5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적어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고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100%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노력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해주고 사는 때문에
0: 맞아요.
1: 실제로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책 가운데 좀 위안을 받았던 지점이 뭐냐면요. 그이 양가 감정이라는 거, 이두 가지 마음,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해준 부분과 이것이 인간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된 심리 구조라는 이야기는 너무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1: 네.
0: 아, 이거 내가 생존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그 서로 다른 두 감정이 모두 다내 안에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인 거네요. 이게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이 인간의 양가 감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러면은 연구를 분명히 해왔을 것인데 이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는 뭐 지금 현대인에게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혹시 학설로 정리된 그런 관점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뭐 보통 많이 알려진 정신분석학자인 지금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 보면 우리가 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0: 네.
1: 실제로 무의식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

0: 홍보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SNS를 보고 있거나
1: 네. 책상
0: 나중에
1: 정리하고 있죠.
0: 예, 실제 책상 정리를 하는데도 과도하게 정리를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하고 바로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정리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이후에 속마음, 네. 무의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걸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무의식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1: 네.
0: 겉으로 드러난 표면에 있는 마음과 실제 무의식에 있는 이거 두 개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그 또 다른 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빛과 그림자라는 대비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지만
1: 그렇죠.
0: 그림자는 내가 내 모습에서 밀어내고 싶은 내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욕구가 밑에 존재한단 말이죠.
1: 네네.
0: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전달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림자를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 같은 게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늘 맞춰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속마음을 자꾸 보지 않고 예. 겉으로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쓰레기통이 막 차는 것처럼 이 그림자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떤 순간 폭발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1: 네.
0: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거기에도 빛을 쬐어줘야 이게 어떤 균형을 잡거나 얘기해서 내가 조절이 가능한데
1: 네, 네.
0: 전혀 앞만 얘기하고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면 사실은 나는 나중에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항상 두 가지의 다른 대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 이거 여쭙고 싶어요. 진짜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예가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니까. 나라는 사람을 타인에게 이제 정말 괜찮은 그래도 이 사람 참 괜찮아라는 정도의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싶어서 뭐 여전히 나는 이해심 많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진짜 속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쉬운 예처럼 어떤 분은 그 혼자 있을 때 이걸 이 속에 있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막 그 혼잣말로 막 노래도 하거나 네. 막 욕도 해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균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속마음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는 분도 있다는데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0: 실제로 자기가 다 말하지 못한, 다 외치지 못한 그런 그 얘기들이 존재한다면
1: 예.
0: 이런 것들을 글 써보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0: 또 특히 불안한 마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1: 네.
0: 두 가지의 조건은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글을 쓸 때 아주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1: 네.
0: 마음속으로 또 이 글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이 혹시 볼까 봐 이렇게 이거를 막 조정하는 게 아니라
1: 또 자기 자신을 그렇죠. 속이면서 네. 쓰면 안 되죠.
0: 솔직하게 이걸 적고 네. 그리고 한 번만 적어서는 효과가 없고
1: 아.
0: 3일 연속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건 왜 그럴까요?
0: 네, 그게 네. 일회적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뭔가 답답한 마음

0: 용진의 걷는 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아, 오늘 이 교수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새싹으로 1156번 쓰시는 분께서 결정은 늘 어렵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9808번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인간은 선택의 형벌에 처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영님께서 이동기 교수님 음성 너무 좋으시다고요.
1: 어, 감사합니다.
0: 네, 저만 매일 고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니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4921번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심리학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을지부터 벌써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죠. 교수님은 정하셨습니까?
1: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약속 있으니까 정해져 있겠죠. 근데
0: 아, 그런 경우는 차라리 편하죠.
1: 네, 그렇긴 예. 한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아.
1: 또 경험이 되잖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좀 버린다면 선택에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동기 교수님의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0: 요가 부과됩니다. 자, 결정을 앞두고 부딪히게 되는 이 두 가지 마음,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람들은 보통 잘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정말 많은 정보를 막 찾아봅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최선의 선택이 나오는 건 아니죠. 고민이 깊어지고 오래 하면 할수록 결정이 사실 또 어려워질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1: 선택지를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고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그 항목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사실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반대입니다. 예전에 이제 재미있는 심리학 그 실험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왜 그 저 샌드위치 같은 데 발라먹는 잼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잼을 파는데 예. 한쪽에서는 24개 잼을 진열을 해요. 예. 종류가 다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게.
0: 아, 벌써부터 어렵네요. 네.
1: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6개만 딱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시식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24개는 쪽으로 가죠.
0: 예.
1: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이제 사야 될 순간에.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를 보면
0: 네.
1: 24개 쪽에 간 사람은 실제로 구매율이 3%밖에 안 돼요. 근데 6개 있는 곳에서 구매율은 30%입니다. 10배나 훨씬 더 많이
0: 그러네요.
1: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일단 저 사라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럼 나중에 결정을 할 순간에는 지쳐서
0: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0: 아.
1: 그래서 네. 항상 너무 완벽하게 모든 그 조건을 다 고려하려고 하는 것들 선택지를 많이 가지려는 것이 오히려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너무 뭘 많이 알아서 탈일 때 그 같은 거잖아요. 네. 이건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그래서 이것도 놓기 아깝고 저것도 놓기 아까워서 결국 에라 모르겠다로 가게 되는 물건 살 때 진짜 정말 그런 경우 많이 하거든요.
1: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예. 어떤 들은 얘기인데 예. 그 저 남편분은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뭐 전자기 같은 거 살 때
0: 네.
1: 이게 어떤지 리뷰도 보고 이거 하고 한 2주 동안
0: 그렇죠.
1: 그 관련된 모든 모델을 다 검증을 다 하는 겁니다.
0: 예.
1: 실제 이건 가격이 어떻고 이거 다 계산합니다.
0: 네.
1: 그렇게 해갖고 2주 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네. 네. 아내분은 그냥 저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저거 이렇게 말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살지 모른다고. 두 분 같이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이 부부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선택을 해 뭘 살 때는 이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다른 거죠 이게.
0: 그렇죠.
1: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그 일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자제품 사실 때는 그 남편분이 사시고
0: 네.
1: 식사 장소 결정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아내분이 하시면 좋겠다. 각자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되는 거죠.
0: 아,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가 자기 결정을 하는데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하고 싶겠어요. 뭐든 정말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한 만큼 와 이거는 정말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야. 이런 선택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막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지기 시작해서 아예 그 결정을 못 내리는 방식이 오히려 일을 더 미루게 되거나 나중에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런 분들을 맥시마이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지를 다 검토하고 중간에 문제될 것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0: 예.
1: 최대한 끝까지 이걸 당겨보는 거예요.
0: 네.
1: 예, 이런 분들을 맥시마이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뭔가 이거를 만약에 결정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0: 네.
1: 그때 돌아오는 어떤 후회감,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 또 나는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should have pp가 많은 거예요.
0: 네.
1: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게 많잖아요. 반대로 satisficer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결정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세웠잖아요.
0: 네.
1: 그 기준만 충족되면 결과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그러면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겠네요.
1: 많지 않죠. 네. 네. 뭔가 중간에 뭐 이것저것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이 maximizer하고 satisficer하고 실제로 보면 연봉은
0: 네.
1: maximizer가 조금 더 높아요.
0: 아, 그런가요?
1: 예. 네. 그런데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는 satisficer가 훨씬 더 높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 네.
1: 연봉 그거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즐겁게 살 건지.
0: 네. 확 와닿는데요. 아니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진짜 최선의 좋은 선택을 할 때

0: 있지만 직관을 따랐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 그거 참 괜찮았어. 역시 첫 느낌을 따랐던 게참 좋았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1: 그렇죠. 이제 각자 직관이 좀더 발달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걸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전에 언제 이렇게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래서 많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한 분은 자기는 직관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직관을 따르고,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옆에 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이게 얼마가 됐을 때
0: 분석해서.
1: 이걸 팔고, 얼마 사고 어떨 때 팔고, 이거 항상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도 다양한 거죠, 사실은.
0: 그러네요. 자, 양가 감정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뒤에서 꼭 따라오는 게 자책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감정들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건 자기를 비난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다음번 어떤 선택할 때더 힘들어져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부정적인 화살을 쏘는 거를 멈추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떤 결정을 이거를 했을 때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 속에서 움직이지를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구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난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거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으면 5분 안에 하고, 일단 했으면 15분은 그 행동을 유지해라. 어떤 하고 싶은 저거 해야지라는 마음 들면 5분 안에 행동 먼저 하고, 15분을 유지하게 되면 그 행동이 1시간 이상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0: 이것도 이게 정확히 과학적 근거가 있나
1: 네, 실제로
0: 봅니다.
1: 왜냐하면
0: 실험.
1: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세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런 것들 보면 보통 15분이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15분이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그때 해봤을 때 미국인들 중에 그 계획을 15분 단위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0: 굉장히 짧게 잡네요.
1: 저는 처음에 보통 1시간 정도 계획 세우지 뭐 이렇게 좀스럽게 그걸 쫓겨왔냐 그게 있어서
0: 좀스럽게.
1: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 교수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1시간이라고 하는 60분은 네 가지, 15분으로 보면 네 가지잖아요. 네
0: 그렇죠.
1: 가지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면담을 30분 했으면 그 사람 생각은 15분짜리 시간 두 개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30분이 아니라. 15분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상 봤더니 행동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동을 걸어주는 부싯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을 지속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1시간 하려고 하면 15분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0: 그러네요.
1: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감정과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0: 자, 생각이 많아서 진짜 결정 어려울 때, 그럴 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몇 가지 기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오케이,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게 귀에 꽉 꽂혔는데요.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주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2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결정을 할때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해도 이건 내가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 두 가지. 어떤 결정 앞에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도 포기 못 하겠다. 그만큼 중요하다 나한테. 이런 거가 2고요. 그다음 알파는 이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가벼운 마음에 한 가지. 그래서 고려할 생각은 2 플러스 알파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그
0: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만약에 다른 거 어떤 결정을 할때 여러 가지, 만약에 이직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겠죠. 연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직업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관련돼서 편의성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0: 그렇죠.
1: 이 결정을 할때 내가 이거를 두 가지는 정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건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자기한테 중요한 그 무게감을 가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를 진짜 일단 먼저 알아야겠네요.
1: 그래서 모든 결정의 가장 베이스는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영어로도 많이 얘기를 하면 self knowledge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결정을 할때 어떤 그 마치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어떤 그런 등대나 어떤 그런 나침반이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1: 거거든요.
0: 계속 망망대해 둥둥 떠다니는 거죠.
1: 그래서 2 플러스 알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행동 실행을 잘못 옮기는 분들한테 제가 또

0: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40% 룰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면 보통 100%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늦어지기 쉽고요.
1: 맞아요.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사실. 없죠.
0: 그런데 그걸 하고 싶잖아요.
1: 네.
0: 뭐 여행 같은 경우도 100% 다 계획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 동선이라든지 뭐 어디에 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계획은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만 세워지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차피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선택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계획이 세워졌으면 실행을 해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경험적으로 조정하면서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의 장시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얘기 하긴 하는데요. 인생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원웨이 도어예요.
1: 네.
0: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1: 예.
0: 일방향인 거죠. 두 번째는 양방향 문도 있어요. 투웨이 도어도 있는데 이거는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면 다시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인생에서 90% 이상은 투웨이 도어예요.
1: 근데
0: 사람들은 투웨이 도어 앞에서 원웨이 도어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들어가면 못 나올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 그러네. 아까 A or B랑 똑같네요.
0: 네, 똑같은 경우죠. 네. 상실감을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결정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는 결정을 내릴 때 100% 완벽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예상치 않은 조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1: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0: 그렇죠. 네. AI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알았습니까? AI가 나오기 전에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뭐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했어요.
1: 네.
0: 그래서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했더니 AI가 훨씬 쉽고 값싸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참 시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서 중요한 그런 키워드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 네.
0: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1: 네, 네.
0: 그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않게 일이 진행되니까 되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1: 그렇죠.
0: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마치 그거를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1: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예. 어차피 예상하지 않은 일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1: 네.
0: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진로심리학자인 존 크롬볼트라는 사람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연은 운 같은 찬스거든요.
1: 그렇죠.
0: 그걸 어떻게 계획해요?
1: 그렇죠.
0: 근데 마치
1: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0: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거를 내가 활용한다는 의미로서 계획된 우연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이것을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 인생이란 게 원래 예측 불가한 것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이거 뭔가 또 새로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려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기까지가 되려면 굉장히 좀 멘탈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실 저기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오픈니스, 열린 마음을 가져라.
1: 네.
0: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전문가가 된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특성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오픈니스를 가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좌절 상황을 조금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좌절 상황에서 조금 더 참을성을 기르는 거.
1: 네.
0: 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 이런 양가 감정 안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싶다. 그런데 동시에 혼자 있고 싶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감정은 뭐 사실 자연스럽죠? 왜 생길까요?
0: 그게 사람이 자기를 이제 좀 더 알게 되면 내가
1: 예.
0: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힘들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1: 예.
0: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지분율이 50도 5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아무리 해도 나는 50%밖에 지분율을 갖고 있지 않는 건데
1: 네.
0: 상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또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관계가 어렵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고슴도치들은 이제 되게 추우면 서로가 같이 모여요. 근데 모이면 가시가 서로 찔려요.
1: 그렇죠.
0: 그래서 벗어나면 또 혼자 춥고 외로워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추구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0: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이런 것들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 두 가지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 중에 자율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고슴도치 얘가 되게 확 와닿았는데 적절한 거리감? 그러니까 자율성과 관계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건 적절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균형추를 잡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또 하나는 건강한 거리 두는 거는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0: 아무리 서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혼자 나한테 이렇게 짜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거를 경험치고로 계속해서 아, 이 정도 이거는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줘야 돼요.
1: 네.
0: 너무 많이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1: 네.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심리학에서는 또 어떻게 풀지도 궁금합니다.
0: 심리학에서 보통 이제 욕구 위계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얘기하기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소속감 욕구가 아주 큽니다.
1: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0: 네, 소속감. 그게 안전 불안하지 않고 안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라든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0: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건 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인데요.
1: 네.
0: 조금 더 이 논리를 좀 확장해서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소수의 정말 찐 관계.
1: 네.
0: 이걸 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지인들을 되게 넓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 있죠.
0: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될까? 물론 문제에 따라 다르죠. 어떨 때 정말 내가 되게 힘들고 이럴 때는 누군가 위로해 주는 좋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게
1: 네.
0: 중요하겠지만
1: 네.
0: 그러나 실제 처세술이나
1: 네.
0: 실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후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을 넓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ties라고 해요. 둘이 붙어 있는 걸 영어로 ties라고 하는데 느슨하게 있는 관계를 weak ties라고 하고 아주 가까이 모여 있는 단계를 strong ties라고 하는데
1: 네.
0: 실제 그 사회학에서 연구 결과는요 성공하려면 strong weak ties랍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있는 단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strong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게 있는 이 관계 속에서는 정보가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네요.
0: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어쩌면 결정을 내릴 때는 이 strong weak ties처럼 좀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 좀 어려운 얘기 같이도 들리네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데 사실은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후자의 삶을 지금 제안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0: 그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1: 네.
0: 그럼 정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의 모임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폭넓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활동을 많이 하게 한다면
1: 네.
0: 당연히 후자가 더 필요하겠죠.
1: 네.
0: 그런데 그 저 연구를 보면은요,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분들이 훨씬 오래 산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1: 네.
0: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1: 네, 네.
0: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을 때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의 행복감이나 어떤 오래 사는 장수라든지 이런 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였을까 해서
1: 네.
0: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1: 어떤 걸까요?
0: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고요.
1: 네.
0: 또 실제로 성공한답니다.
1: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그렇게 고독하게 살 수 없는 존재네요.
0: 네, 잠시 자기 동굴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0: 다른 사람의 소속감의 욕구라는 것이 크다는 얘기죠.
1: 본질적으로.
0: 네.
1: 네. 자, 어떤 선택이든 결정을 내린 후에는 자신을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토닥이고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0: 그렇죠. 요즘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 많이 핫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 자비 또는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대단히 친절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어떤 그 청자분께서 그걸 보내셨지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후회적인 결정을 하시려면 오히려 제대로 한번 후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이건 역설인데요.
0: 후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자비를 기반으로 한 후회를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담론들이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내가 그 후회하는 그 감정 속에 충분히 깃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 그때 맞아.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참 후회스러워. 두 번째 단계는 그 후회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내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나로서는 어쩌면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를 좀 더 이해하는 쪽으로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고요.
1: 네.
0: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후회에 대한 감정에서 뭘 새롭게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책을 읽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희가 새롭게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이내로 적어보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1: 네.
0: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계속 후회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해서 계속 엄청나서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보고 언제든지 인생은 투웨이도가 많기 때문에
1: 네.
0: 해보고 조정해도 괜찮다.
1: 네.
0: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아,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택보다 선택 이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고 자신한테 좀 더 넉넉하고 다정하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자, 오늘 이 교수님의 신간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뭐 이제까지 설명 주셨지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0: 여전히 갈등할 겁니다. 여전히 선택은 힘든 거죠. 예,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1: 네.
0: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만 움직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다운 그런 선택.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성의 중요한 키워드를 알고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조그만 행동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거지만 그 안에서도 길을 찾아가도록 그런 거를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130 쓰시는 분께서 교수님 말씀 기억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기 쓰기 3일간 자신의 마음 잘 기록해 두시기를 솔직하게 기록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새싹으로 들어와 주신 분 0832번 오죽하면 짜장면 짬뽕을 합한 짬짜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6280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는데요. 어떤 걸 선택해도 경험이 된다. 선택 이후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숨이 쉬어지는 얘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바라는 건 더 단단해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각이다. 이동규 교수님의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루마의 연주 스몰 스텝스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몇 마디 단어나 흥얼거리는 느낌만 건네도 단 몇 초 만에 기성공 못지않은 노래를 뚝딱 하고 완성해내는 인공지능 세상이죠. 요즘 SNS를 둘러보면 기계가 만든 완벽한 선율들이 흘러넘치곤 해요. 음정 하나, 박자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매끄러운 소리들을 듣다 보면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살짝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짓고 위로받던 이유는 결코 자로잰 듯한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문득 깨닫게 되죠. 그날의 공기와 가수의 마음에 따라 슬며시 떨리던 음색, 무대 위 호흡에 맞춰 얹어두던 즉흥적인 애드리브, 그리고 소리판을 들썩이던 예기치 못한 거친 숨소리까지. 차가운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온기와 서툰 인간미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정오예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판소리 제작소 소리 담기의 노래와 연주로 소리가 울리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인공지능의 음악들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음악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요. 사람의 서툰 감정에 더 깊이 매료되곤 해요. 명창이 지르는 소리 한 대목에도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깊은 그늘이 들이오고요. 검은 고 줄을 튕기는 거친 손끝에서도 연주자의 고뇌와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마련이죠. 조금은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악보 너머의 진심을 채우는 건 결국은 사람의 숨결일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정교하게 변해간들 우리가 음악에 기대어 쉬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 덕분은 아닐까요? 이 시간만큼은 완벽한 기계의 소리 대신에 사람의 땀방울과 눈물이 빚어낸 온전한 소리로 마음의 결을 채워보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서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리는 소리는 무엇인지 그것도 전해주시고요. 1월 야상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세타령, 태평가, 일리리아, 군밤타령을 엮어서 연주한 곡이에요. 해와 달,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흥겨운 밤의 이미지를 이 곡 통해서 느껴보시죠. 드오의 연주로 1월 야상곡 전해드릴게요.

듀오의 연주로 1월 야상곡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 12시 마음 한 곳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있죠? 라고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1178님께서 오늘 여는 말이 공감이 가네요.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문자 주시고 6642님께서 숨소리가 느껴지고 연주곡 끝나면 귓속말 주고받는 연주

연주자들의 그 정겨움이 감정 없는 인공지능의 연주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신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너무 인공지능이 음악을 잘 만들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그런데 참 인간미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숨소리도 좀 느껴지고 표정도 함께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잠깐 들으면 참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시면서 이제 6642님께서 포근하고 곱게 들리는 목소리가 정겨운 음악마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아나운서도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진짜 뭐 옛날에는 기계음 하면 약간 어색했잖아요. 띄어읽기도 안 되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위기감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방송도 다 AI가 진행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살짝 이제 씁쓸해지기도 하는데 6642님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따뜻함?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진짜 흉내내려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역시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그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인간미. 이건 뭐 아무리 노력해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고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성용의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는 따뜻한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요. 보석의 순도와 무게 단위에 관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임방울의 소리 음반에 일렉트릭 음악을 반주로 입힌 곡 만나보실까요? 임방울의 소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전해드려요.

아버지가 어리장 장경으로 민경서를 내가 못 봤네.

죽었다고 이렇게 했나? 내가 많이는 이불을 공주 차고 이불을 들으면 생겨나오 이원동

임방울의 소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예르네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7208님 참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300님께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다녀오셨대요. 그러시면서 백두산 천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정말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 천지에 고여있는 물 있잖아요. 그 물에 그 하늘, 파란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위아래로 다 하늘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천지 풍경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직접 다녀오셔서 찍은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꽃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게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네, 진달래 꽃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진달래 색깔하고 좀 달라요. 약간 그 개나리빛? 개나리꽃은 노란색이고

그보다 연한 노란빛 꽃이 물기를 이렇게 이슬을 머금고 있는 꽃 사진 보내주셔서 이 사진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한 번씩 구경하고 가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더 산조인데요. 대금산조 서용석류 가운데 중중모리와 자진모리를 발췌해서 연주한 곡이에요. 이 곡은 산조의 장구장단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깨뜨리고 장구 대신에 드럼이 장단을 연주한 곡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조이슬의 대금, 이계신의 드럼 연주로 더 산조 전해드릴게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날씨와 대금 잘 어울리는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드럼 장단이 장구 장단만큼 익숙하지는 않지만 뭔가 신선함을 전해주기도 하네요. 조이슬의 대금, 이계신의 드럼 장단으로 더 산조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고 낭만을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먼저 계산했고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영악해서가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욕심내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고꾸라질 때 그 참담함을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늘 안전한 길을 택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며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나는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통제된 그 안전함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허전했다. 마치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안전하지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주변에 있는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다.

지는 사람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뜨거움이 부러웠고 동시에 내 미지근함이 초라해 보였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품었던 현실적인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하루아침에 무모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못할 짓이니까. 억지로 뜨거워지려 애쓰다가는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게 뻔하다.

꿈을 위해 사표를 내거나 가진 돈을 다 털어 낯선 곳으로 떠나거나 상처받을 게 뻔한 사랑에 온몸을 던져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살겠지만 아주 조금의 틈은 열어두려 한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다. 그저 내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인상을 찌푸리며 거부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번 받아들여보는 것. 평점도 안 보고 무작정 영화를 예매하고 난생 처음 듣는 주제의 강연장에 머뭇거리며 앉아보고 늘 먹던 커피 대신 생소한 차를 골라보는 일. 딱 그 정도의 변화면 충분하다. 내가 정해둔 답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테니까.

아라연의 연주로 연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성용의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글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 구석을 쿡 찔린 것 같은 그런 공감 느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실패하기 두려워서, 언제나 안전 제의를 외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내 감정의 온도를 늘 미지근하게 유지하면서 이게 현명한 삶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허전함과 숨막힘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기지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럴 때는 작가의 말처럼 그저 내 일상에 아주 조그만 틈 하나만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늘 가던 길 대신에 안 가본 골목길로 가보고요. 매일 마시던 익숙한 음료 대신에 메뉴판에 낯선 차 한 잔을 그냥 덜컥 주문해보는 것처럼요. 내가 정해둔 궤도를 살짝만 벗어나도 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꽉 짜인 일상 속에 어떤 작은 틈을 선물하고 싶으실까요? 조성용 작가의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함께 해봤고요. 1178님께서도 한옥찻집 이야기가 저를 대신하는 것처럼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계획적인 것을 좋아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저희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전해드린 것 중에서 그냥 아주 조그만 틈 하나, 그 틈 하나만 살짝 열어놔 보세요. 이어서 궤도 열차 전해드릴 텐데요. 반복의 노선에서 만나는 터널 속

다른 채널의 궤도와 이상세계를 만나서 다시 순환하는 곳인데요. 순환이 꿈꾸는 자유로운 이탈과 검은 골 리듬이 만들어가는 궤도. 그것을 타고 오르는 해금의 활은 찰나의 호흡과 무중력의 공간성을 표현합니다. 그 느낌을 담아서 연주한 곡인데요. 김주리 밴드의 연주로 궤도 열차 듣고 오시죠.

김주리 밴드의 연주로 궤도 열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옥찻집 이야기를 만나고 잠깐 생각해봤어요. 계획한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향, 또 그때그때 자유롭게 선택하는 성향, 각각의 장단은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해요. 난 이래, 그런 생각에 갇히는 거. 계획형이지만 한 번쯤 즉흥적인 선택도 해보고, 자유분방형이지만 때로는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항상 다른 모습으로의 틈을 열어놓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문득 해보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인데요. 이상의 노래와 연주로 리듬 속의 그 춤을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2부 첫 곡으로 누모리의 연주 전해드렸어요. 부정 재즈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보석의 순도와 무게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제 예고를 해드렸더니 7740님께서 아, 보석. 저는 순도가 100%짜리입니다. 마음도 얼굴도 고우셨던 어머니, 또 고향에 대한 아련한 시절의 추억이 다 순도 100%시라고. 정말 그 꽉 채운 순도 100%짜리 좋은 추억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하지만 잠시 후에는 진짜 보석의 순도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청해 주세요. 오정숙의 소리 준비했는데요. 흥보가 가운데 놀보 심술 대목 만나보시죠.
1: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지 방이라. 십실 촌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은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시에도 도척이가 있었으니 아마도 젊은 얘기를 어쩔 수 없는 법이었다. 우리나라에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고 전라도에는 운봉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월품에 중년의 박가 형제가 있었으되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인데 같은 부모 소생이나 성품은 각각이라.

사람마다 오장육보로되 놀보는 오장이 칠보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칠보인고 하니 심술보 하나가 의아 갈비 밑에 장기 궁짝만하게 병부 춤치 찬 듯이 딱 붙어가지고 이놈의 심술이 사철을 가리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니 대장군 방 벌목시키고 오귀방에다 이사권키 삼살방 집지라허기 불난집에 부채질 아벤 부인은 배통이 차고 오대독자 불알을 까고 수저를 과부는 겁탈허기 큰 큰애기 무암잡 조란이 보면 딴나 짓고 의원 보면 침도 적질 그사 보면 소구도 적 직관 보면 쇠강주의 녹노는 놈 추잔치고 곱사등에는 뒤집어놓 고한진뱅이는 택견하기 없어진 놈 꼭지치기 단든 놈 앞

애잡기 왔다 된 혼인 바람 놓고 혼대사에 싸게 치기 상현빈 논봉둥이 질과 기생 보면 고물어 뜯고 제주병에다 가르침 받고 옹기전 발매치기 비단전에 물총 넣고 고추밭에서 말 달리기 가문논에 물기 파고 장만논에 물기 맞고 해오박으다 말뚝 박고 다편 곡식 못 벗기 촌장 보면 벗질하기 궁반 보면 관을 찢고 소리허는데 잔소리허기 풍류허는데 나발 불기 된장 그릇에 똥 싸기와 간장 그릇에 오줌 싸기 우는 애기는 집어뜯 고차는 애기 눈 걸어버시고 나무 제사에 다고 울기기 별게 허는데 뼈가 엄청이 1년 머슴 위상세경 농사지어서 추수하면 옷을 벗겨 쫓아내기 공사부면 진도허여고 개천불이다 집어으로고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 떼끼 붙들었다 해다 지면 쫓아내기 이놈 심술이 이러허니 삼강을 아르리 오주나를 알겠느냐 삼강도 모르고

그놈은 이러하나 그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한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기 노인지 등짐치면 자청허여 쳐다주고 길가에 빠진 붉은 김자루를 찾으러 전해주고 고단한 놈 봉변 보면 한사모피 말려주고 타향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다 소식 전코 집을 잃고 우는 아예 저희의 부모 찾아주기 개체불살 방장 부지올 지연비몰 짐승까지 구원하기에 희극을 쓴지 무기 둘렀지 바라를 쏘냐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가운데 놀보 심술 대목 전해드렸어요. 아, 놀보의 심술은 어디서 그렇게 나올까요? 이 심술, 여름 더위에 싹 다 녹아내렸으면 좋겠는데 이와 좀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요즘 그 더위가 이제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점점 더. 근데 이럴 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그 커다란 그늘막 있죠. 이게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살짝 그 놀보 심술 같은 그런 마음을 좀 느꼈는데, 한 SUV 차량이 보행자들을 위한 그 작은 그늘막 밑으로요. 쏙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쏟아지는 뙤약볕에 내 소중한 차가 달궈지는 건 싫고,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 이웃들의 더위는 까맣게 잊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화를 내기보다는 헛웃음만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차가 그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누리는 동안 정작 그늘이 절실했던 시민들은 그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다 견뎌야 했겠죠. 내 차만 소중하고 남의 더위는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이 참 그 뜨거운 햇볕보다도 더 뜨겁게 씁쓸하게 다가오던데요. 날이 더울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만의 편의가 아니라 옆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따뜻한 이야기로 많은 사회에 좀 우리 주변에 전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게요.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고요. 김인설님께서 보석하면 익산, 또 음악의 보석은 음악이 흐르는 말이죠 라고 해주셨어요. 아, 보석 같은 음악들 많이 많이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다음 곡으로 어우러지다 감상하실 텐데요. 뮤지엄의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결혼 반지나 기념일 선물을 고를 때 매장에서 듣게 되는 알쏭달쏭한 주얼리 용어들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24K니 18K니 하는 말부터 3부, 5부 다이아몬드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금에 붙는 숫자 뒤에 알파벳 K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금의 순도. 그러니까 진짜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K는 캐럿의 약자인데요. 특이하게도 100이 아니라 숫자 24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4K는 24분의 24, 즉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99.9%의 순금이죠. 18K는 24분의 18이니까 75%가 진짜 금이고 나머지 25%는 은이나 구리를 섞은 합금이라는 뜻이고요. 14K 역시 24분의 14를 계산하면 금 함량이 58.5%가 돼요. 실제로 그 반지 안쪽을 보면요. 이 비율을 천분율로 환산해서 999, 750, 585라는 숫자로 새겨두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예요. 금에 쓰는 캐럿과 다이아몬드에 쓰는 캐럿은 발음이 똑같은데요. 과연 그렇다면 같은 단위일까요? 아닙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로 순도와 무게로 갈라지는데요. 금의 순도는 알파벳 K를 쓰지만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C를 써요. 귀로 들을 때는 같아도 K는 금의 순수한 비율을 그리고 C는 보석의 질량 자체를 말하는 거죠. 참고로 1캐럿은 딱 0.2g 정도의 무게를 말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5부 다이아에서 부는 공식 단위가 아니에요. 과거에 관습적으로 쓰던 비공식 표현이고요. 1캐럿의 10분의 1을 뜻하죠. 즉 5부는 정확히 0.5캐럿이고요. 감정서에는 0.5CT 이렇게 명시가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 더. 은반지는 K 표시를 쓰지 않아요. 이유는 K는 금 전용

비단의 연주로 달빛의 왈츠 전해드렸어요.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는 보석이나 귀금속. 오늘은 알쏭달쏭했던 금의 순도 단위 K와 다이아몬드의 무게 단위 캐럿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바로 백금과 화이트 골드가 같은 건가?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대요. 백금은 자연 상태 그대로 은백색을 띠는 순수 금속 플래티넘이고요. 화이트 골드는 원래는 노란색의 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하얗게 도금한 금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비슷해도 태생이 전혀 다르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착용하신 귀금속을 보관할 때는 땀이나 또 화장품 성분이 아무래도 묻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낸 뒤에 서로 긁히거나 엉키지 않게 천 주머니에 따로 넣어두는 게 고유의 빛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0: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제 가치를 증명하는 순금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거칠애보다는 실속 있는 알찬 시간들로 꽉꽉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주 지역에서 전해진 민요인데요. 부녀자들이 심심할 때 여흥을 위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경상도 거창 지역 쌍금쌍금 쌍가락지 전해드릴게요. 신삼조 어르신의 소리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전병훈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구박물가까지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 쌍금쌍금 쌍가락지 소시떼기 밀가락지 허적질로 닦아내요 문대보니 처녀로다 저태보니 다리로세 그쳐제라 자른 방에 숨소리가 도리로다 홍달복서 양호라보니 거짓말 싹 말하시오 동랑풍이 디디나 불면 은종지라 늦종지라 지름 다른 소리로다

어인들의 폐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소리였는데요. 후렴구로 반복되는 난해, 그래서 난해 타령이라고도 부르는 곡이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신삼조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거창 지역 쌍금쌍금 쌍가락지 듣고 오셨습니다. 공명의 연주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보물섬 듣고 오시죠.

공명의 연주로 보물섬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보물 같은 음악마루 시간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 역시 보물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게 다 황홀하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마지막 곡으로 황홀 극치 준비했는데요. 하윤주의 노래로 전해드려요.

반짝이는 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또 궁금해지나요? 청취자 여러분은 프로포즈 받으셨던 기억 나세요? 요즘은 참 근사하게들 하던데요. 예전에는 그저 당연히 결혼하는 줄 알고 식장 들어갔다 하는 얘기 부모님 통해서도 많이 들었죠. 은가락지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손가락에 휘황찬란한 반지는 없었을지라도 또 근사한 프로포즈는 없더라도 오랜 세월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내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순도 100%짜리 보석이 아닐까 싶네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성악과 정악의 멋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제16회 경제시조 보존회 정기 발표회가 펼쳐지는데요. 경제시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성악으로 화려하기보단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인데요. 한음 한음에 깊은 정서와 여운이 담겨 있어 우리 전통 성악의 품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서울 줄풍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음악과 시, 예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방 문화를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자리입니다. 경제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정악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음악의 깊은 미학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빠르고 화려한 음악에 익숙한 요즘, 잠시 걸음을 늦추고 서울 전통음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곡력으로 다져온 한 명인의 산조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6월 30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곡력 5 철가락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온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이 선보이는 다섯 번째 곡력 시리즈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는 남도 특유의 선율과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조인데요. 남도 산조의 깊은 가락이 철연의 울림과 만나면서 힘있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동시에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구 반주로 함께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선사합니다. 한음 한음에 오랜 세월의 수행과 공력이 담긴 철가야금 산조의 진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독주에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우리 음악 축제가 찾아옵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울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의 마침내 미녀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과 함께 민요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고요. 강산회와 소리꾼 정복원이 함께하는 물고에선 록과 판소리가 만나 색다른 음악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음악극 머나리랑 파트 2, 그리고 상자로와 안혜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블루그래스와 판소리의 이색적인 만남을 담은 노을음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연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김백찬과 김반장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장마, 그리고 서희철 가단과 삼산이 함께하는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은 음악감독 유태평양이 직접 꾸미는 네, 다음 곡은요 가 장식하는데요. 판소리와 자작곡 그리고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여우락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화를 자주 내면은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하죠.
1: 그렇죠. 실제로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면 심장에 바로 부담을 줘서 뇌졸중부터 심장마비 위험이 두 배나 증가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사소한 불편과 소소한 짜증에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요. 괜히 더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쵸, 그쵸. 네.
2: 그럴 때는 감정을 좀 빠르게 식히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 뭐 찬바람을 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손에다가 뭐 참을 인자 세 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 아, 예.
1: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그쵸. 같고요. 사실 우리 뇌는 몸의 피로를 우울로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 아, 맞아요. 네. 진짜로.
1: 그래서 피곤해서 막 버럭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2: 네. 혹시 오늘 괜히 엄한 데서 화풀이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화풀이는 당하는 일도 억울하고요. 하는 것도 후회 막급입니다. 자, 오늘도 선선한 마음의 온도를 함께 유지하면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함께 하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예결밴드의 니나노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짜 이 화를 내면 많이 내는 게 진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상식선에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화를 내버려도 네. 낸 사람이 더 후회해 진짜. 받은 사람은 맞아요. 기분이 나쁘고 네. 낸 사람은 후회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내고 나면 괜히 그 찝찝한 마음. 네. 다음 날 되면은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1: 그렇지.
0: 그럼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1: 사실 또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또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뭔가 약점이 있다라는 또 방증인 것도 같고요.
0: 네.
1: 아무튼 이럴 때 또 맛있는 음식 먹는다면 좀 기분이 풀릴 수도 있는데. 네.
0: 그리고 그럴 때도 화나지 않나요? 일들이 너무 밀려 있을 때
1: 해결은 안 되고
0: 내 능력의 한계는 느껴지고
1: 버겁고
0: 맞아. 그럴 때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고
1: 짜증 나니까.
0: 그래서 월말이 다가오면요 미뤄둔 일들을 좀 빠르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리고 미루지 않는 게 좋죠. 식사도 미루지 마시고 운동도 미루지 않는 게 좋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루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0: 네.
1: 평상시에 살다 보면 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0: 네.
1: 또 요거는 살짝 뒤로 살짝 밀어놔도 괜찮아.
0: 아, 그런
1: 뭐 이런 거,
0: 있어요.
1: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미루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잠깐 미뤄도 되겠다 싶은 것들
0: 네.
1: 요거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문자로 받아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0: 다 달라요.
1: 나는 이걸 미뤄둬도 되는데
0: 네.
1: 어떤 B라는 사람은 이건 안 돼. 이건 당장 해야 돼.
0: 예를 들면 이제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이거 잠깐 미뤄도 되잖아.
1: 저는 미뤄도 된다 주의입니다.
0: 라는 사람과
1: 홍영 씨도
0: 먹었으면 바로 해야지 라는 사람과 갈리죠.
1: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경우는 미뤄도 돼입니까? 아니면 아니 바로 해야 해.
0: 저는 약간 후자 쪽입니다.
1: 저도. 아 바로 해야 해?
0: 네.
1: 그래요?
0: 되도록이면
1: 저는 미뤄도 돼. 또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0: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평소에 슬쩍 미뤄도 되는 것들과 네. 미루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1: 흐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와 소통하는 문자는
0: 미루면 안 돼. 바로 하셔야 됩니다.
1: 미루면 안 된다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왜냐면 예. 미루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집니다.
1: 놓쳐버리죠.
0: 그러면 생각 안 나요.
1: 예.
0: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1: 어떤 창구로든 바로
0: 그렇습니다. 예.
1: 뭐 문자도 좋고요, SNS도 좋고. 요거는 부지런해야 맞을 것 같아요.
0: 예. 요 얘기 계속하면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잔소리 또 시작이네.
1: 자, 이 타이밍에서 선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오병옥 외에 많은 분들이 연주했습니다. 용눈이 오름 듣고 왔습니다.
1: 상화 씨가 절친 아닌가요? 오병옥 씨.
0: 맞습니다.
1: 네. 네. 어떻게 연락 좀 자주 하십니까? 잘 지내 그러면서 연락도 하고.
0: 우리 친구들은 네. 서로 연락을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1: 아, 잘 미루네요 그런 거.
0: 네. 네. 아, 그건 미뤄요.
1: 네.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0: 서로 살갑게 어떻게 지내 그거 아, 하지 않습니다.
1: 예. 업무가 있어야지만.
0: 업무도 그렇고 예. 1년에 한 번 정도 뭐 하냐 이 정도.
1: 뭐 하냐?
0: 심지어 뭐 집도 가까워요.
1: 아 부천 가세요? 네. 네. 오병옥 씨요?
0: 차로 20분이면 가요.
1: 그 정도만 한 번씩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냥 가 그냥. 아
1: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0: 아 반려견 저 반려견 키우잖아요.
1: 네.
0: 반려견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네. 연락합니다.
1: 아유 진짜 나빴다
0: 그래서 봐줄 수는 있는데 에. 나 그때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 연습 때문에 뭐 혹은 공연 때문에 나가야 돼. 아. 그러면 집 번호 알려줘. 너 열고
1: 우와.
0: 집 번호 알려주면
1: 예.
0: TT 이제
1: 언제 한번 오병옥 씨를 네. 초대해야겠네요.
0: TT 집에 넣어놓고 네. 네 저희는 갑니다.
1: 아하 네. 아 넣어놓고
0: 네. 차, TT 찾으러 갈 때도 집에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아. 그러면 이제 열고 예 데려갑니다.
1: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 옛날에 연습실에서 야 병옥아 한번 불러줘. 막 악기 딱 부르는 아, 것처럼 약간 그런.
0: 병호가 청송곡 불러줘. 네. 불러주죠.
1: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오병옥 씨는 아니고요.
0: 네네네.
1: 여러분들이 평소에 슬쩍 미뤄도 되는 것들, 미루면 네.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 받고 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보겠습니다.
0: 네.
1: 1598님. 오후에 커피 한 잔은 미루면 안 됩니다.
0: 맞아요.
1: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셨어요.
0: 우리 현대인들은 진짜 커피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사실상 수혈이죠, 수혈.
0: 맞습니다. 네. 각성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그 맛에 진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 바라고요.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커피는 또 상화 씨가 사셨어요.
0: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봉혁 네. 씨도 너무 예쁘고 고맙고 예, 예, 예.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 받아서.
1: 아 그래요.
0: 네. 네.
1: 병옥 씨도 한번 사주세요.
0: 얘는 청성곡 불러주면
1: 오병옥 좀 챙겨줘요.
0: 청성곡 불러주면 아, 이렇게 쓱 하나 그래요? 이렇게 쿠폰 하나.
1: 알겠습니다.
0: 네. 네네.
1: 6623님. 네.

0: 여름에는 빨래, 세탁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땀에 젖은 빨래는 세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빨래, 마른 빨래를 개는 건 미뤄도 됩니다. 필요할 때는 가져다 입어도 되거든요. 저도 약간 이주입니다.
1: 아.
0: 말랐잖아요.
1: 네.
0: 그건 이제 약간의 어떤 언덕.
1: 언덕
0: 산처럼 네. 쌓아놓고 거기서 꺼내 입기. 아, 요거 좋죠. 약간 좋아하는 편이에요.
1: 우리 또 우리 자취할 때
0: 예. 쌓아놓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가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1: 네. 8274님께서 식사 후에 양치질을 바로바로 해야 해요. 미루면 이게 쌓여서 운이 나쁘면 신경치료까지 가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맞아요, 진짜.
0: 진짜 운이 나쁘고 족구를 떠나서 네. 치아 관리 잘 못하면 무조건 신경치료까지 간다고 봐야죠.
1: 오복 중에 하나니까. 진짜.
0: 그리고 이제 더 두면은 임플란트까지 간다.
1: 네.
0: 저는 당사자다.
1: 아, 진짜 뭐 하루에 몇 분만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0: 네. 치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1: 1년에 한두 번 뭐 치석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0: 정기 점검도 꼭 가거든요.
1: 네네네.
0: 갈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됐습니다. 다음 정기 때 볼게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1: 맞아.
0: 너무 좋아.
1: 8318님께서 미루면 안 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온 식구가 아침을 꼭 챙겨 먹습니다.
0: 어허.
1: 와.
0: 6시에?
1: 저희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0: 네. 형수님이 요리 잘 하시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아침에 다 좀 자는 편이라서 일어나서 그냥 뭐 바나나 한 개, 뭐 그냥 토스트 잠깐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애들도 학교 가는 스타일이라서.
0: 6시에 식사를 드신다는 거는 누군가는 5시에
1: 4시 반
0: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다 그 자녀분들도 다 크셨나?
0: 그럴 수도 있겠네.
1: 아니면 부부만 이렇게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있고.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 아침상에 저희가 김치 반찬 네. 보태드립니다. 김치 선물 드릴게요.
1: 필요하실 것 같아서.
0: 네.
1: 맛있게 드십시오. 5730님께서 보일러가 에러코드가 나고 재가동을 누르면 작동이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아차 싶었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게 누수로도 이어지더군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미루면 안 되겠지요 하시면서.
0: 아, 요건 우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 분야의 전문가.
1: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0: 당사자.
1: 그러니까 이 지금 5730님의 문자 사례하고 저희 집 지금 현재 사례하고 너무 동일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예, 예. 예.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0: 네.
1: 예, 예, 예, 예.
0: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 이거요.
0: 예.
1: 일단은 보일러의 에러 코드가 몇 번인지 좀 보시고 회사마다 다른데
0: 아.
1: 만약에 17번 코드가 뜬다 그러면은 이게 누수입니다.
0: 아, 코드 번호를 잘 예.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1: 네네네. 예. 누수가 있다는 것은 관에 뭐가 물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압이 빠지기 때문에 누수 코드가 뜨는 거거든요.
0: 어허.
1: 그러면 혹시나 들고 계신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0: 예.
1: 이 누수 관련된 재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0: 아하, 보험을 먼저 확인해라.
1: 네. 그래서 아랫집에 물이 샜으면 분명히 이제 그 자국이랄지 곰팡이 자국이 있을
0: 흔적이
1: 겁니다.
0: 있겠죠.
1: 그러면 아랫집에 대한 보상과 복구와 우리 집에 대한 그 누수 관 그 시공을 해줍니다.
0: 네. 보험 처리.
1: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보험이 만약 없다면?
1: 그러면 이제 자비로 해야
0: 생돈이 들어갈 수밖에
1: 없죠. 자비로 해야 됩니다.
0: 근데 요거는 미루면 안 되죠.
1: 아, 그렇죠. 이제
0: 바로 하셔야 돼요.
1: 지금은 덥지만 네. 몇 개월 지나면 바로 겨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나마 날이 그래도 이럴 때 작업을 해놓으신 게 좋고요.
0: 예. 뭐가 됐든 뭐 누수도 그렇고 누유도 그렇고 발생이 되면 빨리 수리하는 게 좋죠.
1: 그렇죠.
0: 예. 예.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1: 맞습니다. 예.
0: 빨리 해결하시고 또 결과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미뤄도 되는 것들, 미루면 안 되는 것들. 일단은 아주 공감되는 3678님. 여름에는 벌레가 꼬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하셨는데 이건 진짜 미루면 안 돼요.
1: 맞아요.
0: 빨리 해.
1: 얘네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막 날파리들 막 이런 거 생기고
0: 네.
1: 진짜 머리 아픕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소량씩 해가지고 바로 버리는 게
0: 맞아요.
1: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밀봉되는 그 쓰레기통이
1: 있어요.
0: 있거든요.
1: 네, 음식물 그거.
0: 예. 네. 그걸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찼다. 네. 그럼 바로

0: 버려야 돼.
1: 맞아요. 네.
2: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좀 제일 작은 걸로 해서
3: 맞아요.
2: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네. 하는 게
3: 그리고 그 모기 잡는 거 있잖아요.
2: 예.
3: 네. 그거 날파리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2: 전기 들어가요. 네. 맞아.
3: 모기는 못 잡고 날파리만 잡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설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예. 네. 네.
3: 자, 여러분들 계속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뤄도 되는 것들, 미루면 안 되는 것들 문자 받겠고요. 자, 그리고 바투의 상사대회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 티켓이 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이틀 동안 서울 세종 S시어터에서 열리는 천하 제일 탈공작소의 반온 싱크 넥스트 26 공연을 여러분들께 티켓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2: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출발점으로 소리와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바투의 상사디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7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모십니다. 오, 제일 좋을 때에.
3: 그러니까요.
2: 제일 좋은 시간대에 주시네.
3: 네.
2: 한 분당 두 매씩이고요. 총 5쌍. 초대권을 드립니다. 총 네. 10장이 나가는 거죠.
3: 그렇죠.
2: 자, 천하제일탈공작소의 반온 싱크넥스트 26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금요일 방송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허창렬 씨의 또 활약이 돋보이겠네요.
2: 네.
3: 네.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티켓 선물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주세요. 자, 진도 아리랑 보존해 그리고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진도 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뺨이사 야단마이 농가운대로 긴장구가 난.

0: 진도아리랑 보존해와 김용우 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로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할머님들의 목소리,
0: 어머님들의
1: 목소리, 뭔가 감동이 확실히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우리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어요.
0: 맞습니다. 2009님께서 슬쩍도 좋은 것은 집안일? 이렇게 하시면서 회사 일도 밀어놓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고 가족을 챙겨주는 것을 밀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뭔 사정이 있으신가 본데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그 불부터 꺼야죠.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뭔가 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가족을 안 챙긴다 이게 아니라
0: 잠깐만 옆으로
1: 긴급 상황에는 이 긴급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맞죠.
0: 일단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좀 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그래요. 힘내십시오. 4878님께서 충치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를 닫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는 절대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늦게 가면은 돈도 더 들고 더 고생하고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여행을 가는 거는 조금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사람 몰릴 때 가면 더 힘들거든요.
1: 맞아요.
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 여행 가는데 왔다 갔다 막 도로에서만 시간을 다 허비하거나 그러면
0: 맞아요.
1: 이게 여행인가 고행인가
0: 맞아요.
1: 싶죠.
0: 그래서 7말 8초 때는 저도 그때는 웬만하면 안 잡습니다.
1: 네.
0: 어디 가는 걸 잡지 않고.
1: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죠.
0: 그죠.
1: 그때뿐이니까.
0: 맞아요.
1: 그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같은 뭐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 분들께서는 네. 딱 그 날짜 피해서 가야죠.
0: 맞아 맞아.
1: 네,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충치 치료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 네. 아끼는 길이에요.
0: 네.
1: 6855님 오후 2시 바투의 상사디야 미루지 말 것.
0: 딩동댕.
1: 공과금 세금도 미루지 말 것.
0: 맞아요.
1: 네.
0: 연체금이 붙으니까.
1: 맞아요.
0: 굉장히 좀 찜찜하고, 예. 과태료 이런 것도 바로바로 내야 됩니다. 그냥.
1: 전
0: 내버립니다. 그냥.
1: 걸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0: 예.
1: 한 번은 주황색에 지나갔는데,
0: 예.
1: 이게 멈추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0: 갔더니, 그럴 때 있죠.
1: 예. 갔더니 경찰 분께서 바로 잡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요 얼마예요? 거기서 바로 입금했습니다.
0: 그게 나아요. 진짜.
1: 바로 이체.
0: 맞아.
1: 그게 속편해요.
0: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바투의 상사디아 화요일 2부에 청국장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1: 네.
0: 요거 신청하는 거는 미루면 안 되죠.
1: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과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한 주 저희가 쉬었는데요.
0: 네.
1: 오늘 또 오랜만에 청국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0: 맞습니다.
1: 만들어주셔야 돼요.
0: 미루지 마시고.
1: 판소리부터 민요 악기 연주까지 미루지 마시고 나 진짜 못해. 그러니까 해봐야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0: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저희가. 요거 신청하셔서 같이 이제 소리하고 우리 같이 놀잖아요.
1: 네.
0: 선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김치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네.
0: 김치가 좀.

0: 요즘 또 많이 또 소진이 되잖아요, 집에서.
1: 아, 예, 그렇죠.
0: 필요하신 분들.
1: 예.
0: 예.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1: 네.
0: 김치 선물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SNS 저희 바투의 상사디아 계정이 있거든요.
0: 네.
1: 그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0: 많이 계세요.
1: 네. 네. 네. SNS DM으로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또 보겠습니다. 9514님.

님께서 어젯밤에 남편과 살짝 투닥거렸거든요. 아침에 둘 다 입 꾹 다물고 출근을 했는데 사과, 화해 이런 거 미루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과하고

0: 하고
1: 언제?
0: 이따가
1: 이따 언제?
0: 회사 갔다 오고 났어. 너는 항상 이런 식이더라.
1: 이러면 안 되겠지.
0: 근데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이 결국 아량이 넘는다.
1: 일단 파라라이 이룽님, 근데 뭐 금방 잘 풀리실 것 같고 저희가 김치 선물

0: 또 마찬가지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하,
0: 근데 진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그 진짜 병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 계시긴 계세요.
0: 네. 네. 절대 못해요. 절대.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1: 안 하신 분들 네. 계시긴 하죠. 네.
0: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사실 내가 제일 마음 편한 거 아닙니까?
1: 그럼요. 네.
0: 나도 아는데 그걸 말 못했을 때 찜찜함과
1: 잘, 네.
0: 그거 내가 좀 죄송합니다. 딱 얘기했었을 때 그 후련함이 있습니다.
1: 맞아요. 일단은 뭐 0198님께 선물로 떡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1: 네, 참 맞는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네. 네.
1: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냥 뭐 고맙다고 하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2379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뤄도 되는 일은 집안 청소 정리예요. 근데 며칠만요 하시면서 그리고 미뤄서 안 되는 것은 설거지인 것 같아요. 밥 먹고 바로 치워야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벌레 생겨서 아 그러니까 음식물에 관련된 거는 좀 바로 해결하고 네. 뭐 집안 정리랄지 청소는 뭐 며칠 뭐 있다가 해도 괜찮은 것 같다 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0: 확실히 설거지는 먹고 바로 하는 거랑 다음 날 하려고 할 때랑 업무의 강도가 약간 다른
1: 좀,
0: 것 같아요.
1: 조금 네,
0: 더 네. 힘든 느낌이에요. 다음 날 하려면
1: 맞아 맞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5932님께서 두 분은 집에 가면 뭐 하세요? 깔끔쟁이 우리 아들은 집에 오면 무조건 씻어요. 손발이 찝찝하다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샤워부터 합니다. 대단하죠? 하시면서
0: 오.
1: 습관이 잘 드셨네요.
0: 그러게요.
1: 네. 집에 가면 바로 샤워하세요?
0: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1: 아, 그래.
0: 왜 집에 있을 때는 뭔가 다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아, 깔끔하고 뭔가 찜찜하면은 네.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1: 되게 깔끔하시네요.
0: 아, 안 씻으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는 하지는 않는다고. 예. 네.
0: 근데 그것도 약간 네. 집에 가자마자 씻는 거랑 좀 누워 있다가 씻는 거랑
1: 눕지는 않아요.
0: 피로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집에 가자마자
0: 네.
1: 걸레로 바닥을 다 닦고
0: 아, 예.
1: 예, 집안 청소를 좀 하고요.
0: 아, 네.
1: 애들 케어 다 한 다음에 이제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씻다 보니까
0: 네. 예,
1: 바로 씻지는 않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씻는 것도 미루면 뒤에 씻으면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1: 아.
0: 더 씻기 싫어지고
1: 아.
0: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씻어버리면 좀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1: 그것도 맞는 말이죠.
0: 에, 에.
1: 저는 이제 몸에 땀이 많다 보니까
0: 에.
1: 걸레질하다 보면 땀이 나거든요.
0: 근데 그것도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바로 샤워.
0: 청소를 먼저 좀 할 일을 에. 하고 그다음에 씻는 편.
1: 그래서 걸레 빨면서 샤워를 해버리는.
0: 아,
1: 네, 그렇게.
0: 또 좋은 습관이죠. 윤혜성님께서는 네. 무슨 일이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생각날 때 미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 하는 일도 없고 실수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셨어요.
1: 맞는 말씀이세요.
0: 맞는 말씀.
1: 생각날 때 바로. 그래야 예, 나중에 놓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음악을 대금산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병하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자진머리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0: 앞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아.
6: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쁘다. 봉다오
7: 상콜리
6: 저 진짜 이쁘죠?
7: 누구요?
6: 저요.
7: 누구요?
6: 아 아니 아니 이거요 이거요.
7: 아, 아, 예.
6: 아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장신구부터 병풍까지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다는데 이런 거 되게 비싸겠죠?
7: 아, 이것은 조선시대 안방이나 사랑방에 두는 머리장이네요.
6: 머리장이요?
7: 네.
6: 머리맡에 두고 쓰는 장인가 보네요.
7: 그렇죠. 흔히 안방에 두는 대표적인 가구를 장롱이라고 하는데 상컬리는 장과 농의 차이를 아시나요?
6: 장과 농의 차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7: 네.
6: 봉도는 알아요?
7: 일단 장과 농은 모두 내부에 물건을 넣어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든 가구를 말하는데 머리장이나 화초장 같은 장은 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층을 구분하는 널이 있지요.
6: 그러면 농은요?
7: 농은 상자형, 요즘 말로는 박스형 괴짝을 아래 위로 포개 놓을 수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 농 위에 또 다른 농을 올리면 2단짜리 농이 되는 거지요.
6: 아, 어머 세상에 봉도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부모님이 가구 좀 하셨어요?
7: 아니요.

0: 대단하시네. 진짜 뚝뚝하다.
1: 아, 감사해요.
0: 봉더 좋아.
1: 아니, 괜찮아요.
0: 봉더 좋아.
1: 제가 그만해요.
0: 네가 똑똑해 좋아.
1: 저 음정이라도 좀 맞춰서 불러주시지.
0: 봉더, 나랑 머리장도 보고 병풍도 볼 수 있는 공예품 전시 같이 갈래요?

0: 누룽지.
1: 네, 누룽지의 손잡는 실 듣고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장과 농의 차이, 우리가 이제 붙여서 장농이라고 통칭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장은 몸통이 하나로 된 것을 말하고요. 농은 쌓아 올릴 수 있는 괴짝형, 박스형을 네. 말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우리 전통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별관 3층에서 전시가 되고요. 네. 무료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정보 챙겨 드렸습니다.
0: 우리 공예품 너무 예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가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좀 여유가 있으면 구매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똑딱이 퀴즈로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뭘까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할 거라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럽은 극심한 더위에 휩싸이면서 각국이 휴교령과 함께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는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적십자와 보건복지부

0: 똑똑똑 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뭘까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할 거라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럽은 극심한 더위에 휩싸이면서 각국이 휴교령과 함께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는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적십자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노출됐을 때 맥박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냉찜질하면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맥박점 냉각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30분 내로 체온 회복을 돕는 맥박점은 어디일까요?
2: 1번 코 주변, 2번 입 주변, 3번 손목.
1: 쉽네요.
2: 뭐 우리 한의원 갔을 때 맞아요. 선생님들이 네. 자 맥점 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시고
1: 맞아요.
2: 뭐 이렇게 좀 느리게 뛰네요. 뭐 네. 혹은 빠르네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1: 맞아요.
2: 네네네. 그 부분입니다.
1: 너무 쉽죠.
2: 혹은 뭐 이 부분에 그 약간 아플 때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자
1: 저는 여기에 시계를 찾습니다.
2: 시계.
1: 자 시계를 제가 어디에다 찾을까요?
2: 코 주변에 찰까요? 입 주변에 찰까요? 네. 손목에 찰까요?
1: 그렇죠.
2: 시계.
1: 이건 네. 너무 쉽죠, 이제.
2: 그렇습니다.
1: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2: 네. 저는 답답해가지고 시계를 못 찾겠더라고요.
1: 그런 분들 꽤 많으세요.
2: 네, 막 땀 차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1: 저는 이제 스마트 워치를 네네네. 사용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2: 네네.
1: 여러모로 편해요.
2: 네네.
1: 그래서 꼭 차고 다녀가지고 와이프한테도 하나 사줄까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 있어요. 네, 이게 뭐가 답답하다고
2: 있는 게 맞아요. 네. 저도.
1: 자, 제가 시계를 네. 여기에 찾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네. 이제 친한 뭐 후배가
1: 네.
2: 또 하나 사주면 찰 의향은 있어요.
1: 아니야 답답해.
2: 아니야
1: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차요? 그리고 이게 족쇄야 족쇄. 연락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2: 아 나 진짜 족쇄 족쇄 차고 싶어.
1: 아니야 답답해.
2: 아 그래요?
1: 예.
2: 알겠습니다. 안 되네요.
1: 자 맥박점 냉각법. 근데 이 냉각법 좋네요.
2: 그러게요.
1: 이 여기 맥박점에다가. 냉찜질을 하게 되면은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신기하네요. 몰랐어요.
2: 저는 목 뒤 막 이런 데 생각했었는데.
1: 맞아요.
2: 그래요.
1: 자, 어디일까요? 코 주변, 입 주변, 손목 중에 지금 정답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 네. 시계를 차는 그곳. 정답은 3번 손목이 되겠습니다. 손목. 네.
1: 손목이 정답이었고요.
2: 네.
1: 저도 손목에 시계 있어요. 9954님. 오. 손목하면 시계죠 하신 분도 계셨고요. 0016님.
2: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은 지금 극심한 더위에 휩싸이면서 휴교령까지 내리고 있네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2: 살인적이긴 하더라고요.
1: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시작인데.
2: 와.
1: 유럽도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두렵습니다.
2: 네.
1: 자 떡 선물은 3360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유산균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야 엄청 많긴 많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과속 신호 위반 단속을 위해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한 지 29년째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고정식, 이동식, 차량 탑재형 등 단속 장비가 3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총 3만 248대의 단속 장비인 이것이 도로 곳곳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중심으로 단속 장비가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자, 과속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아유, 너무 쉽네요.
1: 그러니까요.
2: 자, 1번 스피드건, 2번 카메라, 3번 신호등. 이건 뭐 쉽습니다. 3만 대를 돌파했군요. 그래. 자,

0: 하나는
1: 그렇죠.
0: 이쪽이고
1: 속도.
0: 하나는 떨어다던 떨어다던.
1: 아 떨어다던 떨어다던.
0: 네, 요거죠 요거.
1: 네, 점등.
0: 네네. 뭔가 소리가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1: 하나는
0: 하나 둘 셋. 굳이 뭐
1: 안 들어도 이거는 사실상 정답 발표예요.
0: 그렇습니다. 네. 스피드건, 카메라, 신호등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호, 오답들이 있는데요.
0: 엥? 진짜요?
1: 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0: 아, 맞아요.
1: 그죠?
0: 예. 네. 맞습니다.
1: 요즘에는 없는 스마트폰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양이 올라간 이걸 산다.
0: 에이.
1: 하실 정도로 이거 완전 보급화된.
0: 맞습니다.
1: 자, 스피드건, 카메라, 신호등.
0: 네.
1: 너무 쉽죠?
0: 쉽습니다.
1: 힌트 있습니까?
0: 방금 이제 드리긴 했는데.
1: 아,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이거랑 또로또또 또라라라 또라라라 요거.
0: 요거랑. 예. 그거를 뺀 거.
1: 네.
0: 자, 스피드건, 카메라, 신호등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정도 힌트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충분한 것 같죠?
0: 그러면 어떻게 발표할까요?
1: 정답을요?
0: 네?
1: 약간 이런 것 같긴 한데
0: 좀 이따 할까요?
1: 이런 메시지 있습니다. 6855님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로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0: 30km.
1: 네. 아, 진짜 어떤 경우 그럴 때 있잖아요. 나 30km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0: 아,
1: 어쩌라는 거지?
0: 그죠.
1: 네, 안전속도 유지하고 있는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자, 이제 정답 발표해야 되나요?
1: 네.
0: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카메라가 정답이었습니다. 찰칵. 근데 카메라가 계속 또 늘어날 것이고.
1: 예. 네. 그쵸.
0: 그리고 뭐 이런 차량 관련된 단속 장비인 카메라도 많지만은 뭐 다목적 카메라 뭐 등등 해서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카메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1: CCTV.
0: 근데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카페에서 뭐 네.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것도
1: 불안하지 않죠.
0: 어차피 다 걸리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더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1: 요즘에는 네. 그래서 뭐 범죄가 발생하면 동선을 파악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범죄율도 확실히 떨어지지 않았나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CCTV 보급 이후에.
0: 저도 엊그저께 어디 경찰이시래요. 전화가 왔어요.
1: 네.
0: 뭐 어디서서 무슨 뭐 경찰입니다. 그래서
1: 네.
0: 아, 예. 뭐 그랬죠.
1: 여보 잘못했나?
0: 근데 어떤 뭐가 있는데
1: 예.
0: 당신 차량에 블랙박스를 좀 볼 수 있냐.
1: 아, 그럴 수 있죠.
0: 저희가 뭘 봤더니
1: 네.
0: 뭐 차 번호가 이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그거가 지나갔다고
1: 네.
0: 혹시 좀 블랙박스 볼 수 있냐고. 예. 그랬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다 찾더라고요.
1: 진짜. 다 찾잖아요.
0: 네.
1: 검거율도 확 올라갔고.
0: 맞습니다.
1: 자, 유산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유산균 1246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자,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장기자랑을 함께 공유하고 추임새도 나누는
0: 네.
1: 청국장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창작 집단 더늠의 둥그대 당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1: 올 여름은 슈퍼 엘니뇨와 결합한 폭염이 예고돼 있잖아. 그래서 농산물 가격 급등과 함께 히트플레이션이 이어질까봐 걱정이야.
2: 정부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면서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설 거래요. 요즘은 물가가 그야말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23일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김선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산조 합주 중 자진몰이를 듣고 왔습니다.
1: 자, 요즘 뉴스 보시면 이 지구촌에서 이 곳곳에서 날아오는 뉴스들이 하나같이 다 뜨겁습니다.
0: 네.
1: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널뛰는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예년보다 훨씬 이른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뜨거운 열, 히트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0: 요동치는 기름값에 이어서 이상고온 현상이 또 다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죠. 네. 일본은 이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네.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자, 폭염이 농작물 생육을 방해하고 가축을 폐사시켜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요즘 물가에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1: 좀 있으면 이제 초복이잖아요.
0: 네.
1: 여름 보양식 또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아무튼 이 조류독감으로 닭도 그렇고요. 달걀도 그렇고 참 많이 좀 올랐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물가 잡겠다고 지금 또 금리를 막 올리다 보면 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져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하여간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제일 필요한 게 우리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1: 네,
0: 우리의 음악.
1: 잘하는 것 같아요.
0: 환기를 좀 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환기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네.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아, 또 지금 신청자분들이 계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0: 이분들을 만나러 갈까요?
1: 자, 갑니다. 하나, 둘.
0: 아, 그걸 꼭 해야 돼요? 우리 한 번에 다 호흡 맞춰야죠.
1: 아니, 그 원래 음악 할 때 하나 둘 셋 하니까.
0: 아, 그런 거 하면 좀
1: 알았어요.
0: 우리 호흡으로 100% 호흡으로.
1: 알았어요.
0: 전국 왜 안 해요? 코도 올릴 뻔했잖아요, 지금. 아, 왜 안 하세요? 같이 하셔야죠.
1: 자, 갑니다.
0: 이번에 진짜 갑니다.
1: 네.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들을 만나느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한 주 못 뵀었어요.
0: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청국장은 괜히 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수원에 네, 사는 70대 애청자입니다.
0: 수원에 사세요?
3: 예.
1: 70대 반갑습니다. 애청자시라고요?
3: 예.
1: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정확히 혹시 몇 학년 몇 반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3: 예. 7학년 7반입니다.
0: 와. 내일 모레면 이제 8순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네요.
3: 네.
0: 건강은 어떠세요?
3: 그런대로 뭐 예,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나쁘지 않다. 이야.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십니까?
3: 예, 조금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성함이
3: 노미호입니다.
1: 노미호. 노미호님.
3: 예, 노미호.
0: 네. 오. 예명이십니까?
3: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0: 아하.
1: 아니,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77이라고 하셨으니까, 저기 사회생활 하실 때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예,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1: 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3: 예.
1: 어디 뭐 중학교세요? 아니면?
3: 예, 중학교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습니까?
3: 예.
0: 근데 목소리에서 교장 선생님 느낌이 있습니다.
1: 약간 훈화 말씀의 그 예. 포스가 있죠.
0: 진중하신 포스가 느껴집니다.

0: 그러셨구나.
1: 그러면 교직 생활은 지역 어디서 하셨습니까?
0: 수원에서 하셨어요?
2: 아, 부산이 고향이라서 부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0: 아, 부산에서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그러셨군요.
1: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 하시기 전에 선생님 하실 때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셨어요?
0: 왠지 수학 선생님.
2: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0: 아,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음악 선생님이셨을까도 생각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오늘 어떤 거 일단 해 주실 계획이세요?
2: 오늘 그 민요 밴 노래 잘 모르지만 네.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민요를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디서 좀 배우셨어요?
2: 아닙니다. 이 방송을 이 파토의 상사지하를 좋아해가지고 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와.
0: 아니, 그러면 라디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민요들 음악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신 거예요?
2: 예.
0: 어머나,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예. 중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2: 예.
0: 그때는 아이들과 잘 재밌게 지내셨었어요? 아이들을 왠지 좋아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하셨을 것 같은데.
2: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직에 나오게 된 동기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네. 같이 지내고 즐기고 하고 싶어가지고 교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 근데 중학생 아이들 저희도 이제 중학교 시절에 있었지만
0: 사춘기.
1: 그때가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2: 예, 네, 맞습니다.
1: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 50명, 40명 뭐 이렇게 정도 됐으니까 네. 애들 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애들의 잠재력을 네. 좀 알아서 좀 개인 지도를 좀 해주고 했으면은
0: 예.
2: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오고 있습니다.
0: 와, 뭐
2: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라디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민요들 음악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신 거예요?
2: 예.
0: 어머나,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2: 예.
0: 중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2: 예.
0: 그때는 아이들과 잘 재밌게 지내셨었어요? 아이들을 왠지 좋아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하셨을 것 같은데.
2: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직에 나오게 된 동기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0: 네.
2: 같이 지내고 즐기고 하고 싶어가지고 교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 근데 중학생 아이들 저희도 이제 중학교 시절에 있었지만
0: 사춘기.
1: 그때가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2: 예, 네, 맞습니다.
1: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 50명, 40명 뭐 이렇게 정도 됐으니까
0: 네.
2: 애들 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애들의 잠재력을 네. 좀 알아서 좀 개인 지도를 좀 해주고 했으면은
0: 예.
2: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0: 네.
2: 그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일일이 꼼꼼하게 지도를 좀 못 해준 게 좀 아쉽습니다.
1: 예. 네.
0: 아이들 많으니까
1: 애정이 느껴지십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봉사 활동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2: 저 마을의 도서관에서
0: 예.
2: 좀 사서 도우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1: 도서관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세요?
2: 예, 예.
0: 그러면 뭐 이렇게 책 관련된 뭐 이런 사서 도우미 하시는 거예요?
2: 사서 도우미. 예, 맞습니다. 예.
0: 와.
2: 반납된 책들 제출됐던 책이 들어오면은
0: 예. 수납하는 것도
2: 분류 기호에 따라서 제자리에 좀 정리 정돈하는 거,
0: 예, 예.
2: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이런 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뱃노래. 와우.
0: 어디서 배운 거는 아니다. 국악 방송의 실제 애청자고 그러다 보니 민요를 익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해볼게요.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기대가 됩니다.
1: 일단 선생님이 못 하신다 그랬어요.
2: 예.
1: 잘 못 한다.
0: 네.
1: 저희도.

0: 그렇게 알고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선생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리 내면 어떤 느낌일까를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노미오 선생님은 어떤 목소리로 소리하실지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선생님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1: 예.
0: 예. 좋습니다. 아, 벌써 약간 소리 목소리를 갈아 끼우신 느낌인데. 자, 못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네. 자신 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예. 네.
2: 시작. 네.
1: 부딪히는 파도 소리. 아. 저리

0: 예, 그 정도만.
1: 여기까지.
0: 알겠습니다.
1: 아, 목소리가 갑자기 엄청 또 다른 목소리 좋아지셨어요. 우와, 매력 있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2: 노면님.
0: 예.
2: 평상시에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셨습니까?
0: 노래 듣기도 좋아하고 노래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2: 아, 네. 어, 예. 흥얼흥얼 하시는 것도 좋아할 것 같고.
0: 예, 예.
2: 또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자주 가시고 그러셨어요?
0: 뭐, 그 젊을 때는 직장생활 할 때는 직원들하고 자주 갔는데.
2: 예.
0: 퇴직하고 나서는 뭐 가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2: 없으니까.
1: 네. 네.
2: 그러실 수 있겠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을 뵈면 보람된 일 중에
0: 예.
2: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선생님으로 인하여 약간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경우? 어, 이를테면 조금 그래 좀 애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모범생은 아닌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나중에 좀 잘 돼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연락이 온다든지 찾아온다든지 혹시 그런 네. 그런 사례가 좀 있으셨는지?
0: 네, 조직 생활을 제가 한 38년 했습니다.
2: 네네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2: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예, 그리고 제가 특히 또 학생부장을 또 오래 해가지고
2: 학생부장 하셨었구나.
0: 예, 애들 뭐 좀 바르게 하다 보니 지도하다 예. 보니 뭐 좀 기합도 주고
2: 예, 그 당시에 예, 그랬었어요.
1: 그때는 그럴 수, 예, 맞아요. 예.
0: 그렇게 했는데
2: 네.
0: 또 인간적으로 또 나중에 애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또 운동 스포츠 저 야구를 좋아합니다.
2: 아, 저 네. 노미원님이
0: 예, 방과 후에는 애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즐겨 많이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저한테 기합 받고 같이 또 운동하던 그 제자들 중에
2: 네네네
0: 예, 찾아옵니다. 잘 돼가지고 그게 보람이고 예, 예, 기분이 좋습니다.
1: 예. 이제 교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핫한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알고 계세요?
0: 아 그거 저 뭐 조금 잠시 봤는데
1: 예예
0: 예, 오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1: 아, 아.
0: 예, 예.
1: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하신 선생님으로서 참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아, 생각하실까요? 그래요. 너무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만.
0: 아 참교육이라는 것은 역시 우선 애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2: 아, 사랑 아,
1: 마음이 네.
0: 사랑해야 되고 네. 애들 그 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기 아이들의 재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1: 네.
0: 오래 그런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2: 아,
0: 예, 좀 키워주는
2: 아.
0: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2: 훌륭한 말씀.
1: 아, 완전히 핵심을 짚으신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자 노미호님
0: 네.
2: 끝으로 진짜 이거 저기 선생님 뭐 퇴직하신 선생님으로서 이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부모들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래서 가정교육을 하는 부모님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좋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가정교육이라면 요즘은 좀 우리는

0: 당시에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좀 애들한테 좀 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1: 네.
0: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좀 훈육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음악이 할 때는 좀 음악이 하고 또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좀 그렇게 절도 있게 학생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친구 같이 지내는 것도 뭐 좋지만은도 부모로서 또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좀 음악이 할 때는 음악이 좀 해서 학생들이 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고
1: 네.
0: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들은 빠르게 키워주고. 찾아내고 키워주고 잘못된 건 엄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어른 그런 네. 교육이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예.
2: 감사합니다.
1: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노면님.
0: 예.
2: 오늘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막 떨리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0: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떨리고 했습니다.
2: 솔직히, 솔직히. 네.
1: 그럴 만하죠. 아니, 근데 저 한 가지만 더요. 선생님이 듣기에 이 바투의 상사 디아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세요?
0: 우리 우리 노래 우리 창이 너무 좋고
1: 네.
0: 흥이 나죠.
1: 아하.
0: 또 두 분이 아주 그 참 찰떡궁합으로 진행을 잘해줘서 잘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진짜 감사합니다.
0: 네, 네.
1: 또 뱃노래 말고 다음에 다른 소리 하나 더 생겼어 하시면 저희에게 또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2: 노면님, 노면님 감사드리고 저희가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2: 네.
1: 아, 우리 노미호 선생님.
2: 확실히 근데 또 그 교장 선생님까지 하셔가지고
1: 네.
2: 그 약간 말투에서 그 선생님의 그 포스가 느껴지네요.
1: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네. 어투와 소리 부르고 나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2: 그죠. 네. 참 교육이란.
1: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2: 되게 자상하시면서도 네.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1: 신념까지 진짜. 느낄 수 있는 네.
2: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1: 네, 맞습니다.
2: 좋았던 것 같아요.
1: 자, 뱃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노래부터 자진 뱃노래까지 네. 김점순, 이선영, 최은호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 경산화 향수대학교 3학년 김채아입니다.
2: 3학년이고
0: 김채아요?
1: 네.
2: 김채아씨.
0: 경산하양 초등학교요?
1: 네.
0: 몇 학년이에요?
2: 3학년.
1: 3학년이에요. 3학년.
2: 김채아 양.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몇 학년이에요?
2: 3학년.
1: 3학년이에요. 3학년.
2: 김채아 양.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어머, 예, 애기 같아, 애기 같아.
2: 10살이죠, 그러면. 네. 어머, 너무 귀엽네요.
0: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채아 양.
1: 네.
0: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5교시만 하고 왔어요.
2: 아
0: 그러면
2: 그렇네요.
0: 점심 먹고 5교시까지 하고 집에 온 거예요?
1: 네.
0: 아이고, 아이, 세상에.
2: 지금 대답도 내가 아니라 네. 네, 이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요.
0: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뭐예요?
0: 바투의 상사 디아를 알고 있어요?
2: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죠?
0: 엄마가 해줬어요 신청을?
1: 네. 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신청해 주셨어요.
2: 아, 그래요?
0: 채아 형이 하고 싶어 했어요?
1: 네.
0: 아이고, 그랬구나.
2: 그러면은 국악 장기 자랑을 보여주는 코너인데 어떤 장기 자랑을 준비하셨어요?
1: 민요요.
2: 민요요?
0: 경기 민요 배웠어요?
1: 네.
0: 세상에. 몇 살 때부터 배웠어요?
1: 7살 때부터요.
2: 벌써 3년이나 배운 거네요.
0: 이야. 많이 배웠어요?
1: 네.
0: 아이고.
2: 그러면 민요 배웠으면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래요?
1: 네, 공연은 저는 제 친구가요.
2: 네.
1: 이상화 아저씨와 같이 광대 공연을 했는 이정인데요.
0: 이정이 친구예요?
1: 네.
0: 그랬구나.
2: 광대 공연에서 상화 씨가 같이 출연하는 어린이 배우죠. 이정욱 네. 씨가. 그죠?
0: 그러면 서울에서 봤어요? 대구에서 봤어요? 공연을?
1: 대구에서 광대 공연을 대구에서 광대 공연 하는 거를 봤어요.
2: 아, 대구에서. 아,
0: 학생 문화회관에서?
1: 네.
0: 토요일 날 왔군요.
1: 네.
0: 아이고.
2: 그래요. 우리 채아 양이 보기에 그러면 이정 친구 잘했어요?
1: 네.
2: 아, 그래요. 이상화 아저씨는 어때요? 잘했어요?
1: 네. 이상화 아저씨랑 사진 찍으려고 현수막 들고 기다렸는데
2: 네.
1: 못 찍었어요. 다음에 찍어주세요.
2: 에이그.
0: 현수막 들고 있었어요?
1: 네.
2: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어요.
0: 미안해요. 집이 어디예요? 잠시 내려갈게요. 내려가 사진 찍어줘야겠다. 얼마나
2: 많이 속상했죠, 채아 양. 얼마나 속상했으면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0: 저기 채아 양.
1: 네.
0: 옆에 엄마 있죠.
1: 네.
0: 잠깐만 바꿔줄 수 있어요? 잠깐만.
3: 네, 여보세요.
0: 어머니.
3: 네, 안녕하세요.
0: 저 그 죄인 이상화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어머니.
3: 네.
0: 현수막까지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켓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 아니요. 그 이정희 현수막에 그 하늘이 선생님하고 이상화 선생님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저희 그 친구가 제작을 해줬거든요. 네, 이제 그 나이여준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제작을 해주셨는데 그거 들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정희하고만 찍고 이게 못 찍었어요. 그래서 채아가 아쉬워했어요.
2: 이정양은 그래도 로비로 나갔었네.
3: 네.
2: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근데 네. 아무래도 우주 대스타 이상화 씨는 워낙 네. 일정이 빡빡하셔가지고
3: 네.
0: 어머니
2: 요거 대구에서는 인사를 못했는데
3: 네.
0: 아, 그러셨군요.
2: 네. 빨리 사죄하세요.
0: 어머니 죄송하고요.
3: 아니에요. 네. 다음에 찍어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2: 어머니께서는 바투의 상사 디아를 좀 그래도 애청을 하세요.

0: 아, 네. 저도 원래는 몰랐었는데,
1: 네.
0: 이제 이정희 덕분에 알게 되어가지고,
1: 아하.
0: 네네. 이정희 나오면서부터 이제 계속 쭉 시청하고, 네,
1: 어허.
0: 있어요.
1: 그래요.
0: 네.
1: 채아 양은 진짜 우리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0: 아, 네.
1: 얼만큼 좋아해요?
0: 그냥 이제 뭐 가면서도 부르고, 뭐,
1: 어허.
0: 네. 이렇게 뭐, 즐겨 부르고, 네, 뭐, 반장 선거 때도 부르고, 네.
1: 아, 그래서 반장이 됐어요?
0: 아, 네. 작년에 반장 되고, 올해 또
1: 와, 와, 와.
0: 부반장 되고,
1: 미녀 덕분에 어떤 그게 있네요?
0: 네. 네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덕분에. 네.
1: 알겠습니다. 피가 아버지 피인가요? 어머니 피인가요?
0: 아, 흥은 좀제 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 노래는 저잘
1: 아,
0: 모르겠어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0: 네네.
1: 채아 양을 다시 바꿔주십시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채아 양?
2: 네?
1: 네, 지금 컨디션 괜찮아요?
2: 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미녀 중에 어떤 미녀, 어떤 노래를 불러줄 계획이세요?
2: 대구아리랑이에요.
1: 대구아리랑.
3: 대구아리랑.
1: 어허, 좋습니다. 자, 준비됐죠?
2: 네.
1: 네. 자, 그러면 한번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0: 잘한다.
1: 목소리가 말할 때랑은 또 확실히 달라지네요. 와, 채아양.
2: 네?
1: 삼촌이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가 우리 채아양이 2학년 때, 지금 3학년이니까 2학년 때 반장 선거 할 때 네. 민요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냥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냥 뭐 저는 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민요 불렀어요.
2: 음만 똑같이 하고 가사는 바꿨어요.
1: 와. 뭐? 그러면 뭐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민요에 얹어서 부른 거예요?
2: 네.
3: 어? 아 공약을 가사로.
1: 그거 혹시 기억나요 지금? 기억 안 나죠?
2: 수첩에 적혀있긴 해요.
1: 수첩 빨리 찾아와요.
3: 빨리. 어머니 빨리 움직여주시고요.
1: 최악 수첩. 그거 듣고 싶어요. 그거 아. 삼촌이. 그거 듣고 싶. 사진도 안 찍어준
2: 거지. 없어.
1: 에?
2: 들고 있어.
3: 아 어머니 프롬포트 부탁드립니다.
1: 삼촌이 사진도 안 찍어줘놓고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3: 자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1: 수첩 찾았어요. 수첩.
2: 아. 없는데 그냥 기억나는 만큼
3: 그래요 오오오.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만 네네네네네. 보여주는 네네네. 거니까
1: 들려 자 가볼게요
3: 기억나는 대로
1: 네네네 시작

0: 야, 치아야 삼촌이라도 어? 뽑아주겠다 진짜.
1: 무조건 치아 뽑는다. 어. 예.
0: 야, 민요를 배우니까 여러모로 좋네요 진짜.
1: 저 이거 개사, 그러니까 가사 바꾸는 건 채아 양이 직접 한 거예요?
2: 네, 그냥 지웠어요.
1: 와, 와. 개사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0: 천재 아니에요, 천재? 와. 아, 그리고 채아 양 궁금한 게 있어요. 채아 네. 양이 보니까 지금

0: 노래를 굉장히 잘 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뭐 그렇잖아요. 잘 하잖아요.
1: 네.
0: 엄마도 노래 잘해요?
1: 아니요.
2: 아 흥만 많으시고
0: 아빠는
1: 가야금만 잘해요.
0: 어? 어. 엄마가 가야금해요?
1: 네.
0: 취미로 배워요?
1: 네.
0: 오케이 다음 주 거 예약했고 자 아빠는 노래 잘해요?
1: 아니요.
0: 어? 야 그럼 누구 필까요? 아 그래요? 오. 자 채아양.
1: 네.
0: 미녀를 배우면서 뭐 채아양이 느꼈을 때 재미가 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쯤 되니까 이제 좀 재미 없는데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도 재밌는 건지?
1: 재밌어요.
0: 재밌어요.
2: 그럼 미녀 배워서 뭐가 제일 좋아요?
0: 반장.
1: 미녀를 부르면 네.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좋아져요.
0: 아~ 그러면 채아양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피아노 치는 민요 명창이에요.
0: 피아노를 치는 민요 명창?
1: 네.
2: 민요 명창.
0: 지금 피아노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엘을 뛰었을 거고. 그죠?
1: 체르니 30에다가 수나티나 이번 올해 콩쿨 나갈 예정이에요.
2: 이야, 많이 배웠네요. 체르니 30이면 많이 배운 거예요.
0: 옆에 피아노 없어요?
1: 옆에 피아노 있어요.
0: 자, 피아노 열고. 농담이에요.
2: 부담스럽죠?
0: 네, 너무 잘했고. 채아양, 오늘 진짜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7725님께서 어머나 아기가 너무 잘하네요. 영특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영리하고 네. 똑똑하다고.
2: 아수라님께서는 잘한다 채아양. 아 저도 민요를 배워야겠네요. 채아양 큰 사람 되겠네요 하셨어요.
1: 네.
2: 꽈배기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진짜. 또 칭찬해 주셨고 네. 진짜 언젠가는 아 뭐 조만간일 것 같은데요. 피아노 치면서 민요 부르는 거
0: 진짜.
2: 이거 얼마든지 채아양이 할 수 있는 진짜. 일인 것 같아요.
0: 네.
2: 집에서 놀면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뭐 그런 게 준비가 되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2: 어떤 날에는 이정 양이랑 같이 또 네. 한번 나와 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채아 양 너무 고맙고 끝으로 엄마 잠깐만 한번 또 바꿔주세요.
2: 여보세요.
3: 아, 네, 여보세요?
2: 예, 어머니.
0: 어머니.
3: 네.
0: 따님을 너무 잘 키우셨는데요?
3: 아, 아닙니다.
0: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2: 그러니까.
0: 진짜. 예. 그런 아, 것 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네. 우리 채아양이 그 네. 좋은 정보를 하나 줬어요.
3: 네.
0: 어머님이 정보를요? 가야금을 잘하신다고.
3: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취미로 그냥 배우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세요.
0: 다음 주 네. 시간 어떻게 되세요? 다음 주. 다음 주 이 시간 좀 비워 놓으시면 저희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2: 제 어머님의 마음의 목소리 들리는 건데
0: 뭐야?
2: 괜히 전화했어. 다시네 다시켜.
0: 아무튼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3: 네,
0: 따님 우리 채아양 네. 너무 잘 키워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3: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무더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또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다음번에 아. 꼭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상화
3: 아,
2: 씨가.
3: 네, 감사합니다. 예.
0: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2: 아, 우리 김채아 어린이.
0: 네.
2: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최연소죠, 지금.
2: 그런가요?
0: 참여자.
2: 네.
0: 참여자 중에는.
2: 말할 때는 네 이러다가 소리할 때 되니까 또 봐.
0: 네.
2: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더 최연소가 또 나타나기를 네. 기다리겠습니다.
2: 멋진 무대 감사하고요.
0: 네.
2: 한음 어린이 합창단의 절굿공이 장단 띄워드립니다.

0: 한음 어린이 합창단의 절굿공이 장단 듣고 왔습니다.
1: 7416님께서는 민요를 부르는 채야 목소리에 자신감이 만발이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민요 계산 공약도 좋고요. 퇴근길에 청국장 질청했습니다. 아유,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이 코너를 계속 진행하면서 매주 매회마다 네.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0: 맞아요.
1: 감동 포인트, 재미 포인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0: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1: 맞아요. 네.
0: 함께 청취자와 써내려가는 그런 드라마죠. 네.
1: 확실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들어주는 이 스토리가 네.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도윤이 뭐 한번 출연.
1: 도윤이? 걸음아 날 살려라 그거 하면 잘할 텐데.
0: 어 그거 좋습니다.
1: 요즘에도 계속 걸음아 날 살리래요.
0: 아.
1: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0: 아 귀여워요.
1: 네. 저희 아들도 언젠가 한번 출연하는 걸로.
0: 네 좋습니다.
1: 자 오늘의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박양덕 외 네.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0: 박양덕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였습니다. 남도민요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처럼 이렇게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일 상관없이 바투 방송 시간에 언제라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SNS 즐겨보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 창구로 함께해 주세요.
0: DM으로도 보내신대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뭐 창구가 다양하면 좋죠. 네.
1: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진짜 잘 못한다.
0: 아이, 그만 좀.
1: 잘한다. 그건 진짜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0: 그쵸. 그건 맞아요.
1: 네. 네. 저희는 오히려 저 자신감 없어요. 그럼 막 취임새가 막 쏟아집니다.
0: 이렇게.
1: 예.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국악을 사랑하는 애정만 가지고 참여해

0: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0: 뭐 크진 않아요.
1: 김치,
0: 이제 선물.
1: 김치, 네. 김치 필요하니까.
0: 뭐 선물 때문에 네. 뭐 이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아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1: 아, 히트플레이션이니까 네.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0: 저희가 이제 소박하게 네. 또 마련한 네.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1: 네.
0: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 코너가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1: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오전에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도 산책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 모습이 다 제각각이죠.

0: 어떤 아이는 친구와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뒤를 잘 따라가고 또 어떤 아이는 계속 조잘거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사방을 구경하느라 뒤처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앞만 뚫어지게 보고 가는 것은 아닌지 또 따갑지만 맑은 하늘을 한 번쯤 올려다보고는 있는지 가끔은 거드렁거리며 주변을 살피곤 있는 건지 그리고는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본 풍경들 중에 제일 좋은 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내가 뭘 봤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음악과 함께 하늘이 됐든지 창밖이 됐든지 눈길을 좀 주고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립니다.
1: 운담 풍경 근호천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북장단에는 추임새를 들어보니 예, 최우칠 명인이 아닌가. 예, 제 약간 이런 그 특유의 추임새 소리가 있어요. 예. 오늘은 이 우리가 평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 북한산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시간 여유가 되면 이제 산책 겸 다녀오는데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는데 이제 갔다 등산 입구까지 다녀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면서 이제 올라가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 많은 분들을 스쳐서 서로 스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다 제각각이죠. 막 그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 장비를 다 갖춰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산책하러 나오신 그 어머님들 계세요. 보면 일단 옷을 등산용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멋쟁이 챙이 넓은 멋쟁이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시고 이제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계절이니까 꽃 앞에 앉으셔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앉아봐 앉아봐 하시죠.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 둘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 이러시면서 서로 즐기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 꽃을 보고 어떤 그 내뱉는 감탄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소녀소녀 하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 여기 꽃이 폈네 이렇게 어머라는 감탄사를 붙이시는데 또 이렇게 노년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두 분이서 손잡고 지나가시다가 꽃을 보고서 아이고 여기 꽃이 폈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와 아이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똑같은 꽃을 보고 한쪽은 어머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아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는 약간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꽃의 어떤 예쁨 그리고 호기심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이고 여기 꽃이 폈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아이고 고생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느낌 여기 지금까지 피어있느라 고생했다라는 그 측은함, 대견함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네가 계속 잘 피어있어야 할 텐데라는 염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하다 보면 평소에 나는 나에게 어떤 감탄사를 주로 쓰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아 힘들다 아 뒤에 아무것도 못 붙이고 힘들다보다는 어머 힘들다 이런 것도 한 번씩 괜찮지 않을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오늘 힘들진 않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노래가 좋다 애청자를 위한 특별한 초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30일 7시 30분 저녁 시간입니다.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서은영 씨의 가야금 독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제목이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 바탕인데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 바탕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이 산조를 구상하고 다듬은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

장단을 또 연주한다고 하니까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죠.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가능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도민요 옛날 농부가 보내드릴 텐데요. 박기향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남도민요 옛날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밖의 향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거문고 철가야금 산조 병주를 준비했는데요. 앞서서도 공연 소식에서 철가야금 연주회 소식을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공연 관심이 있거나 또 철가야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주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속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음이 훨씬 길고요. 그래서 일반 가야금이 이렇게 땅 튕겼을 때 나는 소리보다 훨씬 표현을 더 길게, 오래,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비감, 공간감,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문과 만나면 또 어떤 그 색채가 더 짙어질지, 예, 이런 거를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문고 철가야금 산조 병주 중에서 중모리부터 자진모리까지 이세환의 거문고, 이주영의 철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세환의 검은 고, 이주영의 철가야금 연주로 산조병주 중무리부터 자진무리 대목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강릉 단오굿 중에서 한 거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 연주를 너무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김은석 씨가 아, SNS에 그 이제 재물도 다 치우고 뒤에 붙여놨던 기물들 뭐 이런 것들을 싹 치운 휑하니 비어있는 강릉 단오제 그 재단 사진을 찍어놓고 그 위에다가 드디어 끝났다. 아 진짜 끝났다였나?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와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오제 기간 중에 뭔가 뚜렷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나눴던 기억이 좀 덜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산호응을 한번 듣긴 했었습니다만 예. 제 마음으로는 좀 덜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강릉 단오제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축제 혹은 제의 모든 게 사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일 텐데 강릉 단오제를 다른 말로 강릉 단오굿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만큼 사실 이 강릉 단오굿은 강릉 단오제의 핵심 전통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사 성황신을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관령 선왕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사 성황신을 모시고 연행하는 이 마을 전체, 지금은 이제 강릉시 전체 그리고 전국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굿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더 일찍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음력 4월 5일 신주를 빚는 이제 신에게 바치는 술을 빚는 그 의식부터 시작해서 단오가 끝나고 송신제가 진행되는 음력 5월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단오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진도아리랑 그 듣다 보면 남의 집 서방님은 전차 기차를 타는데 우리 집 서방님 아니 서방님이 아니었구나 우리 집 저인간은 논골 밭골만 탄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다른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을 비교하는 아주 나쁜 노랫말인데 아무튼 보면 노래 선율은 옛 선율 그대로인데 안에 노랫말이 현대의 어떤 기물들 전차와 기차가 나타났을 때 아, 이 노랫말이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그런 노래인데 단오제를 보면서 의식과 어떤 시기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나오는 이 시민들의 참여 형태나 또 여러 그 관광객들의 참여 형태 이런 것들이 참 현대적으로 잘 어우러지고 있구나. 그야말로 옛 것과 오늘의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구나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강릉 단오굿뿐만 아니라 강릉 단오제 전체에서는 관노가면극, 그네,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이렇게 전통 놀이들을 비롯해서 각종 현대적인 행사들도 어우러지고 있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 대표들이 나오셔서 이 퍼레이드 하는 모습, 예, 그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옛 전통 의례들이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존이 아니라 생동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지금 강릉 단오제의 가장 큰 가치지 않을까 그리고 옛부터 가져왔던 그 큰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축제가 바로 강릉 단오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릉 단오제 중에서 국사 성황님 모시는 곳 전체 곳에 상당히 초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가장 또 핵심적인 곳 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남의 무가, 송동숙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용택의 꽹과리, 김동렬의 북꽹과리, 그리고 김석출의 호적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천지라 저하는 바다 절로서 끊은 물가풍이 노스든 구정을 가싸내고 일철로 연소 삼시 사정파 오기왕

대관령 서왕님 전에 비도 파르널 드린디 해 가을명 호차례로 자손장수 만대 유진하고 백대천승하고 백사가 여일나가고 만사가 대기라고 천대전시 만대 유진 백대천승하고 중염살 중복살 내명 백구대살 금목흑도 구질 흑도살 부부의 이별살 자석의 애종살 그리노종살 구살 화살 무례수살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중간에 나오는 송동수 명예인의 장구 가락 듣다 보면 그 게임할 때 나오는 소리인데 효과음 같은 아 대단합니다. 신성남의 무가, 송동숙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용택의 상꽹과리, 김동렬의 부꽹과리, 김석출의 호적 연주로 동해안 별신굿, 강릉 단오제 굿 중에서 국사성황님 모시는 굿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신뱃노래 준비했는데요. 원환철의 대금, 서영훈의 피리, 서영민의 해금, 서영호의 아쟁, 김희진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규형의 장단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예천 아리랑 들었습니다. 예천 통명농협보존회의 소리였는데요. 중간에 재밌는 노랫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들리는 노랫말은 놀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일하다 죽으면 어쩔까 이런 노랫말이 너무 귀에 탁 들어오네요. 일이 너무 많은 분이 만든 노랫말이겠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영춘의 소리로 경발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려웠던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도 선설이 산타령의 네 번째 곡인데요. 처음 나오는 소절 들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관서팔경 같은 이 산과 뇌가의 어떤 경치, 자연의 경치를 사설로 다루는 그런 악곡이죠. 요즘처럼 햇살이 좋을 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건물 안에서 하죠. 예, 밖에 나가면 안 되겠는데 못 돌아다니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쯤 나가 볼까 이러면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높습니다. 예, 햇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자가 오죠. 그러면 오늘은 집 안에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더 더워질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나갈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선선한 시간대들 잘 골라서 야외 활동들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토끼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그 시련의 극치? 예, 그런 대목인데 이 이후에 토끼가 이제 용왕에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용왕을 속이고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의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체 곡 중에서 김청만 명인이 상당히 장단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혹시 선생님께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군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보내드립니다.
1: 토끼가 말을 허되 용왕님 소태 한 말씀 아뢰리다. 소태 평생에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고 죄를 짓는 일이오나 용왕님의 자아를 용검이라고 부르면은 어떠하실런지요?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대를 태금이라 부르겠소. 용검이, 퇴금이 뭐들란가? 내가 전일에 의석권이나 읽어보았으되 토끼 간이 약된단 말은 금시초문문문문문 아차차차차차차차차 춘치자명이로고 뜻밖의 풍류가 낭자할채 황자진의 봉필이 박전사 쪽 장고 청주공조궁 세견자 검무헌과 둥덩지웅당 장량의 옥동서 뜻대로 내요 해상에 끊지며 곱게 꼬이게 완전한 바람적 작고 지형적 능파사 봉황사 우이옥 최룡곡을 곁들여서 또래갈때 낭작은 풍악소리 속궁이 진동건다 도깨도 실명내여 약일내라 약일내라 약일내라 나그간 이야기죠 소위의 강태공도 대간 시친 금물 먹고 80달 80 163 살았고 정초의 동방사학도 대간 조금 달라기에

사랑 다그가지 아기요 한내버들은 정포장 두르고 빈내버들은 유록장 둘러 간가지 찢어지고 간가지 눈들어져 중강춘풍이 부어 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높이 떴어 놓아지네들이 놓고지리 아빠는 번쩍 직접 들고 전락 전락이 노진다 대장군 병치란 놈이 토끼들을 따라다니다가 토끼 뱃속에서 철랑 철랑 소리를 듣더니 야 토끼 뱃속에 가늘었다 하고 외치니 토끼가 깜짝 놀래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빈속에 술을 서너 잔 허였더니 뱃속에서 지금 똥덩이가 굴러다니는 소리다 이놈아 토끼 가만히 생각하니 군자는 각이 이 기방이라 그냥 속인 짐에 얼른 내빼는 수밖에 없다 하고 용왕님 소태 한 말씀 아뢰리다 아 소태가 빨리 세상에를 나가 간을 빨리 가져와 용왕님의 환우를 휘춘하게 하옵니다 용왕이 군부시대 뛰어봐라 별주부는 늦거라 대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빨리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부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 지금 용왕님이 뱃속에 들어있는 간을 지금 속으신 모양이라 기가 막혀서 동국으로 말을 하는데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식한 사오 일로 충성을 다 대산에 올라잡은 토끼 뱃속에 날린가 아니네 이거 보면 좀 먹금수라도 비서와

배를 따보아 방에 들었으면 조련지와 만일에 가리 없고 보면 서신하고 욕을 멸하여 주었고 서신을 능계처참 하더라도 여간이 없사오니 당장의 배를 따봅소서. 통째 듣고 기가 막혀 깜짝 뒤안 나앉으며 나 이기놈 별주부야 나 날과 무슨 원수든자 왕경의 제중허니 네가 어찌기만큼요 인지를 모르느냐 하그리 학정으로 용방을 살렸군 우리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지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원통한 나의 혼배 너그 나라 사기 되야 너그 용왕 백년 살티 하루도 못 살티고 너희의 수궁 만조백간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용왕이 대경 실세가요. 다시는 대공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정배 죽출을 할 것이다. 별집은 듣거라. 대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관을 빨리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가는데 가자.

내여 백노추로를 어서 가자. 목봉산천이 어디 뱃뇨 삼성한 밖에 멀어 있고 일락 장사 추세 고고곤 허니 부지아처 고고고고 조상 구원고 안고천 당도원이 한군자 사이였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간 쓰고 무랄 대공이 하이제 차오 이가 대답보되 회족 정사는 이 가.

봉자.

이루고 오고 온다. 예, 넌철철밥 빚인데요 척벽강을 당도근이 소자첨

얼굴에 흔산이 좋으시고 이 손으로 보라든지 죽어 들어간 태고 기주에게 좋대련가 알린 확정뿐이라 밖에 수면을 낭독해요 깜짝이야 모르게 잘 들어가는구나 토끼가 육지에 내려 모르는 채 흐르를 달아나니 아 여보 태공 칸을 웃어 갖다 주시오 토끼가 뒤를 딱 돌아다 보더니 대번에 욕을 한번 퍼대는데 에이기 시놈에 발기를 갈려서

0: 말이냐. 1년!
1: 정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수군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징 소리 때문에 아마 놀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마 경연 때의 실황 음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중간중간에 박수 소리도 나오고 특히 정해진 명창의 그 부침새라.

편지 한 장 없는 이도령이 누구의 꼬임에 빠져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견우와 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만나지 못하는 신세. 이 신세를 한탄하다가 차라리 죽어 제비가 되어서 이몽룡에게 가고 싶다고도 하는데요. 노랫말이 이렇게 슬프다 보니 이 대목은 전형적인 개면조 선율로 절절하게 소리를 합니다.

것을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도 이 대목은 갈까보다를 처음 내는 소리꾼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봤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함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김청만 명인이네요. 입을 뚫어져라 쳐다봤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함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김청만 명인이네요. 김청만 명인의 북장단으로 갈까보다 보내드립니다.

0: 가지
1: 그렇지.

하나

성지꾼 나 서그날 개니라서 땅내 개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갈까 보다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지각입니다. 서울에 아내 병원 검사하러 서울 가려고 준비하다가 지각했네요. 듣고는 있었습니다. 청계 그리고 청계 가족들 그리고 강아지 돌봐야 돼서 준비가 많네요. 내일은 서울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제 닭들과 강아지들, 예. 개들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챙겨놓고 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맞죠. 맞아요. 준비할 것들 참 많은데 왔다 갔다 이동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예. 왔다 갔다 더위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 운전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서도민요 구음을 보내드릴 텐데요. 몽금포 타령 그리고 수심가 역금 수심가의 구음, 최경만 명인의 구음으로 준비했는데 피리 연주 피리의 명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음에도 피리의 색깔이 잘 묻어 있고 사실 서도 소리가 피리랑 정말 찰떡 궁합인 그런 소리죠. 악기와 소리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명인의 구음은 어떨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경만의 구음으로 서도민요 구음, 몽금포 타령, 수심가, 역금수심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 선율적인 게 훨씬 더 이렇게 노래말이 없으니까 사니까 뭔가 서도 소리의 어떤 그런 맛을 더 이렇게 깊이 파헤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준비했습니다. 서용성류 대금 산조 준비했는데요. 짧은 산조 버전인데 글쎄요. 이제 방송 끝날 시간까지 과연 어느 장단까지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진양 들으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용성 명인의 대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승되어 온 아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선 음악공장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년, 어르신까지 각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노래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아직은 괜찮아 등 모두 17곡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음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 아리랑은 박준희, 박찬희, 박소리, 삼형제로 구성된 준찬소리, 청소년 아리랑은 젊은 연주자 김나연, 이기현, 김나은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줍니다. 또 중년과 어르신의 이야기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함께하며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재미와 공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 여행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과 함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연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죠. 이번 무대에선 양주 별산대 놀이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사자 노름의 사자춤까지 지역과 종목을 대표하는 다양한 탈춤 캐릭터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 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통해 우리 창작 국악의 흐름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예약당에서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무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 넘게 창작 활동을 이어온 이건용은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요. 특히 국악계를 위한 작품만도 50여 곡을 작곡하며 우리 창작음악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령입니다. 전통 피리 독주곡인 상령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펼쳐 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1970년대에 발표된 초기작 분향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종묘 제례악 등 전통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연주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널리 알려진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바탕으로 만든 국악음악극 귀와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담아낸 작품 묵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들 그리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소리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싱겁다는 말과 짜다는 말. 음식 간을 볼 때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쓰는 말이죠. 물에 물탄 듯 맹숭맹숭하니 별 재미도 없고 어딘지 엉성해 보이고 늘 멋쩍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싱거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음식도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고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야 인기가 좋은 것처럼 사람도 외모나 언변이 화려해야 관심을 확 끌지 싱거운 사람들은 대체로 인기가 많진 않은 편이죠. 하지만 반대로 짜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쓸 때는 인심이 야박하고 인색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 보면 싱거운 사람은 짜지 않은 사람, 즉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는 순박한 사람이기도 한 거겠죠. 건강을 위해선 음식도 싱겁게 먹는 게 좋은 것처럼 어쩌면 싱거운 사람들이 마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래 함께하기 더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하로의 노래로 난 너무 소심해 들으면서 6월 23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싱거운 사람과 짠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싱겁다, 짜다라는 말이 음식 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에서 은근히 많이 쓰이죠. 사실은 음식도 싱겁지도 짜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간이 가장 좋은 거겠지만 모든 음식들이 다 같은 맛일 수는 없으니까요. 짭짤한 맛이 나야 매력적인 음식이 있고 그런 음식은 또 슴슴한 매력이 있는 음식과 같이 먹어야 궁합이 좋죠. 그러고 보면 그냥 짜다, 싱겁다가 아니라 음식의 간과 결합해 맛을 표현하는 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짭짤하다라고 하면 짠맛이 맛있게 나는 느낌인데 찝찝하다라는 말은 되게 맛없이 짠 느낌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말들이 다른 상황에 쓰일 때도 요즘 수입이 짭짤해 이런 식으로 짭짤하다는 좋은 의미로 쓰이고 기분이 좀 찝찔한데 이런 식으로 찝찔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싱거운 맛을 표현하는 말들도 심심하다, 슴슴하다, 삼삼하다 등등이 다 다른 느낌이고 음식 맛이 아닌 다른 의미로 확장돼서 쓰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양하고 이 말들이 여러 상황에 응용돼서 쓰이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은 정말 맛의 진심인 민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맛있는 라디오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맛을 내는 분들이 모여서 이 시간 만나를 이루고 있을지 자 여러분 각자 자기 성격을 맛에 비유해서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 성격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정해봤어요. 자,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내 성격은 무슨 맛일까요? 나눠주세요. 자, 김영기님께서요. 저녁에 휴식은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입니다. 꽃잎이 하얗고 속이 붉은 건 백단심, 분홍에 속이 붉은 건 홍단심입니다. 학교 주차장 입구 쪽에 피어있어 학생들이 들며 나며 보기에는 외진 곳이지만 노랫말처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근역강산 맹호도와 무궁화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태극기를 그리고 무궁화꽃을 보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예쁘고 고운 무궁화꽃 사진 찍기를 6월이 가기 전에 더 해볼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정말 아유 이쁜 무궁화를 정말 잘 찍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정말 시의적절하게도 네, 좋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558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목 감기가 걸려 힘이 드네요. 저녁을 채우는 국악방송 들으며 편히 쉬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또 에어컨을 트는 공공장소도 많고, 그래서 감기에 우리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더 많아지죠. 네. 목 감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558님도 빨리 쾌차하시길 바래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간이 딱 맞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아유, 우리 만나 간이 딱 맞는다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저는 싱거운 사람인지 짠 사람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내는 이들에게는 싱거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담백한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담백한 것만큼 또 매력적인 맛이 없죠. 그쵸? 오랫동안 다채로운 맛들이 천천히 풍겨져 나오는 게 바로 예, 담백한 맛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만나의 월드컵 특파원, 월드컵 알림이 네, 7324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남아공 시민들이 성난 것 같아요.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남아공이 지는 바람에 지완의 선수가 상대 선수의 따귀를 때려서, 그랬군요. 모레 6.25 전쟁일인 목요일에 대한민국 경기 전에 출전 못하게 됐거든요. 세 경기 징계받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우리 국민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7324님, 이렇게 정보. 또, 내일도 주실 거죠?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더웠죠. 아직도 훤해서 좋네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간이 적당히 딱 맞는 만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만나가 간이 좋네요. 자, 5558님께서 싱거운 사람은 독하지도 않고 별 반응이 없는 사람. 저는 좀 짭짤한 사람이 좋을 듯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뭐 사람도 자신한테 맞는, 자기한테 맞는 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자, 드들강님께서요. 짜고 매운 사람보다 싱거워서 살짝 양념하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조금은 싱거운 사람이 더 부드럽고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빡빡함보다 약간 듬성해 보임이 더 여유롭게 느껴져요. 여유로운 행복 가득한 만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네. 싱거워서 살짝 양념을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아, 참 좋네요. 그쵸? 자, 그리고요. 3033님께서요, 저의 성격은,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매운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요. 아, 이게 취향과 성격이, 연결이 되시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3033님 매운맛 성격이신 것 같으니까 좀 화끈한, 예, 열정적인 그런 편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1967님께서는요, 올해 60살, 키가 커서 사람들이 저보고 평생 싱겁대유 라고 해주셨는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죠. 키큰 사람은 싱겁다. 이거 왜 생겨난 말일까요? 이거의 근원이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사설남봉가.

0: 생겼다.
1: 왜 생겼나요 다지 알뜰이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알뜰이 왜

앞집의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의 총각은 목매로 나간다. 앞집의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의 총각은 목매로 간다. 총각 죽는 거 아깝지 않은데 새끼 서발에 또 나 목.

김용우의 노래로 사설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9193께서요. 평소엔 소금보다 짜지만 쏠 땐 화끈하게 쏘는 저는 마라맛. 아유, 이 독특한 맛이 또 나왔어요. 그쵸? 9151님께서요. 나의 맛은 보통 맛, 모두가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와, 최고인데요. 자, 3003님께서는요. 저는 두리안 같아요. 아,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뾰족해 보이고 재수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웃기고 인간미가 굉장한 사람 해주셨네요. 아우, 저 두리안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꺼려했다가 한번 먹었더니 그 안에 또 정말 맛있는 오묘한 맛이 있는 거예요. 아우, 그런 분이시군요. 자, 6700님께서요. 할머니는 싱겁고 심심하지만 계속 먹게 되는 뻥튀기 같은 분이라고 저희 손자가 표현해 줍니다. 칭찬인 거겠죠? 해주셨는데 이 뻥튀기 중독성 엄청나잖아요. 분명 칭찬입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저는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 지인들도 싱거운 사람이래요. 짠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싱겁게 살래요. 하하호 하면서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죠. 그쵸? 네, 다 각자가 선호하는 또 그런 맛이 있으니까요. 하하호호 하는 게 최고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2630님께서요.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화끈함과 시원함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불의를 보면 남자처럼 호탕하게 한 소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무슨 일이든 질질 끌지 않고 쿨하게 털어버리는 시원시원한 스타일이거든요. 뒷끝 같은 건 키우지도 않습니다. 단호하시네요. 주변에서도 제 이런 호탕하고 쿨한 모습 덕분에 같이 있으면 속이 다 뻥 뚫린다고들 해요. 보미님 성격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호수처럼 잔잔하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제 성격

0: 성격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 부러워하는 성격은 있습니다. 우리 2630님 같은 스타일이요. 아, 이 아닌 건 아니라고 탁탁 얘기하고, 그쵸? 아,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동경하거든요. 아, 너무나 멋있어요. 좀 닮고 싶어요. 제가 약간 속으로 끙끙 앓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2630님처럼 멋지게, 네, 허탕하게 그렇게 성격 좀 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람바람님께서요. 남분가 들으시고 뒷집 총각 불쌍해요. 아,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미녀에 참 이렇게 처연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똘갱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화초장.
1: 그런데 홍보야, 저기 저 우목에 울긋불긋한 저것이 무엇이냐? 화초장 요시다. 그 속에 못 들었냐?

0: 넣고 하이래요.
1: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휘모리 잡가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휘모리 잡가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어디서 노랫말이 가려졌지 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죠. 자, 오늘은 경기 휘몰이 작가, 휘몰이라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6, 7월 흐린 날의 일부가 나왔네요. 자, 중간에 따궁하고 아주 짧게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는데요.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미처 들을 새가 없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따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6, 7월 흐린 날이라는 가사로 시작이 돼서 이 가사 첫머리가 이 노래 명칭이 된 거죠. 6, 7월 흐린 날. 요즘 같으면 우산을 들고 나왔겠지만요. 이 노랫말에선 삿갓 쓰고 이것 입고,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입고라고 누군가의 차림새를 묘사했는데요. 삿갓은 햇볕이나 비를 막기 위해 쓰던 머리에 쓰던 챙이 아주 넓게 퍼지는 고깔 모자죠. 그리고 곰뱅이는 표준어로 곰방대라고 하는 담뱃대고요. 잠뱅이도 표준어로는 잠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반바지죠. 자, 이렇게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를 입었다는 건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를 6, 7월 흐린 날에 비를 대비한 복장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따궁으로 가려진 가사에도 비를 대비한 복장의 이름이 들어 있을 것만 같죠. 삿갓과 잠방이 사이, 웃옷으로 무엇을 입었는지가 나와야 쭉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야, 힌트도 듣기 전에 우리 179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3033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이 비옷이 방수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6512님, 그리고 5055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떠먹여드리는 보기도 함께 좀 드려볼게요. 1번 메롱이, 2번 도롱이, 3번 도롱뇽이, 4번 황조롱이, 5번 이몽룡이. 자, 보기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들어볼게요. 6,

네, 아주 짧게 지나간 이 따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오늘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551님도 정답 잘 주셨고요. 4878님께서 옛날에 사극에서 종종 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달에 붙인 편지 신청해요. 요즘 날이 좋아서 시원해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날은 좋고 바람은 조금 선선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사극에도 저도 이것을 입고 나온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네. 자, 2113님께서요. 이름도 귀여운 이것 하고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우리 4878님의 신청곡, 네, PD님께서 지금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527님께서 힌트 듣고 알았어요 하시면서 정답 잘 주셨고요. 4802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1967님께서요. 비옷 해주셨는데. 네, 옛날에 이 비옷을 그러니까

상이겠죠. 네. 뭐라고 불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9151님께서요. 정답 주시면서 비 올 때 우산 없이 비 맞고 갔던 추억 있으시다고 네, 보내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비를 좀 맞고 싶어서 비 오는 날 좀 학창시절엔 저는 비를 맞고 다녔던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추억들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 따궁에 가려진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피나 띠 따위를 엮어 만든 옛 우비의 하나.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덜너덜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옛시대에 직접 만들어 입던 비옷인 건데요. 국어사전에 꽤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어떤 모양이었을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1번 메롱이, 2번 도롱이, 3번 도롱뇽이, 4번 황조롱이, 5번 이몽룡이. 자, 이렇게 보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정답을 가리지 않은 하이피치 배속 힌트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답 들리셨나요? 아주 빠르게 지나갔죠. 1번 메롱이, 2번 도롱이, 3번 도롱뇽이, 4번 황조롱이, 5번 이몽룡이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권미희의 노래로 용산 어화 들을 텐데요. 이 강희맹의 경도 12경 중 제11경 용산의 풍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용산은 오늘날 서강대교 북쪽 끝에 잠두봉, 네, 서호 8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네요. 이 곡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죠.

분들이라면 이 단어가 왠지 익숙하실 겁니다. 자, 5055님께서요. 어렸을 때 우산이랑 비옷이 부족해서 비료포대 잘라서 쓰고 다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비료포대가 참 쓰임이 많았어요. 겨울엔 썰매도 타고요. 3515님께서는요. 우산 없이 아빠 만나러 갔던 추억 하시면서 정답도 네,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8852님께서는요. 빗물이 대롱대롱 매달린 느낌이 드는 비옷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엄청 힌트가 됩니다. 그쵸? 네. 자, 5205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2207님도 정답 주셨네요. 자, 그리고 0511님께서요. 비닐 우산도 없어서 가방으로 덮고 학교에 갔던 추억 있으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쉽게 또 오답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승할부지님께서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6700님께서 이름이 귀여운데 요즘은 듣기 어려운 옛날 비옷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4311님께서요. 우산 뭐 서로 먼저 챙기려고 싸웠던 추억이 있으시다고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셨고요. 김인설님께서 네, 비옷이라고 했죠 라고 하시면서 정답도 잘 보내주셨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하하하 보기가 좋구먼요. 정답은요. 이몽룡하고 춘향이하고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잘 살았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하이피치의 배속 힌트 버전 힌트, 네,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정답이 들리는 힌트 곡까지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유치!

그림의 여름잠 듣고 왔습니다. 정답 잘 들리셨죠?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보나명님께서요, 박물관에서 이거 봤는데 지퍼로 만들어 빗물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초가집도 겹으로 쌓으면 빗물이 안 들어오니 이곳은 참으로 슬기로운 비옷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구같이 섬섬한 맛 같아요. 단맛도 신맛도 크지 않는 중간의 맛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죠.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맛 아닌가요? 그렇죠? 단맛이기도 하고 신맛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바람님께서요. 옛날 어릴 때 외갓집에서 볏짚단으로 이것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해주셨고요. 아, 정말 이것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도요. 옛날에 비 오는 날 외할머님과 같이 지프로 만든 이거 우장 입고 모내기 하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 얽혀있는 추억, 네,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 계시네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휘모리 작가 6, 7월 흐린 날의 일부를 전병훈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도롱이었죠. 4128님께서요. 우연하게 알고 있는 작가네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도룡이 아니고 도롱이라고 잘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도롱이는요. 볏짚이나 갈풀을 엮어서 만들었다니 그야말로 자연의 재료로 만든 친환경 우비였던 거죠. 겉은 지피나 갈풀의 거친 줄기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드리워져 빗물이 그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게 하고요. 안에는 촘촘하게 엮은 면이 한 겹 더 있어서 몸에 닿는 감촉도 매끄럽고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한 번 더 막아주는 이중 구조였다고 하네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북 대구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남평문시 본리 새거지인 대구 이능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문익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남평문시 집성촌으로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고택과 돌담을 따라 피는 능소화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벌써 이렇게 능소화 피는 여름이 왔지만 오늘 이곳 대구는 여름보다 봄에 가까운 날씨였는데요. 지금 한반도 서쪽과 동쪽이 서로 다른 계절에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서울 29도, 전주 28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이 맞닿는 동해안은 속초의 낮 기온이 22도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동쪽과 남쪽 해안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으로 이어지겠고요. 며칠째 비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은 내일 아침 서울 19도, 낮 기온은 세종과 대전

안예은의 노래로 능소화 듣고 왔습니다. 9249님께서요. 어린 시절에는 갑자기 비가 내리면 밭에 있는 커다란 토란대 잎을 하나 따서 우산 삼아서 쓰고 왔어요. 그땐 토란대 잎이 엄청 컸는데 지금 보면 우산 대용으로 할 만큼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일이 있어서 대구에 다녀왔는데 대프리카답지 않게 바람도 차갑고 추위마저 느끼고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시골 할머니 댁에 여름에 가면 비가 갑자기 내리면 밭에서 토란대 이렇게 떼어다가 우산처럼 받치고 쓰고 가고 했는데 그런 추억, 아, 저도

있는데 우리 9249님 이 말씀 해주시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자, 2723님께서요. 도롱이 입고 도롱뇽 잡으러 가야겠어요. 어제 찍은 강변 사진입니다. 흐린 날이라 사진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슴슴한 편인데 가끔 알싸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또 가끔은, 네, 반전 성격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찍어주신 사진은 너무 멋지네요. 고즈넉한, 네, 예, 호수죠. 어우, 정말 강인가요? 너무 멋진 이 사진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6759님께서요. 어제 폭우가 내려서 운동도 못했는데 도롱이라도 있었으면 좀 낫으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어제 운동 나오셨다가 비가 와서 정자에 앉아서 신청곡 신청해 주셨던, 네, 그 생각납니다. 결국 운동을 마치지 못하고 들어가셨군요. 아유,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곳에 계신가요? 오늘 운동 이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9171 하나님께서요. 요즘 가을 날씨인 듯 비와는 거리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6759님께서 다시 한번 음악 들으시면서 안예은은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 누가 감히 흉내도 못낼 듯요. 라고 또 감상평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독특한 자신만의 또 세계가 있죠. 멋있어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맞아요. 도롱이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입어보진 못했는데 귀엽고 재밌을 것 같아요. 6, 7월에는 장마가 있어서 이거 필요했을 것 같네요. 흙의 노래 신청 드려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승승장구님께서 신청해주신 흙의 노래. 배영은 작곡이고요. 심소라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신의 연주와 노래로 달에 붙인 편지 4878님의 신청곡으로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 성격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79님께서요. 오늘은 저희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 채소들 심었는데 꽃은 호박, 토마토, 수박꽃이네요. 모두 노란 꽃이네요. 이거 심어서 동서한테 조금 보냈는데 엄청 좋아하네요. 초보라 잘 못 키우지만 키워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음식을 해먹으니 너무 뿌듯하고 기쁘네요. 덕분에 잘 먹어요. 한두 장밖에 전송이 안 되니까 한 번에 캡처해서 보내요. 저는 음식에 비유하면 매운 걸 좋아하고 얼큰한 걸 좋아한답니다. 우리 만나는 진짜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죠.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키우시는 작물들 사진 정말 여러 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하나하나 캡처하는 정성까지 들여서 이렇게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싱싱하고요. 네. 자, 그리고 8852님께서요. 저는 탄산음료같이 톡 쏘는 성격이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하고요. 자주 톡 쏘면 안 되는데 조심하려고요. 해주셨어요. 그쵸, 우리 왜 탄산음료도 정말 목마를 때 마셔야 더 시원하잖아요. 자, 윤혜성님께서는요. 전에는 먹고 살려고 소금같이 짜게 살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짜지는 않은 것 같네요. 남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피해는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해주셨는데 이건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이죠. 네. 자, 7426님께서요. 저는 앞뒤가 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맛으로 표현하면 쌉쌀하달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앞서서 해결하지만 세심하고 다정한 면도 갖고 있어요. 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예, 최고의 성격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자, 2738님께서는요. 제 성격은 약간 강간한 것 같아요. 부리는 못 보지만 말도 못하고 저도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는 외강 내유인 내 성격 너무 싫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속으로 혼자 앓는 거참 싫어요, 이거. 말할 건 하고 싶어요. 그쵸? 자, 5558님께서요. 귀로 듣는 맛있는 라디오, 무난한 나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나물 반찬으로 비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나물 좋아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찬사인데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나의 성격, 입맛은 나 스스로 결정 못해요. 포기! 해주셨어요. 아, 근데 우리 김인설님께서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달달한 디저트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자, 263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내일 라디오 극장 저희 언니와 형부의 갱년기 사용 설명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보내주시는 건가요? 언제나, 어느 때나, 네, 여러분들의 라디오 극장 사연 받고 있어요. 극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6512님께서는요, 제 성격은 단짠단짠입니다.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사랑을 듬뿍 줄 때는 달달하게, 아이들도 단짠단짠이라고 별명 지어줬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멋지죠? 그쵸? 사실 훈육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쵸? 훈육을 하고 나서는 정말 절절한 사랑을 또푹 줘야지 아이들이 또 엇나가지 않고 또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훈육하신 거구나 하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아주 훌륭하시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서도밴드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우리 둘의 바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익충으로 알려졌지만 대량으로 출몰해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주는 러브버그가 올해도 수도권 전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출몰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러브버그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러브버그의 공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로 주 번식기인 6월에서 7월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한 상태로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생김새와 달리 사람을 물거나 독성이 있는 곤충은 아닌데요. 러브버그의 유충은 낙엽과 토양 속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성충은 꽃가루 수분을 돕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러브버그는 2022년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생이 처음 보고된 이후 해마다 출몰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쌍이 최대 5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의 박멸은 불가능합니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러브버그 성충의 주요 활동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고요. 특히 24일을 전후해 활동 개체수가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D.E.K. 김도훈의 노래로 프리덤 자진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벌써 출몰했어요. 익충이라는데 너무 많아서 좀 힘들죠. 방역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해바라기님께서도 러브버그 물 뿌리면 서로

떨어진대요.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유, 분무기를 들고 다녀야 할지 참, 아유, 고민입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저의 성격은 바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잊질 못하고 도움을 주다 보니 저를 보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훌륭하신 거죠. 그쵸? 자, 2113님께서요. 저는 새콤한 맛을 좋아해서 저도 상큼해지고 싶어요. 인간 비타민이 되기를 기대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네. 상큼하세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시간 틈새 있으시면요. 얘네 더 게임 신청해 봅니다. 가사 중에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나오는데요. 나 인기 프로 만나 듣고 있지?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512님 그리고 7426님 드리는데요. 이 떡은 한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5172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7324님께 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이죠. 국악그룹 예네 연주로 더 게임 2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아,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3: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빼어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 우리는 흔히 그를 엄숙한 음악가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장난을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우스꽝스러운 편지를 보내고 농담을 즐기며 크게 웃었다는데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선율은 꼭 진지한 순간에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 솟아나니까요. 그렇게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존 하워드 페인이 쓴 시에 헨리 비숍이 곡을 붙인 미국 가곡이죠.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 소프라노 김연옥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다 보면요, 마치 누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는 걸 좋아했고 음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음악 천재가 가진 비밀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어서 뮤지컬 모차르트의 유명한 넘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미하엘 쿤체 작사, 실베스터 르베이 작곡, 나는 음악, 모차르트 역 뮤지컬 배우 박건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미하엘 쿤체 작사, 실베스터 르베이 작곡, 황금별, 발트슈테텐 남작 부인 역으로 뮤지컬 배우 소프라노 신영숙이 부릅니다.

박건영의 목소리로 들으신 나는 음악, 소프라노 신영숙의 목소리로 황금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유경환 시인의 시 산노을에서 뽑았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기대보면 누군가 숨었네. 언젠가 꿈속에 와서 내 마음에 던져진 그림자인가.

테너 신용조가 부른 유경환 씨 박판길 작곡의 산노을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26번님께서 양준모님 당신을 위한 노래 오늘도 질청합니다. 아파서 이틀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통증이 얼른 가시길요. 임상섭 씨 가로등 여운 짙은 바리톤 박흥우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조수미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426번님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즐겁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한상혁 씨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742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작곡 석구람,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노래는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하는 노래, 그것만으로도 오늘이 꽤 괜찮은 하루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 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지미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8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이아름의 정가독창회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여창가객 이아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KBS 국악대상 가악상을 수상한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강권순, 김영기, 이양규, 전진경, 조이라를 사사했는데요. 이번에 무대에 오른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사실 2023년 4월에 여창가곡 한바탕을 선보인 바 있고요. 이번 공연은 가사 세 곡입니다. 상사별곡, 백구사, 수양상가를 한 무대 위에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가사라 하면은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라는 장르로 묶이지만 사설이 길고 또 곡마다 가락이 달라 가곡보다는 서사적이고 시조보다는 긴 구성을 갖고 있고 때로는 작가적인 창법까지 끌어안는 전통 성악 장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사에서는 한 곡을 이루는 작은 단락 혹은 절 혹은 그러한 대목들을 마루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가사를 부를 때 대개 일부 마루만을 발췌하여 노래를 하곤 하지만 이아름은 이번 공연에서 각 곡의 전체를 온전히 들려준 순간이었습니다. 세 곡 중 첫 곡으로 감상하실 작품은 상사별곡입니다. 12가사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의 정황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진 뒤 홀로 지내는 슬픔이라든지 또 잠들어도 깨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이 이 노래의 중심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은 12장으로 구성되었고요. 다섯 박을 한 장단으로 묶어 연주하는데요. 12장 구성 중에 1장을 중심 선율로 삼고요. 2장부터 11장은 앞부분을 달리 부른 뒤 종지 부분에서 제1장의 선율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또 첫머리가 낮은 음역에서 시작한다는 점도 상사별곡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8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이아름의 정가독창회 그중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상사별곡을 이아름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홀로 지내는 슬픔, 그리고 잠들거나 또 깨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 상사별곡. 이여름의 노래로 들어봤고요. 대금 이결, 해금 양희진, 장구 김예슬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8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이여름의 정가독창의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가사 하면은 대금, 새피리, 해금 등의 악기들이 함께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이결의 대금, 서울대 국악과에 출강하고 있는 양희진의 해금,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인 김예슬의 타악기 등 이렇게 세 명의 악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여름은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로버트 가피어스가 1966년 기록한 음원들 속에 담긴 이주환과 김어라의 가사를 마주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장의 노래를 따라가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래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선배들이 길을 낸 소리의 길을 다음 백구사를 부르면서 또 따라가 보는 이여름의 무대 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곡은 백구사입니다. 첫 소절이 약간은 한탄하는 쪽으로 시작하죠. 나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백구란 흰 갈매기를 뜻합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가 흰 갈매기를 따라 강호에 들어가 봄 경치를 감상하며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전체 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흐름은 6박 도드리 장단을 따라 흐릅니다. 장마다 길이가 균등하지 않고 제1장을 중심으로 각 장의 시작과 종지 선율은 반복되지만 중간에 살짝 변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래들의 형식에는 유절 형식과 통절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절 형식은 여러 가사와 내용이 달라지지만 같은 선율에 반복해서 붙는 형식을 뜻하고요. 통절 형식은 가사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전개되는 형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실 백구사의 특징이라 한다면은 완전한 유절 형식도 또 그렇다고 완전한 통절 형식도 아닌 즉 유절과 통절이 적당히 섞인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의 묘미를 느껴보시면서 이하름의 노래로 백구사 듣겠습니다. 대금의 이결, 해금 양희진, 장구 김예슬이 함께합니다.

상상 속의 흰 갈매기를 따라 자연과 강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담긴 백구사 들어봤습니다. 이아름이 노래했고요. 대금액 이결, 해금 양희진, 장구 김예슬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곡으로 수양상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사별곡과 백구사 들어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보는 세 곡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양산의 백이 숙제 고사로 시작하여 달구경과 술, 또 항우와 양기비의 비극적인 고사, 그로부터 느껴지는 인생의 허무, 또 오날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무언 일을 허자느니라는 가사가 보여주는 풍류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는 노래입니다. 가사의 형식을 가르는 말로 정격가사, 변격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격가사는 말 그대로 정해진 격식에 가까운 가사를 뜻하고요. 변격가사는 그 정형으로부터 벗어난 가사를 뜻합니다. 수양상가는 그 둘 중 변격가사로 분리되고 무엇보다도 작가와의 구별도 뚜렷하지 않은 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래의 맛을 본다면은 정가의 단정함보다는 비약적인 진행이라든지 굴곡진 선율, 또 작가적인 창법과 서도소리식의 요성 등등 이러한 비가사적인 성격들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가의 틀 안에서도 민속적인 기교와 특별한 기세가 돌출되는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양상가만의 독특한 형식미를 이아름의 목소리를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아름이 노래하는 수양상가입니다. 대금, 해금, 장구 연주가 함께 곁들여집니다.

인생의 허물을 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날 만나서 아니 놀고 무엇 일을 허자느니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던 가사 수양상가였습니다. 이아름의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8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이아름의 정가독창에 시랑 함께 하셨는데요. 12가사 중 상사별고 109사 수양상가를 만나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별의 그리움과 자연 속의 한가로움 그리고 인생 무상과 풍류의 흥겨운 정서가 차례로 이아름의 목소리를 따라서 펼쳐진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자주 발췌되어 불리는 가사를 한 곡 한 곡 생략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가곡 이수자이자 정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가객 이아름이 앞으로도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길 기대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나는 바다를 맞아 가득 잡으려 하네. 손이 없네. 손을 어디엔가 두고 왔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허수경 시인의 시 바다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에 담고 싶은데 바다를 품을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왔다면 그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누군가를 깊게 생각하느라 반짝이는 바다를 놓치는 일도 우리 삶에는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6월 23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곡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허수경 시인의 시 바다가를 한희정의 노래와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 허수경 시인의 바다가 누군가를 깊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시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자주 그렇죠. 우리가 놓친 아름다운 풍경들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들 놓치고 나면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3033님, 인찬 형님, 저는 바다에 안 가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형님은 최근에 바다를 본게 언제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바다에 안 가본 지가 10년. 저는 그래도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한 3년? 3년쯤 된것 같습니다. 바다를 눈에 보고, 바다 근처에서 뭐라도 하고 온 지가. 2년인가? 3년인가? 이제는 이한해한해 해야 되는 게참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지난해는 안 갔고요. 올해는 그래도 아마 여행을 아마 갈것 같아서 그때 바다를 아마 눈에 담지 않을까라고 또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음악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닉 팝 그룹 락의 바람이 머무는 곳 듣고 돌아올게요.

네, 에스니 팝그룹 락의 연주로 바람이 머무는 곳 듣고 왔습니다. 9258님, 이번 여름 놓치고 싶지 않지만 홀연히 떠나버린 풍경이 있어요. 출근길에 능소화 구간이 있어서 작년 여름엔 마지막 한송이 지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봤었는데요. 올해는 중간중간 공사라는 것 같더니 능소화가 보이질 않아요. 안전을 위해 비탈면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허탈하고 상심이 크고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요즘 주변에 또 능소화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거 능소화 진짜 요즘에 거리거리 걸어다닐 때마다 마주치는 정말 소소한 즐거움이거든요. 정말 아이 참 이거 너무 아쉽네요. 이거 뭐 공사 뭐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능소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러면. 근데 아무튼지간에 뭐 능소화 조금만 우리 주변 걸어보면 요즘에 많이 많이 보이는 시즌이니까요. 지기 전에 능소화 자주자주 즐기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틈틈이 즐기는 게 또 삶의 재미니까요. 그리고 7416님, 인천시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후텁지근하네요. 농사짓는 지인에게 감자를 주문했는데 자두, 마늘, 마늘종 장아찌도 같이 보내주었어요. 저녁으로 자색 감자 쪄먹었는데 너무 포실포실 만나더라고요. 인천시님은 저녁 뭐 드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는데요. 감자와 자두 다 이 여름에 만난 음식들이죠. 진짜 너무 좋네요. 저의 오늘 저녁은 저희 그론도 팀과 함께 초밥을 같이 먹었답니다. 초밥 먹고 이제 들어오면서 커피 사가지고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에 딱 옆에 커피 두면서 같이 한 잔 이렇게 싹 하고 나서 이제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안내사항 전해드려야죠. 매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8849님 안녕하세요. 능소화 못 보셨다니 뚝섬 능소화 보러 오세요. 라면서

사진까지.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사진이, 어머 이게 뭐, 아주 능수화가 벽이네요. 벽 너무 굉장한데요 진짜. 네, 9258님,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능수화 한가득 본 적 없는데, 아, 뚝섬 가보시면 또 이거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사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요. 또 뚝섬 좀 당장 가기 어렵다 하시면, 저희 또 그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또 사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7426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이자람과 그림이 함께하는 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자람과 그림이 함께한 길이었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이런 말이 예전에 유행하던 적도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그러니 사람들의 호불호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취향이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취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좋아하는 김치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친구 덕분에 처음 알게 된 밴드를 평생토록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친한 사람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나 역시 호감을 갖게 되기도 하죠. 결국 취향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취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 덕분에 생긴 취향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죠. 아는 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너영나영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은경의 여러분이 함께한 너영 나영이었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타인 덕분에 생겨난 취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취향이라는 건 아주 개인적인 것이지만 취향이 생겨나는 데는 타인과의 교류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많은 작가들은 대학 시절에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들이었고요. 그렇게 생겨난 문학에 대한 취향과 안목이 지금 저에게는 큰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취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에는 그 노래를 들려준 친구가 남아있는 거고요. 좋아하는 음식에는 그 음식을 함께 먹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은 혼자 만든 목록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남긴 작은 흔적들의 모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게 건네준 사람들, 내가 그걸 좋아하게 만들어준 사람들도 함께 떠올려볼 수도 있겠죠? 이 취향이란 말 안에는 잊고 지냈던 우리의 고마움이 그리고 다정함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겁니다. 네, 참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긴 하네요. 진짜 좋아하는 식당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의 추천으로 덕분에 알게 돼서 야 이거 음식 진짜 맛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으니까요. 네, 참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칭이님도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마라탕을 안 좋아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먹다 보니 이제 저 혼자서도 찾아 먹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진짜 막 친구들 덕분에 뭔가 알게 되고 내가 더 좋아하게 되고 막 무슨 뭐 같은 뭐 연예인 좋아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죠. 친구 따라서 좋아하게 되는데 친구는 진즉 떠나고 나 혼자만 반평생을 계속 좋아하게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제법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록초록님은 향신료 좋아하지 않았는데 친구 덕분에 자주 가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반대로 제가 이 향신료 들어간 음식들을 좀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신료에 적응을 시키게 되는 그 또한 뭐 취향이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지난 목요일 방송 말미에 시인님이 자전거 아직 못 탄다고 하셨던가요? 정확히 못 들었는데 주말 내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질문하려고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이 질문을 위해서 또 멈추셨군요. 아유 세상에. 네, 저 자전거 아직 못합니다. 자전거 아직 못하고요. 수영도 아직 못하고요. 이거 어린 시절에 한번 했던 실패 이후로 영원히 다시 재시도 안 하고 있는.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릴 때 아니고서야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게 또 막 타고 넘어지고 이거를 할 기회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기회 만들면 있는 건데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네 아무튼간에 네 안전운전 지금 아직 집에 가는 중이신가 봐요.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이명훈 외 여러분이 함께하는 티타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영훈의 여러분이 함께한 티타임 듣고 왔습니다. 갓난이님, 인차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주말에 무엇하시며 지내셨는지요? 우리 인차님, 녹방 들을 때보다 생방이 좋아요.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일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우아한 공연 보러 간답니다. 친한 동생이랑 가서 힐링하고 오려고요. 그 공연에 삼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다니 재미있겠어요. 잘 보고 올게요.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는 지금은 따님이 더 좋아한다고 또한 이야기도 덧붙여주셨네요. 네, 아유, 그래요. 일단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도 또 즐거운 공연 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또 이제 가벼워지고 밝아지니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에 저는 뭘 했냐면 아 미술관 가서 전시 하나 보고 주말 나머지 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감이 코앞에 아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이제 이 방학 학교 대학 방학이어가지고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하고 성적 입력하고 막 그 시기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다 과제물을 다 못 써와가지고 성적 매기기가 아주아주 어려운 중이에요. 그리고 난나님, 친구는 여행 숙소를 정할 때 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닷가 뷰, 시티 뷰, 호수 뷰처럼요. 그냥 잠자리면 됐었는데 친구 따라간 여행 덕분에 저도 이젠 뷰를 꼭 따지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근데 약간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숙소가 뭐랄까요. 잠만 후딱 자고 움직일 거면 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숙소에서 좀 쉬고 시간 보내고 이러는 일정으로 잡아두었다면 그 숙소 안에 뭐 할 게 있겠어요. 내가 뭐 거기에 뭐 좀 휑하죠. 숙소는.

몸을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매트 위에 올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나 요가할 때나 언제나 다정한 그런도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맞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진짜 요가 이거 너무 저도 아 근처에 요가원이 되게 바로 집 근처에 있었을 때는 좀 다녔었는데 몸이 유연해지진 않았지만 몸이 개운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 약간 몸이 약간 유연해지나 싶어지는 순간 금방 한 반년인가 하고 그만둬야 돼가지고 뭐 그 외에는 더 나아지진 못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진짜 그런 만남들이 삶을 참 크게 바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또한 또 찾을 수 있게 해주니 진짜 타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은 제가 그 수영과 자전거 타기 못한다니까 대박 주말에 이틀 한번 시도해 보시죠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한번 시간을 빼서 한번 언젠가 하는 날이 아 이게 진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직 제가 30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마흔인데 진짜로 마흔이 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랑 마흔을 맞이해서 또 새로 배움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랑 등등등 너무 늦지 않게 아무튼간에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난이님 아 요즘 어머니한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좀 속상하다고 더 안 나빠지길 바란다고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의 쾌유 저희 그론도가 또한 함께 말이 안 나오네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또 넘어가야겠죠.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음악의 가사라고 불리는 성악곡이 있습니다. 12곡이 전해진다고 해서 12가사라고도 하는데요.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에 속합니다. 음악적인 기교가 필요해서 전문가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 한절이 반복되는 유절 형식입니다. 오늘은 이런 12가사 가운데 죽지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을 따서 건곤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설입니다. 건곤이 불로 월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백년 이로구나. 책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죽지사 1장과 2장 사설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대로고 달도 변함없이 떠올라서 쓸쓸한 강산에 백년의 세월이 느껴지고 책을 보다가 창을 여니까 물에 백구가 떠있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갈매기로 속세를 떠나 사는 자유로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12가사 죽지사는 같은 제목의 중국 악부 죽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엔 자연 경치나 사람 사리, 풍습 같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모두 4장으로 구성되고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과 후렴 부분이 유절 형식으로 반복되죠. 후렴은 이렇습니다. 어희요 이희요 일심정념은 극락나무 아미상이로구나.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아미타불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네, 그럼 들어보실까요? 죽지사 전체를 다 부르면 15분가량이 되고 이 시간엔 7분이 좀 넘는 12가사 죽지사 1장과 2장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12가사 죽지사 1장과 2장을 이동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죽지사는 다른 가사들에 비해 늦게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19세기 노래집엔 없고 20세기 노래집에 실려 있어요. 가장 먼저 생긴 가사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어부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967님, 좋은 노래 선곡해 주셔서 즐감했습니다. 대학 때 머리 싸매고 시험 공부했던 기억 떠올리며 죽지사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음악 듣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이 대학 때, 아, 이거 참, 그래요. 아마 국문과 전공이거나 하면 이렇게 고전 우리 문화 작품들 공부하기 아마 될 텐데, 맞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럼 또 아마 또 옛날 기억들 새록새록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사가 또 귀에 더 잘 들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이 노래는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노래는 아시려나 싶은데 아까 가장 먼저 생긴 가사가 고려시대의 어부사라고 했었죠. 이 어부사를 편곡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S진의 노래로 노꾼의 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S진의 노래로 노꾼의 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주선소 커피 드립백은 8849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 날씨 뭐 아주 후덥지근하고 덥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제가 있던 곳은 해는 쨍쨍하고 바람은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좀 기분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리고 아까 저녁의 날씨도 좀 걷기 좋고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더라고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더위가 아직 좀 심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날씨, 이 여름의 한 풍경 즐겁게 만끽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고요. 오늘의 끝곡 공명의 파와 이 음악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열기 직전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끝,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방문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방문한 좋아하는 식당이나 기대하던 전시회장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죠. 문 너머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문을 엽니다.

오늘 밤도 기분 좋은 예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기대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좋은 음악과 웃음이 가득한 공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다들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고요. 예, 문 너머의 공간 오늘은 아마 기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픈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창자 국악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역대 수상자 네 분, 예, 억스의 이우성 씨, 소울지기의 김나리 씨, 오름세의 송창현 씨, 그리고 삼산 씨 이렇게 네 분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질문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오늘 많이 모시는 만큼 또 나눌 이야기도 많고 들을 노래도 많아서 좀 서둘러서 평소보다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3님 오늘도 많이 더웠죠? 전 이런 더운 여름이 좋아요. 맛있는 여름 과일도 좋고 곧 가족들과 여름 여행도 갈 거예요. 무더운 여름 이런저런 이유로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 쭌디는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여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추위보다 더위에 좀 더 강한 편이에요. 편이었어요. 저는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었었었어요. 근데 재작년부터인가 예, 여름이 그냥 여름이 아니죠. 아주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 여름의 이 파란 하늘과 예, 후끈한 열기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24님 오늘 인천에서 찍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아기 제비예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제비 집에 예,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한 거죠. 어머나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막 그 친구들도 잔뜩 몰려오고 그래서 바닥이 아주 난리도 아니고 막 그 얘들 그 배설물 때문에 예, 가족들이 막 되게 싫어하고 그랬는데도 예, 동물을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추석 때 가족들 모이는 것처럼 막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 제비들 보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닥토닥님 예, 오늘 무려 선물 세트 같은 네 분의 초대석 얼른 문이 열리길 기대 중이에요 하셨는데 그래요. 예. 빨리 바로 모실게요. 그냥 노래 한 곡 듣고 예. 88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 자 오늘 그 가요제 출신 분들 모시기 때문에 이 노래의 환영곡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살짝 높여주세요. 다시 만나기 힘든 특별한 만남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음악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계신 보석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수상자 네 분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제가 보통은 누구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네 분이나 되시니까 또 각자 예, 또 팀을 대표해서 혹은 뭐 솔로 가수로 나와주신 분들이니까 본인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송창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름새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소개하실 때 네. 언제 무슨 상을 받았는지 어느 팀으로 그런 것도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2025년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영예 대상 수상자 오름새 밴드의 보컬 송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섬산입니다. 저는 작년에 장려상 받았고요.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대상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장려상 받은 삼산이라고 합니다.
1: 아이고,
2: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삼산 씨는 두 번째 출연이시니까 네. 예, 또 특별하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우성님. 예. 네.
3: 안녕하세요. 저 억스 리더 이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억스로 대상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억스 멤버가 아니었고요. 저는 네? 2007년 21세기 1회일 때 이제 프로젝트 GM이라는 팀으로 금상을 받고 그리고 11년도에 제비팀으로 대상을 받고 19년도에 경로이탈팀으로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1: 네, 현재는 억스의 멤버이신데 네. 억스도 예전에 대상을 받았던 팀인데 그 당시에는 억스 멤버가 아니셨고 네,
3: 그 대회 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입이 됐습니다.
1: 예예. 예. 네. 아무튼 이래도 돼요? 아니 무슨 대회를 혼자 다 해먹으세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가요제는 한번 출연하면 혹은 뭐 대상을 못 받으면 대상을 도전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출연을 해도 그러니까 네. 경연에 참여를 해도 이렇게 다른 팀으로 또 출전하셔도 또 대상 받고 또 대상 받고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있을까 싶은데
0: 반칙입니다.
3: 그런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1: 예,
3: 같습니다.
1: 아, 그만큼 뭐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요 예 우리 김나리님.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강상불 소울직의 김나리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였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정강상불 소울지기가 수상했었습니다.
1: 아, 네. 예, 세상에 한 분 한 분 뵙기도 힘든데 이렇게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게 되어서 예, 저희 너무 진짜 영광이고요.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출연한다는 소식 듣고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0: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사실 조금 설레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약간 국악판 라디오 스타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도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요.
1: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예. DJ가 역량이 좀 딸리는 거 빼놓고는 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진짜
0: 이 자리가 종종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 의아한 게 네 분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내적으로는 되게 친밀한 분들이에요. 저희가 두 시간 중에 국악을 사실 그렇게 많이 틀지는 못하는데 이 네 분의 음악은 진짜 익숙하게 많이 튼단 말이죠. 많이 우리가 즐겨 듣는데 그만큼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끼리도 되게 가깝고 막 밖에서 시끌벅적 떠들썩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서먹서먹 하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친분이 별로 없으시다고요?
4: 네, 네 저희 처음 뵀어요. 네,
3: 영상으로만 저도 네. 보고
0: 네. 오늘부터 1일입니다.
1: 그래요. 삼사님은요?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었죠?
2: 네?
3: 네 명 나오는 게 이제 아, 어떤 네. 기분이 드셨는지 네.
2: 아 저도 그냥 맨 처음에 역대 수상자분들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불러주셔도 되게 감사하고 왜냐면 요 분들은 사실 여기 선배님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예. 좀 뜻깊게 왔습니다. 네.
1: 여기 약간 그
2: 아 지금도 좋아하고
1: 예 아니
2: 그게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좋아하고 나이는
4: 겁니까?
2: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1: 아니, 핵심은 네. 어릴 때거든요.
2: 커서도 좋아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0: 전 안 좋아하시네요.
2: 좋아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삼산 씨가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어른이셨던 두 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상을 다 쓸어 담으신 이우성님은
3: 일단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 출신들을 만나면은 아 뭔가 이 선후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같이 약간 잘 되는 그런 네. 마음이어서 오늘 좀 약간 다 같이 모이고 오늘 또 처음 보기도 하니까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온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자리를 정말 잘 만들었네요. 예, 네. 김나리 님. 예.
4: 저는 너무 걱정했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이고 또 이제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에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아이디어도 많고 막 통통 튀는 친구들이 많은데

0: 저는 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 그러세요?
0: 국악 방송도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랜만에 나온 외출 같은데 이 친구들하고 내가 말을 잘 통하게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1: 아, 예. 뭐 걱정 당연히 될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너무 좋고 국악 방송 라디오 경험들은 다 있으세요? 우리 삼선 씨는 뭐 당연히 우리 이은밤 오셨었지만.
2: 저도 작년에 대회 출전하면서 그 2시에 진행하는 바투의
1: 예.
2: 상사디아로 처음 이렇게
1: 아,
2: 해봤습니다.
1: 그러시군요.
2: 네.
1: 예. 우리 우성님도.
3: 저도 바투 상사디아랑 이제 이한철 DJ님 방송.
1: 아침에. 예,
3: 네네네네.
1: 그러시군요. 자, 아이고, 예, 이렇게 진짜 화려한 수상 경력자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사랑비님께서 스튜디오 꽉차 보여서 좋네요 하셨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꽉 찼어요. 더 이상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스타님께서 3일 전에 부산에서 억스 콘서트 보고 왔는데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덕분에 부산 맛집 투어까지 하고 너무 좋았답니다. 항상 멋진 음악 들려주는 밴드 억스의 우성님 너무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억수 무슨 뜻이에요?
3: 억수 말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입니다.
1: AUX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예.
3: 그 외부 입력 단자가 되게 다양한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장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억수 요즘 억수 단자가 좀 없어지는
3: 요즘은 많이
1: 추세잖아요.
3: 없습니다.
1: 블루투스 나 내년에 블루투스로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 그렇지 않습니다.
1: USB. 저기 어디 갔어? 갓난이님께서 저 내일 삼사님 보러 공연 보러 가는데 공연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어떤 공연일까 가슴이 떨려요. 오늘도 잘 보고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4: 감사합니다.
1: 오늘도 대전에서 오신 거라면서요?
4: 맞아요. 오늘 이제
1: 어머나.
4: 리허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왜냐면 이게 브런치 콘서트라 아침에 하는 거라 가지고 아침에 이제 리허설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고 이렇게 바쁘게 올라왔습니다.
1: 어머, 그러면은 거기서 주무셨어야 되는 자리인데.
4: 그래도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왔습니다.
1: 너무 죄송하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4: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 삼사님의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라
4: 네,
1: 출신 지역
4: 맞아요.
1: 이름이라는 거 저번에 저희가 들어서
4: 네.
1: 기억하고 있고요. 오름새는 무슨 뜻이에요?
2: 오름새는요, 그 오르다라는 뜻과
1: 예.
2: 연희를 중심으로 하는 밴드다 보니까 연희의 몸짓을 표현하는 말이 버슴새예요. 그래서
1: 오.
2: 오르다와 버슴새를 결합을 해서 연희의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더 높은 경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팀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1: 그렇군요. 그 올해였죠? 국악방송 25주년 기념 공연. 저도 보러 갔었거든요. 거기 무대에서
2: 좋네요.
1: 하시는 걸 봤어요. 진짜 우리 친절한 은자 씨도 그 오름새 그 공연에서 봤는데 상모 돌리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오늘 그날의 감동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뭘 들고 오시긴 했어요.
2: 아, 그래도 안 그래도
1: 응.
2: 또 라디오에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1: 네.
2: 이렇게 상모를 조금 가져왔는데
1: 어머나.
2: 보이시나요?
1: 여기 카메라 좀
2: 보이시나요?
1: 올려주시면
2: 네,
1: 좋을 것
2: 이렇게
1: 같아요.
4: 아,
2: 상모,
4: 여기도.
2: 제가 쓰는 상모를 이렇게 또 가져와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1: 그 모자를 쓰고 돌리시는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공간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꽉 차가지고
1: 예. 꽉 차가지고.
2: 돌려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1: 예.
2: 머리에 얹혀서 이렇게 슉 이렇게 돌립니다.
1: 아니, 뭐이 얘기는 아마 좀 이따가도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냄뚜?
2: 아,
1: 냄비 뚜껑.
2: 맞습니다.
1: 예.
2: 그 냄비 뚜껑이라고 냄뚜라는
1: 예.
2: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제 이렇게 버킷에 상모를 쓰고 케이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상모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렸을 때 봤던, 예, 흔히 보고 자랐던 그 상모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번거지 모자에다가 하셨잖아요.
2: 맞아요.
1: 저렇게 약간 헐렁헐렁 해도 괜찮은가요?
2: 아, 이게
1: 보이는데.
2: 안에 또 고정장치가
1: 아,
2: 있어가지고
1: 그렇구나.
2: 고정장치를 세게 묶고 턱에 끈도 묶고 이렇게
1: 예.
2: 해서 상모랑 묶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이름 여쭙다가 김나래님 소울치기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아, 네. 네. 저희 팀의 이름은
1: 네.
0: 정가 앙상블인데 이제 정가는 혼자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여러 명에서 세 명에서 같이 하다 보니 정가 앙상블 앞에 붙였고요. 소울지기는 지기가 뭐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고,
1: 별밤지기,
0: 네,
1: 등대지기 뭐 그런 거.
0: 맞습니다. 그리고 소울은 우리 소울은 정가다. 그래서 네. 정가를

0: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1: 예, 정가라는 장르가 네. 이제 발라드하고 좀 아, 네. 국악 중에는 굉장히 맞아요, 흡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미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직접 하시는 분이 한번 그 장르에 대한 설명 아, 조금 더 해주시면.
0: 정가는 조선시대 이제 양반들이 시조를 지어서 그걸 노래로 불렀던 음악이고요. 양반들이다 보니 굉장히 정적이고 생각이 많은 그런 시조시를 짧게 지어서 그걸 노래를 했고요.
1: 네.
0: 이제 소울징이는 그런 정적인 노래에다가 좀 감정을 실어서 원래 이제 그 정가는 완전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네. 담지 않아야 되는 노래인데 네. 거기에 이제 감정을 담아서 현대인들하고 좀 공감하고자 하는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 각기 다른 매력들을 철철 넘치는 매력들을 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들을 노래도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노래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먼저 억스의 품바를 먼저 이제 음원으로 듣고 싶은데 곡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아, 네. 이 품바라는 곡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2010년에 이제 대상을 받은 곡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곡은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발매한 곡인데 이 곡이 이제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약간 21세기 때와는 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아마 예. 21세기 때 품바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아 품바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아실 거고
1: 아.
2: 또 이제 저희 품바를 지금 품바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21세기 버전을 들으면 아 이 버전에서 이렇게 변화를 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1: 그럼 오늘은 2024년 버전으로
2: 네, 맞습니다.
1: 자, 억스의 노래 품바 먼저 듣겠습니다.

0: 자, 억스의 품바 듣고 왔습니다. 야, 박은영 씨. 와, 영한 국악. 다니엘 님, 21세기 각설이 타령 좋아요. 0609 님, 새싹 문자인데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억스 품바. 이렇게 멋지니 억스 보며 국악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좋으시겠다.
1: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0: 사실 이 국악이라는 장르가 우리 것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 정서에 주류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자신이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런데 국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꿈나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저로 인해서 국악이 더 널리 알려진다면. 네. 근데 뭐 저 말고도 여기도 다 이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0: 예, 약간 무슨 어벤져스 같은 어벤져스인데 서로 잘 아직 모르는
2: 안 친하나요?
3: 저는 아이언맨 하겠습니다.
0: 아이언맨 하시겠어요? 알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이언맨 넘겨주실 수 있어요?
4: 넘겨드리겠습니다.
3: 연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활동이 많아서 아이언맨 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매개체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저희 국악방송이 주관을 하는 뭐 한국 최고 권위의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데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를 맞습니다. 6월 25일 본선 대회를 앞두고 역대 수상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봤는데 일단 이 대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더 나눠볼게요. 어떤 대회인지 또 최다 수상을 자랑하는 이우성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1: 일단 이 대회는 창작 국악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고요.
0: 예.
1: 그리고 신인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곳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은 다 그 데뷔 무대인 건 맞는 건가요?
2: 오, 저는 아니긴 한데.
0: 아, 예.
2: 네. 근데 약간 데뷔 같은 공간이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뭔가 이 대회를 나가야지 뭔가 국악계 창작 국악계 본격적으로 뭔가 입성 이런 느낌이
0: 공인받는 듯한.
2: 네, 네.
0: 아, 예. 뭐 소설가로 따지면 신춘문예 당선.
2: 네, 비슷합니다. 네.
0: 느낌이시군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이 훈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은 네네. 국무총리상이었거든요, 대상이. 근데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대.
2: 우와.
3: 아쉬워 죽겠습니다.
0: 그러게! 1년만 참지! 뭐 또 나오세요? 여기 세 번, 네 번 나오시는데.
3: 저는 출전이 안 돼가지고.
2: 아, 대상 받으셔서.
0: 네. 아, 대상은?
1: 저도
0: 대상. 아니요, 대상부도 나왔다니까.
1: 보컬이 아니어서 가능했나 봐요.
0: 아, 그런가? 아무튼 되게 신비로운 분들이신데요. 야, 그러면 진짜 올해 대상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국무총리상이 아니고 대통령상이니까 더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더 뿌듯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2: 네.
0: 우리 그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 예. 원래 멤버가
5: 노래 3명, 정가 예. 3명이고요. 예. 이제 그때그때 뭐 피아노가 들어갈 때도 있고 기타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핵은 가야금이 들어갈 때도.
0: 아, 그분들은 아웃소싱입니까?
5: 그때그때? 약간 개관식으로
0: 그러니까,
5: 이렇게
0: 예. 예. 네. 그럼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예.
5: 지금 저희가 소울지기가 한참 활동 많이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결혼하고 뭐 아기도 낳고 이러면서 조금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5: 네.
0: 아니 얼마 전에 그 가요 무대 나오셨죠?
5: 아 한참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몇 년 전인
0: 아, 벌써 그렇게
5: 것
0: 됐나요?
5: 같아요. 네, 네.
0: 그게 무슨 노래였더라? 유재하 씨 노래.
5: 네. 아, 저도 그
0: 가리워진.
5: 네 맞습니다.
0: 예. 가물가물 네. 할 때가 됐었나 봐요.
5: 네. 아 그러니까 뭐 가요.

0: 노래를 이렇게 정가식으로 부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는 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PD님이 한번 발라드의 국악의 발라드지 않냐 정가가 한번 네. 도전해봐라. 아, 예, 예. 그래서 네 아니, 재밌게 했습니다.
1: 되게 신선했어요. 아, 예, 네.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 민트소다님께서 네 분 노래하실 때는 누구보다 외향인처럼 매력 있고 활동적이신데 평소 성격은 MBTI I이신가 봐요. 맞습니까?
2: 정답입니다.
0: 의외로 저는 E입니다.
1: 어? 어
2: 진짜요? 네.
3: 저도 네. 사실 의외로 E입니다. 어?
1: 이게 무슨 소리야?
3: 약간 그 뭐지? 이게 체력 이슈 같기도 한데요. 아, 뭔가 예. 이렇게 집중할 때는 와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뭔가 체력 분배를 위해서 약간 노래 나올 때 이렇게 약간 가만히 있는 아, 그런 네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우리가 음악 나갈 때 MBTI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넷 다 I이다. 그 약간 그런 쪽으로 그냥 우리가 합의를 했었는데
2: 아니었네요.
3: 네.
1: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면 아유, 내가 굳이 여기서 뭘 또 아니래. 그냥 그런 걸로 해라고 넘어갔다가 방송에서는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 말씀을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얘기를 마저 하고서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본선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참가자분들의 이제 솔직한 얘기도 궁금하고 예, 이 대회를 잘 모르는 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스피드 퀴즈처럼 빠르게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 인생에서 가장 번잡스러웠던 여름 날 그렇게 기억됩니다.
1: 다른 분들은 왜 그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무엇이 그리도 번잡스러웠던?
0: 아, 정가는 정말 조용한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차분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요. 노래가 너무 느리죠. 네. 제 인생에서 가장 번잡스러웠던 여름 날 그렇게 기억됩니다.
1: 다른 분들은 왜 그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무엇이 그리도 번잡스러웠던?
0: 아, 정가는 정말 조용한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차분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요. 노래가 너무 느리잖아요. 네. 근데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뭐야 뭐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팀들이 예, 예. 고치기도 많이 고치고 음악도 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아무튼 많았어요. 그래서 예. 뭐, 뜨겁고 번잡스러웠던 여름.
1: 아, 그렇네요. 대부분의 그 경연 프로그램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거기 엄청 또 고생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성격적으로 좀 되게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네. 음악적인 색깔하고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에 참가를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그런지 모르고 하셨죠?
0: 아, 아니요. 저희가 이제 소울지라는 팀을 만들어 놓고 음반도 내고 공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음반을 내면 짠 하고 뭔가가 딱 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제 더 이상 뭘 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이것까지 해보자. 이렇게 이거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1: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예. 그리고 이우성님.
2: 이제 신인의 등용문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1: 네, 국악인이면 이건 네. 무조건 거쳐가야 네. 되는 거다. 예, 삼사님.
3: 네, 저는 항상 대회 나갈 때마다 상금을 항상 타겟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옵니다.
1: 멋지다. 네. 상금이 제가 듣기로는 네. 아주 그 모든 그 수상자에게 다 있다고 들었어요.
3: 맞아요.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아, 네. 네. 상금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1: 아,
3: 네.
1: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팀으로 나왔는데 네. 삼사님 혼자 나오셨잖아요.
3: 아, 맞아요. 근데 또 혼자 나왔지만 이렇게 네. 도와주는 친구들을 또 한 6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1: 아, 그랬구나. 네. N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네. 좀 그랬군요. 야, 표정이 아주 그냥 아쉬움과 자부심이 막 교차하네요. 송창현님.
4: 아, 저는 제가 만든 노래를 세상에 알리고 싶고 그리고 상모 쓰는 밴드, 상모 쓰는 보컬 내가 선점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나갔습니다.
1: 아, 그거 예, 진짜 그거는 정말 특별한 무대이고 캐릭터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도 거의 뭐 여행 갈 때도 그냥 갖고 다니신다는 얘기도.
4: 심지어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신혼여행 갈 때도 상모를 챙겨가서 좋은 배경에서 상모 돌리고 와이프가 네 보고 있어?
0: 사랑꾼이네 사랑꾼.
1: 아, 그러시구나.
4: 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네, 여행 가가지고 찍어주고.
1: 아, 여행 가서 멋진 네. 여행지가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돌리고 네. 아내분이 찍어주시고.
4: 네, 힘든데도 좀 찍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고. 네.
1: 와, 진짜 근데 진짜 그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밖에서 인상을 엄청 쓰시네요. 왜 저래?
1: 아니요. 그 본인을 세계에서 상모를 제일 잘 돌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4: 아, 네, 맞습니다.
1: 일단, 그게 자부심, 뭐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4: 아, 팩트라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고요. 네, 제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대중성 있게 지금 유행하는 음악에 맞춰서 상모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앞에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예, 전통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4: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1: 보통 예, 와, 네,
4: 그때 꽹과리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약간 뭔가 제 마음을 좀 끌어당기는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연희자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1: 네,
4: 싶습니다.
1: 7살 때부터.
3: 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굉장히 국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서 집에 국악이 약간 잘 나오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몇 살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3: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1: 10세 미만 때.
3: 네, 맞아요. 예.
1: 이우성님은요?
2: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축구하고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편에서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0: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물놀이를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게 도대체 뭔데 저렇게 재미있게 할까라는 호기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전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1: 예. 사물놀이 하셨어요?
0: 저도 타학 전공 한참입니다.
2: 아.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나리님은 네. 뭔가 시끄러움에 이끌렸을 것 같진 않은데.
3: 네, 서양 음악 이제 성악을 하다가 되게 뭐 자연스럽게 주변에 국악 고등학교를 간 언니가 있어서 네. 국악에는 노래가 뭐 있지 하면서 정가를 하게 됐습니다.
2: 그 저는 정가 용어 중에 정가 용어라고 네. 식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감도 너무 예쁘고. 그 네. 정확하게 양악에서는 딱 1대1로 맞아떨어지는 용어가 잘 없는 것도 같고
3: 꾸밈음하고 좀 비슷하죠?
2: 그렇죠. 꾸밈음인데 네. 그냥 그러니까 뭔가 딱 네. 뭐 이렇게 음악 용어로 뭔가 딱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네, 네, 네, 근데 네, 네, 그런 게 잘 안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그게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용어 설명도 조금 해주세요.
3: 식임새. 글쎄요, 어떤 이제 서양 음악은 보면은 이렇게 점의 음악 같아요. 어떤 이제 음표나 리듬 같은 게 정확하게 좁혀져야 되는. 근데 한국 음악은 저는 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과 음들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식임새라고 합니다.
2: 그래요, 그래요. 나무님께서 예, 나리님 말씀하시는 게 배우 이영애님 닮으셨대.
3: 너무 성공했네요. 잘 왔네요.
2: 근데 너나 잘하세요 하는 닮으셨대. 오늘 여러분 약간 이게 스포일러인데 2부에 연기 대결이 있는데 예, 김나리님은 포기하셨어요.
3: 빌었습니다. 저는 제발 빼달라고.
2: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한번 해달라고 할 법도 하지만 제가 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삼산 씨가 네. 어떤 네. 노래를 추천해 주실까요?
4: 아,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입상했던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대회를 나갈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상을 좋은 걸 타거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각인을 시킬까 하다가 이 대회에 그냥 로고송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아예 맞춤으로 만들었고 이번 이제 올해 열리는 이 대회 프로모션 때 이 곡이 거의 80% 이상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2: 전략적
4: 곡입니다.
2: 네. 아니 진짜 네,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회 명칭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 노래 제목이 21세기 한국음악이에요. 네. 말하자면 대학가요제인데 자 이번 노래는 대학가요.
4: 네. 그런 느낌입니다.
2: 네. 자 삼산 씨의 예, 작년 예, 19회 장려상 수상곡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마지막이라 그렇다고 그건 내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0: 21세기 한국 음악
1: 21세기 한국 음악 요거 딱 쓰기 네. 너무 좋네.
2: 그렇죠. 그래서 네. 다 많이 쓰였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이야, 감사합니다.
3: SNS에 이 노래밖에 안 들려요.
2: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3: 오름수 노래 한 번도 안 들려요.
4: 대상이었는데.
3: 네. 이따가 들어보시죠.
1: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3: 혈액형이
1: 예, 예. 갑자기
3: B형입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네. 혈액형들은 요즘 어디 가서 잘 안 물어보죠. MBTI만
2: 아,
1: 물어보죠.
2: 맞아요. MBTI가 네, 이제 다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1: 김나리님은 약간 혈액형 세대 아니세요?
4: 맞아요. 저한테 그래서 혈액형은 너무 익숙한데 네? 네? 이렇게 놀라셔서.
1: B형이시고 김나리님은?
4: A형이요.
1: 약간 A형 같으세요. 아. 형사님은?
2: 전 AB형입니다.
1: AB형. 네. 그럼 O형 남았다.
5: 저는 O형입니다.
4: 와, 완전 세네.
1: 다음 대회에 넷이서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AB50 혈액형 이렇게 갖고.
3: 제가 아이언맨하고 뭐 하실래요?
1: 아이언맨은 죽어도 놓지 않겠다. 예, 네, 샤이닝 스타님 국악도 참신할 수 있네요. 예, 네, 좋습니다. 아유, 그럼 당연하죠. 예. 푸들푸들님이 안 그래도 네 분이 팀을 새로 짜셔서 또 대상을 노리시면 어떨까요? 요거는 진짜 반칙이에요. 이건 안 되겠다. 아, 호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분에게 국악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요 질문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예.
4: 국악이란요? 예. 저한테요?
1: 네.
4: 저한테 국악이란?
1: 그럼 누구 걸로 할까요?
4: 한국 국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지 알고요.
1: 나에게, 네. 나에게. 네.
4: 나한테 국악이란? 그냥 밥 먹듯이 늘 나에게 있는 공기 같은 네. 그런 것 같아요.
1: 공기밥? 밥도 되고 공기도 되고 늘 내가 숨 쉴 때마다 예, 네. 내 옆에 네. 있는 국악.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유성님?
5: 저도 뭐 비슷한데 그냥 제 인생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1: 동반자.
5: 예, 항상 같이 가고 있고 저도 이 국악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도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오, 저한테는 국악은요, 약간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악이라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DNA와 가장 근접한 음악이라 그렇지 않을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네,
1: 예, 타고난 거다.
2: 네, 왜냐면 한국인이니까요.
1: 그렇죠.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우리의 DNA는 사실 국악에 가장 근접해 있을 텐데 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송창현님?
3: 저는 국악이 약간 외줄 타기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할 줄 아는 게 국악밖에 없는데 이 국악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고 이름을 알리고 싶고 사람들과 이렇게 제 마음을 공감하는 음악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잘 안 되면 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슴 안에 품고 예.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런 간절함. 네. 예, 예. 돌발적인 질문이라 김나리님이 솔직히 좀 불리했다.

0: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널널했지 이거.
2: 서울에서
0: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1: 근데 네 번째는 불리한 게 내가 생각하는 거 바로 앞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2: 맞아요.
1: 자,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죠.
2: 네. 네. 인생은 흘러가는 봄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1: 네.
2: 정말 그 저의 인생에서 뜨겁고 번잡스러웠던 그 여름을 함께 했던 그 정신의 작곡가랑 같이 만든 곡이에요. 근데 봄은 항상 같은 봄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안에서 저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되게 속상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인생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으로 멋있다.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너무 멋진 노래인데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음악 들어도 되나요? 3분만 더 얘기할까요? 네.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요거 되게 궁금했어. 이게 경연대회니까 뭐 어떤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조용히 뭐 차분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 관객이나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우리 처음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든 좀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1: 그렇죠. 나는 무대 위에서 본선에서 튀려고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려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 예, 뭐 제일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송창현님.
0: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자, 여기 보시면 상모 이 끝에 달린 걸 초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하얀색이죠.
1: 네.
0: 하얀색인데 예? 이거를 빨간색 한지로 바꿔가지고 조명이 비치면 흰색이 안 보일까봐 빨간색으로 종이를 다 바꿨어요. 돌아가는 게 더 잘 보이라고. 그래서 심사위원분들한테 나 좀 봐. 나 좀 봐.
1: 네.
0: 나만 봐. 그래서 대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아니 나 진짜 이거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색깔 뭐 달리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0: 그런 거는 아닙니다.
1: 네.
0: 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1: 그래요. 그럼 삼산치는?
3: 저는 그 대회 나갈 때 이제 그 당시 감독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삼산님의 음악은 어쨌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라서 좀 새로운 걸 하셔야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맘먹고 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했는데 네. 제가 두 번째 팀이었거든요.
0: 근데 맞아요. 맞아요.
3: 열심히 추고 아 이 정도는 통한 것 같다 했는데 그 다음 팀이 춤추는데 더 잘 추고 그 다음 팀이 또 추는데 더 잘 추고 그리고 마지막에 송창현 씨가 상모를 막 돌리면서 춤을 추셔가지고 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4: 근데 춤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3: 감사합니다.
4: 그래도
0: 진짜로. 21세.
3: 네. 감사합니다.
1: 로고를 차지했으니까. 네. 예. 자, 이윤석님.
5: 저는. 아무래도 저는 보컬은 아니니까 뒤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타악 솔로가 따로 있었거든요.
1: 네.
5: 그래서 그 타악 솔로를 진짜 아무도 못 칠만치 어렵게 짜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제비팀 객원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몇 해 전에 갔는데 제가 저를 카피를 못 하겠더라고요.
1: 어머.
5: 네, 너무 어렵게 짜놔가지고.
1: 네.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네. 내가 날 못 따라할 정도.
5: 네, 안 되더라고요.
1: 아 예. 아니 뭐 예 너무 그 막 그냥 심취하다 보면은 예, 내가 한 건지 누가 와서 한 건지 막 싶기도 하죠. 김나리님 예.
2: 저희는 그런 걸 정말 못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어떡하니?
2: 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튀는 애들 사이에서 안 튀는 애라서 그래서 오히려 쟤네 뭐야? 이래서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굉장히 그 다들 막 진짜 뭐 빨갛게 물들이고 춤추고 막 나도 못다는 거 막 하고 이런 사이에 아유 예, 아주 다소곳하게 불러주신 예, 그 정강상불 소울지기 아까 소개해 주신 곡이
2: 인생은 흘러가는 봄입니다.
1: 예,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때요 오름세가 국악방송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신명나게 한판 놀아버리지.

0: 와. 자, 2부 첫 곡으로 예. 오름세의 때루 예. 송창현님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저희 이 음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역시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더 좋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송창현님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지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 가장 편해 보이셨어요. 아. 항상 노래하시는 모습이.
1: 아, 사실 제 아이덴티티가 결합되면 예. 더 잘합니다.
0: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아쉬워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뭐 비좁다 보니까. 아니, 아이 가만 있어 봐. 예, 보름 딸님. 와,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군요. 웨스턴 가드님, 연륜 있는 이 목소리. 아. 옥토끼님도 우와,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0707님, 시크한 외모에 구수한 깊은 목소리. 팔뚝 근육이 돋보여요.
1: 아, 아니, 제가 또 운동을 합니다.
0: 아, 원래 평소에 몸은 몸 좀 만드셔야죠. 아,
1: 크로스핏을 좋아해 가지고. 아. 크로스핏을 네, 한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0: 아, 그 몸이 탄탄하십니다. 아. 아니, 이게 저는 그 걱정이 되는 게 이 목 건강, 네. 목 디스크 뭐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
1: 아, 보시다시피 예. 목이 좀 두껍습니다. 전생 이 연예를 하기 위해서 타고난 게 아닌가 싶을
0: 아,
1: 정도로
0: 진짜?
1: 목은 건강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 상모를 한번 꼭 쉬어보고 싶은 동료 가수가 있어요. 어? 김경호.
2: 아헤드뱅
0: 김경호 씨도 평생을 헤드뱅 했는데 목이 건강해요. 아. 저희 같은 사람 몇 분만 따라해도 너무 아픈데.
1: 예.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0: 예. 번화는 돌릴 수 있으실 거라고 번화.
1: 아, 번화. 예. 제가 또 이게 번화를 또 가져왔습니다.
0: 그러니까 이 그 일단 번화가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
1: 전통 연희 안에 기예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네 도구입니다. 옛날에 곡식을 빻을 때 쓰는 쳇바퀴로 이렇게 돌리곤 했는데요. 네. 그게 지금의 번화가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리.
1: 맞아요. 돌리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 네, 이렇게 어머. 돌려서.
0: 어머.
1: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해서 이렇게 던지고.
0: 어이, 깜짝이야.
1: 던지고. 이런.
0: 네. 아. 네. 아니 무대에서 그것도 돌리세요 가끔?
1: 요즘에 공연할 때. 예. 관객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 번화만한 게 없습니다. 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이렇게 해서 국악을 입문하게 하는 네, 요즘에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걸 번화라고 하는군요.
1: 네, 번화.
0: 어려워요? 아, 쉬워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 바꾸지? 굳이? 어려워요? 아, 쉬워요?
1: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돌려보실래요?
3: 네, 돌려본 그럴까요? 상태에서 네. 아마 받으시면은
1: 맞아요.
0: 아, 일단 돌려 시동은 걸고 주시는 거구나.
1: 네, 이렇게 돌려서
0: 망가뜨릴 뻔했어요. 아 그렇군. 아니 근데 무게감이 이렇게 오히려
1: 무겁죠,
0: 예,
1: 생각보다.
0: 예, 그 있고 묵직해가지고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이들한테 그거 쥐어주면 아주 그냥 애들이 그냥 아주 좋아
1: 너무
0: 죽겠는데.
1: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 두 손으로 잡고 네.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던져보겠다고. 네. 이렇게 힘차게 딱 던지면 이제 또. 부모님들이 또 정말 좋아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아이 국악시켜야 되나.
0: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야, 너무 귀한 재능입니다 진짜. 자 아까 저희가 전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 삼산 씨는 네. 먼저 춤 열심히 추고 나서 네. 무대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네. 창현 씨의 무대를 본 거
2: 네.
0: 아니에요.
2: 네네. 네.
0: 오름새 무대를 네. 보면서 어떤 네. 느낌이 들었어요?
2: 아 그냥 보면서 상모 돌리시면서 이제 춤 추시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아 예. 그래 대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빠르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까 우리가 그 네 분이 등장하실 때 들었던 그대에게 무한궤도에 그 노래도 전주 나오는 순간 다른 참가자들도 에이 컸다 컸어 이랬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일단 좋은 이야기가 왔으니까 네. 이렇게 칭찬 릴레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너무 좋습니다.
0: 창현님이 삼산 씨의 음악에 대해서 좀 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저는 그 사실 작년 대회 할 때 이렇게 네. 처음 뵙고 네. 이 삼산이라는 아티스트가 너무 궁금해서 또 영상을 또 많이 찾아봤습니다. 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르겠어라는 네. 노래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0: 예, 예.

0: 약간 그 모호함과 네. 자기의 그 어떤 생각하는 그 외침 그 사이 어느 접점에 있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약간 좀 몽환적이면서도 아 국악으로도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래 그리고 삼산 씨는 이번에는 네. 우리 그 유성님.
2: 네, 저는 사실 제비란 팀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사실 상 받으셨을 때 무대도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파란색깔 앨범 중에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곡을 제일 좋아해서 그게 제 벨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제비만의 그 기악곡인데 되게 약간 산뜻하고 되게 재밌고 귀엽고 약간 오밀조밀한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그냥 네. 아유 좋아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네. 진심이시다. 이제 점점 부담스럽겠어요. 유성님은 이제 우리 소울지기.
3: 예. 저는 소울지기 팀 사랑 거짓말이 네. 가장 좋아했었고 저도 타 방송사에서 라디오 국악 코너를 한 5분짜리 하는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제 진행할 때 이제 매주 국악곡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그때 소울지기 곡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 진짜 고맙습니다. 자, 김나리님은 우리 다시
4: 창현 씨님. 네. 예. 저는 이제 무대에 설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떨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의무감에서 하는 무대도 많은데 창현님 무대는 놀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서. 너무 그게 나랑은 다른 DNA다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무대를 혼자 꽉 차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멋있어요.
0: 네. 노래도 괜찮나요?
4: 아, 그럼요.
1: 노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4: 물론 이게 기본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뭐 이렇게 다 뭐 대회를 통해서 검증 받으신 분들이니까 경연에 있어서는 막 또 이렇게 뭐 다들 뭐 따라올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네 분 사이에 경연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예. 음악 경연은 사실 여기 너무 이제 너무 불꽃이 튀어서 화재 위험이 있고 약간 괜찮으실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 상품을 선물해드리자면 예. 우승을 하시면 예. 지금 6월 며칠이죠 오늘? 6월 23일?
3: 예. 네, 3일, 23일.
1: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2회 선거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한테 사실 이거만 한 게 없죠. 자, 어떤 경연이냐. 음악인들이 음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에서 퍼포먼스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기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기력 챌린지. 빠밤. 이게 뭔가 저도 요즘 유행하고 있대요. 저도 그래서 뭔가 찾아봤는데 같은 대사를 각기 다른 감정으로 연기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사를 하나 정해서 똑같은 짧은 대사인데 그걸 어떤 톤으로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감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플러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포일 수도 있고 일단 이게 말보다는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김나리 씨는 기권을 하셨습니다.
4: 아, 근데 너무 죄송하네요.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저만 막 PD님을 막 제발요 안 돼요 이랬는데 저도 해보겠습니다.
1: 해보시겠어요?
5: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1: 알겠어요. 아니 근데 괜찮으실까요? 우리 저기 우리 제작진이 저 끝까지 그 설득을 하다가 한번 네. 해보시는 거 보고 아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4: 집에 가서 우리 이불킥 할 것 같아.
1: 아니 그래요 나오셨는데 하셔야죠. 예. 그러면 일단 연습이에요. 연습 일단 첫 번째 대사가 연습 게임인데 이게 너 국악해? 입니다.
0: 너 국악해?
2: 국악해?
1: 누군가에게 너 국악해?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단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뭐 약간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한번 뽑아 보실게요. 아 네. 제가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네. 1번 누가 하실래요? 연습이니까 그냥 매도 먼저
0: 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 네, 순서대로 그래. 주시면
1: 홍창현님 슬픔 자 슬픔 들어갑니다. 홍창현 씨 레디 고.
0: 어디를 보고 해야 되나요?
1: 우리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저기 보고 아 네. 너 국악해?
1: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삼산 씨가 빨리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네. 궁금.

0: 네.
1: 큐.
0: 오, 너 국악해? 아이고.
1: 아, 요거 좀 쉬웠어요. 그냥 하면 네. 되니까. 자, 나. 자, 유성우 씨는요? 피곤.
2: 너 구학하니?
1: 아, 이분 좀 하셨는데 연기.
3: 말 바꿔도 되나요?
4: 모르겠어요. 그냥 바꿔서.
1: 아, 괜찮죠. 뭐 대충 가. 어머, 김나리 씨 어떻게 제일 어려운 거 나온 거 같아. 플라테.
4: 와.
1: 야, 궁금하다.
4: 플라테.
1: 큐.
0: 해야 돼요.
4: 카메라 한번 보시죠.
0: 너 국악해? 너무 잘하셨어요. 플러팅 같은데요?
1: 넘어갈 것 같아요.
0: 완전 플러팅인데요?
1: 진짜 아 강자 숨은 강자셨어. 자 이게 연습 게임이었고요. 자 실제 이제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등을 뽑아주실 거예요. 예, 선곡권 두 장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도 좋고 동덕궁도 좋고. 여기 유튜브도 좋습니다. 1등을 뽑아주세요.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게임 경연 대사는 라면 먹을래요. 어? 이영애 씨 아까 이영애 씨 비슷하다 그랬었는데
0: 너나 잘하세요. 예. 예.
1: 이거를 다시 다 넣고서 예.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좀 푸세요. 예.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0: 라면 먹을래요.
1: 자, 라면 먼저 누가 하실래요?
0: 와 그럼 제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1: 자 삼산 씨
0: 맨 처음이니까
1: 맨 처음 기싸움.
3: 다른 거 다른 거네.
1: 라면 먹을래. 네. 네.
0: 와 기싸움이요? 박씨 라면 먹을래?
1: 좋았어요. 삼산 씨의 라면 네. 먹을래 어땠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누가?
0: 저 할래요.
1: 아 자
0: 빨리 끝내.
1: 김다 씨 빨리 끝내는 게 나. 어머 애기.
0: 정말 라면 먹을래?
4: 아,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1: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음
3: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4: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유성 씨 플러팅 또 나왔어.
4: 이거 갑자기 할 얘기가 되게 부끄럽네.
1: 라면 먹을래?
4: 라면 먹을래요?
1: 아니 괜찮았어요. 귀엽고 네, 먹고 싶었어요. 저도 다음 송창현 씨입니다. 제가 하나 뽑았어요. 슬픔. 아까도 이거 아니었어? 일생을 슬퍼 그냥 아주.
3: 라면 먹을래요?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슬픔이에요?
3: 네?
1: 어떤 상황에서 나온 라면 먹을래? 그러니까 혹시 이 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네가 먹을 거야? 그래서 슬픈 거예요? 아니면 왜 슬픈?
3: 비슷합니다.
1: 라면 먹을 거.
3: 제 거 뺏어 먹는.
1: 꼭 먹어야만 네. 했냐? 네. 그런 느낌이었군요. 자, 여러분 예,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송창현, 나는 삼사, 나는 이우성, 나는 김나리 한 분만 콕 집어서 투표해 주세요. 선곡권 두 장이 걸려 있습니다. 자, 라이브를 한 곡 듣기 전에 지금 진정이 안 될 것 같고 라이브가 안 될 것 같아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갈 텐데 송창현님의 추천곡을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3: 제가 추천하는 곡은요 정말 좋아하는 밴드였다가 저번 달에 친구가 됐습니다. 네, 동년배여가지고 또 친구가 된 21세기 먼저 출전했던 서도 밴드의 바다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곡으로 골라봤습니다.
1: 이게 이제 음악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들이 즐거움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과 친분을 맺고 형 동생 되고 친구 되고 너무 좋으셨겠어요.
3: 네, 원래 너무 좋아했었는데 같이 공연하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친구가 친구더라고요. 같은 나이
1: 고맙죠. 나이 같으면.
3: 아 그래서 네, 같이 너무 많이 친해지고. 네. 보고 있니?
1: 언젠가 두 분의 굉장히 시너지 넘치는 그런 합동 무대도 예, 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
3: 너무 저는 영광일 것 같아요.
1: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다.
3: 그래서 이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1: 서도의 바다.

0: 서도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예, 송창현님의 추천곡이었는데 예, 저희는 노래를 틀어놓고 바다 제가 던지고 바다 받으셨죠?
1: 욕을 받았죠.
0: 예예. 예, 네. 그래요. 서도의 바다 들었고요. 어 근데 약간 이 이름 뭐였죠?
2: 버나입니다.
0: 버나.
2: 바다 아니고 버나.
0: 버나. 예. 버나를 제가 돌려봤는데 네. 저는 손으로 뭘 많이 돌려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는 못해도 얼추 좀 비슷하게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던지라 그러셔서 제가 던졌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나요? 부채로 받으셨어요. 어떻게 부채로 받아요?
2: 또 도사입니다.
0: 어, 저도 부채 도사세요? 아 어, 진짜 참 어, 이분의 예, 매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예 연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아직 투표가 안 끝났어요? 예. 예. 근데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3: 가만수가 넘어서
4: 나와있습니다.
0: 아니 수박하치님 김나리님이요 살살 녹는 연기가 압권 432

0: 김나리님 얼굴부터 배우상이래. 부사일사님 저는 애교 만점 김나리님과 라면 먹을래요. 소수 의견도 있긴 있어요. 2096님 저는 삼사님 한 표 드려요. 매력에 빠졌어요. 81%의 득표율로 김나리님 우승입니다. 어떻게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꼭 1등 하니까 저 뭐 친구 따라서 저 오디션 따라갔다가 꼭 저 캐스팅 되고 그러시는 오늘 방송 끝나고 가시기 전에
1: 네 선곡 두 곡 꼭 해놓고 가겠습니다.
0: 예 예. 자 너무나 훌륭한 역할들을 지금 국악계에서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꿈나무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본 질문입니다. 막 열심히 해 재밌어. 오, 쑥쑥 늘어. 그러다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잖아요. 심지어 좀 주는 것도 같고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본인의 슬럼프가 혹시 있었는지 여부와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기 대상님부터.
1: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저 이제 그러니까 이런 21세기 프로젝트,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좋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예. 끙끙대지 말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였죠?
0: 어떻게 극복? 아니 뭐 그것까지 다 네. 되신 것 같아요. 아, 본인에게도 네. 슬럼프가 있었습니까 혹시?
1: 제가 여기에 이 대회 나올 때 그랬었어요. 네, 예. 그래서 되게 함께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요. 함께 또 활동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웃었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정갈한 노래가 사실 관객을 놓고 하던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3, 4, 5 모여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던 노래인데 네. 이거를 관객에게 들려주면서 또 다른 이제 음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고 되게 여러 사람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 혼자만 끙끙 앓을 게 아니라 네. 네, 뭔가 협업에서 오는 시너지와 아니면 또 이렇게 경쟁에서 오는 그 자극.
1: 네. 네,
0: 그것이 비록 번잡스럽고 뜨거울지언정 하는 게 좋겠더라. 네, 예, 김나리님의 아주 진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우성님도
2: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음악이나 예술을 하면서 슬럼프가 안 오는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어떤 상황에서 슬럼프에 네. 빠지셨었어요?
2: 뭔가 상황이 생겨서는 아니었었는데 예. 그냥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계속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사실 퀘스천 마크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극복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주변에 좋은 동료들과 또 저와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아가 주면서 어쨌든 이제 저 억스라는 팀도 네. 제가 거의 한 15년 정도 했어요. 되게 오래된 팀인데 이 팀을 15년 하면서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대중들한테 사실 다가가는 거는 저희는 대중 매체로 다가가는 게 일단 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타 방송사 오디션에서 거기에서 1라운드 때 저희가 사실 15년 전에도 했던 음악을 이제 1라운드 때 했어요. 이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네. 사실 거기에 계시는 사실 그냥 대중음악 하는 가수 심사위원들 분께서 너무 좋다고 사실 기립박수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내가 그래도 가고 있던 길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그런 슬럼프들이 해결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진짜 상이란 상은 거의 막 다 받으신 것 같은 분께도 슬럼프가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예, 큰 또 오히려 반대로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삼사님?
3: 네, 저도 뭐 오랫동안 음악을 했어서 슬럼프가 항상 있었는데요. 근데 슬럼프라는 거 그냥 열심히 한 것의 어떤 징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끝까지 가봤을 때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네. 슬럼프라는 게 오면 저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다. 새로운 문. 그러니까 이것만 뚫으면 무조건 새로운 문이 열리겠구나 해서 어쩌면 슬럼프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스스로에게 계속

0: 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 잘 됐다. 새로운 문 약간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오, 슬럼프? 너 잘 걸렸다. 네. 너만 지나면 네. 나에게 또 다른 레벨이 네. 기다리고 네. 있다. 오, 너무 좋은 말 있는 것 같아요. 송창현님. 예.
2: 저는 군대 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군대 있을 때인데요. 네. 제가 병과를 사물놀이 병과로 가서 이제 맨날 똑같은 과업을 이제 연주하는 걸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1: 맨날 똑같은 걸.
2: 그렇게 좋아했던 전통 연희가 그때 대해서는 어찌나 그 꼴도 보기 싫던지. 그래서 네. 그렇게 한참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고 원하는 건 뭔가 이렇게 갈구하다 보니 뭐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날은 뭐 정말 뭐 물류센터에서 일도 해보고 뭐 그런 정도 일을 해봤는데 이게 좀 맞는 편일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컵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국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엔 이 뭔가를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이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도 정말 해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음속에 이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아우, 너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이제 삼산 씨의 라이브를 네, 들어보고 싶어요. 예. 우리 라이브 들려주시려고 대전에서 리허설 마치고 와. 올라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삼산 씨는 지난 그 라이브 코너에 오셔가지고도 진짜 너무 예, 많은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셔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거냐고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오늘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3: 아, 저는 이제 파파파파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1: 예, 예. 네. 그래요. 삼산의 라이브 선물입니다. 파파파.

0: 와, 아우, 세상에. 헬로우님 귀여워. 숙님 파파파파 파 파파 귀여워요. 다 귀엽다고 그렇게 세상에.
1: 감사합니다. 네.
0: 파, 천사님께서는 8개월 아기도 덩실거립니다. 네, 무심히 부르는 듯한데 꽉 찬 내공이 느껴져요. 나무님께서 네,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0: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신 후배들 뭐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한 조언 차원에서 내가 많이 타임슬립을 해서 다시금 내가 출전했던 그 대회 그 무대로 돌아간다면 이거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하고 싶다. 물론 좋은 결과들 다 얻으셨지만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걸 신경 썼더라면 더 좋은 무대를 만들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 같은 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예, 예. 오, 이제 대상 받았는데 무조건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 아주.
1: 아니, 제가 하려는 말 따분히 할까봐. 아니, 정말 무대를 즐겼으면 너무 창현 씨처럼 즐겼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 좀 있고요. 아, 예. 네, 그 무대 그랬으면 내가 나도 그 무대를 꽉 채웠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후배들도 즐겁게 그냥 뭐 경연이라고 떨고 막 이러지 말고 즐겁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그 가수들 대중 가수들에게는 그냥 뜬금없는 경연 무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더 이상 어디 데뷔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네. 모아놓고 막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 어쩌다가 이제 그런 데 나가 보면 다른 분들 특히 후배분들 무대를 보면. 저 어린 나이에 저는 경험도 많지 않으신 분인데 어쩜 저렇게 무대를 즐기지? 부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 무대를 즐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도 같은데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예, 네. 후회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우성님? 예.
2: 제가 할 말이었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0: 손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공통적인 얘기이긴 해요.
2: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즐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2: 굉장히 이게 어쨌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등수에 들 수도 있는 거고 안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떨리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 온 거를 정말 잘 뿜어낼 수 있다면은
0: 네.
2: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다들 예. 자신감 가지고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를 잘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죠. 예. 근데 그 내가 뭘 잘못하는지 막 그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심사를 여러 무대에서 많이 해봤는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막 하다가 앞에서 뭐 하다가 약간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뭘 적어서 그거를 그 경연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아,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안 적는데 지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저분도 까먹을까 봐 적는 건가 싶기도 하던데 심사위원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삼사님은요?
3: 네, 저는 사실 그 무대에는 다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 상을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겠지만 다 같이 있을 때 발표를 하잖아요.
0: 그래서 이제 다 올려놓고
3: 네, 그래서 이제 순차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일 이제 낮은 상을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되게 대상을 받은 친구도 있을 건데 뭔가 그 당시에 상을 받을 때 어쨌든 무슨 상이든 간에 수고한 자신에게 충분히 박수를 다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작년상을 받았거든요. 제일 낮은 상? 근데
0: 예.
3: 저도 라디오에 나왔으니까 상심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시작인 거잖아요.
3: 그럼요, 그럼요.
0: 결과가
3: 네.
0: 아니고 이제 시작이 장려상으로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내가
3: 네.
0: 지금
3: 그럼요,
0: 예,
3: 그럼요.
0: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송창현님은 앞에서 누가 다 했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약간 안 남은 표정인데?
4: 아니요, 다.
0: 그러니까
4: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현실적인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노래 부르시는 팀들은 스모그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아~
4: 스모그가 목이 턱턱 막혀가지고
0: 예.
4: 그래서 드레스 리허설 때는 안 불어주시거든요.
0: 네.
4: 그리고 이제 본공연 때 이제 스모그를 불어주시는데
0: 예.
4: 그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0: 그걸 훅 마시면 갑자기 입안이 확 그냥 네. 매캐한 게 확 네. 들어오니까
4: 그 먹먹해지고
0: 네.
4: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같이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 리허설 할 때 아무래도 본 무대하고 리허설하고는 마인드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리허설이 진짜 지금 본 무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본 무대가 두 번째 나가 보는 것 같은 효과를
4: 맞아요.
0: 주기도 하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네 분 저까지 보태서 다섯 명의

0: 번 있었는데 그꼭 비단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이제 남들한테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 그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이 추천해주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으나. 자, 나를 뽑아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이제 와서는 의미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한마디씩. 제가 보기엔 삼산 씨가 제일 할 말이 많을
1: 그래도 일단은 약간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 음악 프로젝트는 그냥 입상을 한것 자체가 그냥 사실은 엄청난 홍보와
0: 맞아요.
1: 엄청난 그냥 데뷔 등용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그 많은 팀 중에서 알아봐 주시고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1: 덕분에 이렇게 라디오도 나올 수 있었고요.
0: 예.
1: 네.
0: 다른 세분다 감사하다는 얘기시죠? 예.
2: 역시
0: 그러면
2: 대상을 알아보셨군요.
0: 한 가지만 더. 요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국악 방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젊은 국악인들이 진짜로 고민들이 많고 또그 고민의 결과로 음악 세계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예, 그런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장르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전통 음악의 현대화, 혹은 대중화, 이 작업에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좀 없지 않았을 텐데, 예,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냥 의문은 아니고요. 생각이 나시면 누구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진짜 이게 찐 조언이 될것 같거든요. 예,
2: 저로
0: 송창현님.
2: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소개할 때 상모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SNS에 이제 숏폼 형태로 대중적인 케이팝이나 힙합에 맞춰서 상모를 돌리면서 춤을 추거든요.
0: 네.
2: 이제 그 처음 시작하기까지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막상 시도를 했을 때이 업계에 있는 선배님들, 후배님들한테 질타나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너가 이 전통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너가 뭔데 이렇게 바꾸냐, 뭐 이런 A부터 Z까지 별의별 말을 다 들었는데,
0: 네.
2: 듣다 보니까 이거조차도 관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0: 네.
2: 해서 우리 국악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한번더 띄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또 하나의 장르로서 사람들의 좀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나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0: 네.
2: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0: 예.
2: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거를 keep going 하고 계속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예.
2: 그래서 여기 있는 네분 같이 많이 좋은 거 만들어주세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우리 뭐 지금 뭐 국악계의 라디오 스타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국악계의 라디오 스타가 아니고 진짜 N본부의 라디오 스타에서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맨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 나가.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덧붙일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3: 저도 예전에 막 이제 뭐 발라드 가수들이 부르면 훨씬 잘 부르고 좋을 노래를 왜 쟤네들이 부르고 있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0: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진짜.
3: 네. 아, 물론 이제 뭐 화성 같은 걸 쓰면서 음정도 잘 조금 그냥 정말 그 아카펠라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 가수들보다는 저희가 미흡했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대중들한테 정가라는 제가 그때 막 창작곡을 만들 때는 정가를 모르시는 분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가를 그냥 알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좀 대중들한테 좋은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자라고 했었었는데
0: 네.
3: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거 내가 정말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기가 하려고자 하는 그 지점을 더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으면 그걸 보면서 그 결과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고 그렇게
0: 네.
3: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오늘 뭐 1시간 반 넘어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 인사는 지금 예, 발언 기회가 없으셨던 두 분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성님.
4: 갑자기 끝인사를 제가 이렇게

0: 전통 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말을 당연하게 하고 우리나라 음식을 당연하게 먹는 것처럼 그냥 이건 우리나라 음악이니까 그냥 당연히 좋아하진 않더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같이 국악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다 열심히 더 나아가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추천해주고 가시는 건 어때요?
0: 그러면은 제가 사실 제가 이 팀으로 데뷔를 했어요. 이 바투의 상사디아 진행하는 김봉영 DJ님과 예. 같이 이 팀으로 시작을 해서 2006년에 20살 완전 초반에 데뷔를 한 팀이거든요. 근데 네. 이 팀을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억스라는 팀 그리고 다른 팀들을 도전을 했던 게 좀 국악으로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은 훨씬 더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팀입니다.
1: 네. 예.
0: 소리아의 뷰티풀 코리아라는 곡입니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 네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삼사님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가셔야 되는데 조심히 가시고
2: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1: 저 대전에서 공연 잘하시고요.
2: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네 분 한꺼번에 만나서 진짜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또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각자 팀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하고도 또 한번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네 분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얼씨구 좋다. 예, 소리아 밴드의 뷰티풀 코리아. 예, 이우성님의 추천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야, 오늘 함께 해주신 송창현님, 삼사님, 이우성님, 김나리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웨어니스님께서 통통 튀는 삼사님, 조곤조곤 애교 있는 김나리님, 음악적 소신과 자신감 뿜뿜 이우성님, 다재다능 무대 퍼포먼스의 신 송창현님 모두 대단하셨어요. 1분 1초도 거르고 싶지 않았던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두님께서는 깊어가는 여름밤에 국악 라이브 들으니까 제 속이 진공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 것처럼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해주셨고요. 하이하이님도 요즘 왠지 모르게 조금 무기력해진 것 같아 오늘 강좌도 두 개나 신청하고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힘내보려 애썼는데요. 매력적인 네 분의 음악과 이야기를 덕분에 저도 좋은 에너지 한가득 충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모쪼록 내일 모레로 다가온 예 우리 한국 어머 생각이 안 나니 갑자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 네 분도 너무 좋았지만 네 분 못지않은 예, 그런 또 훌륭한 뮤지션이 탄생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고 벌써 마칠 시간이구나. 오늘 진짜 꽉 채웠네. 내일 오늘 마치 좋은 밤 라이브 한 것 같은데 내일이 좋은 밤 라이브 하는 날이에요. 아, 라이브가 댐비네 이번 주 아주. 내일은 누가 댐비냐면요. 밴드 소란, 소란의 고영배 씨. 아, 예. 소란의 보컬리스트 고영배 씨가 나오십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 진짜 유쾌하신 분이어가지고 내일 예, 혼자 나오시지만 또 꽉 채워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신승태 씨의 사랑의 마지막에 이별이 숨어있다면 들려드리면서 예, 정신없이 휘몰아친 오늘의 이음밤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온 인류의 문학 작품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시간은 한번 흐르면 다시 오지 않으니 내 앞에 다가오는 소중한 순간,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사설 시조 어화 청춘에서도 어화 청춘 소년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허송 세월 하지 말고 밭 갈고 글을 읽어 수신제가 할지어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시호 시호 부재래라, 성현문.

인장 본을 받아 주경야독 하오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호 시호 부재래.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 주경야독하며 잘 살라 당부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청춘들에게 보내는 노래 골랐는데요. 사설 시조 어화 청춘을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화 청춘 소년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밭 갈고 글을 읽어 수신제가 할지어다. 만고성인 순임금은 역산의 밭을 갈아 부모 봉양하옵시고 천하문장 이적선도 광산의 글을 읽어 명전 천추하셨으니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시호 시호 부재래라. 성현문장 본을 받아 주경

야독 하오리라. 사설 시조 어화 청춘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시호시호 부재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노랫말이 들어있는 음악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앞에서 청춘들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하지만 그게 어디 청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시간과 밀물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도 이와 비슷하고요. 또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 중에 나오는 까르페 디엠이란 말도 생각납니다.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잘 활용하다 하는 말인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선생 역할을 맡아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더 강하게 기억되는 말일 겁니다.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나오는데요. 까르페 디엠이 나오는 시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까르페 디엠, 꾸암 미니뭄, 크레둘라 포스테로, 이런 라틴어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미래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의지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뭐든 내일 하지 하면서 현재 지금 이 시간이란 보물을 놓치는 이들에게 훌륭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설 시조 어화 청춘에 나오는 시호 시호 부재래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호라티우스 시인의 까르페 디엠이란 말도 이 산책길 문을 열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재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평조회상 8곡을 짧은 길이로 압축해서 연주하는 음악 단회상 준비했습니다. 짧을 단자를 써서 단회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연주되고 있는 단회상이 하나 더 있죠. 현악영산회상 9곡을 짧게 줄인 곡도 있습니다. 두 곡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영산회상의 여러 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평조회상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삼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이렇게 8곡을 14분 좀 넘는 시간으로 압축한 연주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평조회상의 8곡을 짧은 시간에 두루 들을 수 있도록 연주한 단회상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8곡 전체를 들으려면 40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짧게 들으면서도 8곡의 정취를 두루 맛볼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9801님께서 앞서서 사설 시조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송지원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감상하는 사설 시조의 읊음이 더욱 깊이 전해져 더위도 식혀주는 잔잔함이 나루터 버들잎 바라보이는 마루에 앉아 보는 고요 같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나루터 버들잎이란 표현을 쓰니까 정말 제가 이 나루터 버들잎이 보이는 그런 마루에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런 기분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되네요. 아,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마들째님께서는 제주도에 사는 어떤 파랑새에게 국악산책을 소개했어요. 푸르죽죽하고 푸르딩딩한 코발트블루 파랑새인데 언제 산책길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파랑새가 나타난다면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를 연주하는 음악을 아명으로 경풍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변조두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변조두거는 초장과 2장이 남창가곡 우조두거의 반주 음악과 유사하고요. 4장 이하 부분은 남창가곡 계면두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조두거를 두 줄 악기 해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입니다.

해금이란 악기는 두 줄밖에 없지만 참 여러 표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는 그윽한 얼굴을 드러내 보이네요.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중기의 인물 송강 정철이 지은 사설 시조 장진주사를 가곡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장진주 혹은 장진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이 한 잔 먹사이다 또 한 잔 먹사이다 꽃 꺾어 줄을 놓고 무진무진 먹사이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권주가 계열의 시조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라면 초라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울어주고 화려한 상여를 태워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다 똑같다. 가랑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술 한 잔 생각이 날 때 그 누구를 불러 술 한 잔 먹자라고 불러낼 친구가 없는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죽으면 다 마찬가지이니 살아있을 때 꽃을 꺾어 헤아리면서 낭만적으로 술을 무진무진 먹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소 허무한 서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송강 정철의 사설 시조를 가곡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음악 반우반

누른 해 흰 달과 굵은 눈 가는 비에 소소리 바람 불째 니 한 잔 먹자 하리. 죽은 뒤에는 날이 좋건 눈비가 내리던 바람이 불건 술 한 잔 먹자 하고 불러낼 이가 없다는 거죠. 송강정철의 사설 시조 장진주사를 가곡선율로 노래한 음악입니다. 중간에 조가 바뀌는 노래 반우반개 장진주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8세기 초반에 나온 가집에 전해지고 있어서 늦어도 그 무렵부터 계속 노래되고 있는 음악이란 걸 알 수 있고요. 3장 부분에서는 시조장단인 8박 단위로 노래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저희 외갓집이 송강정철 직계 집안이라 와 송강의 시조를 들으니 참 반갑습니다. 인생의 허무

풍부한 서정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외가가 명문이시군요. 직계 후손이라시니 우리 보뜰말님께도 그 문학성이 유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단소를 만드는 한량.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골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단소를 만드는 한량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단소가 너무 좋아서 마침내 단소를 만들며 삶을 살았던 어느 분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햇살이 한 뼘쯤 문지방을 넘어선 서늘한 온돌방에 체구가 왜소한 노인이 꼿꼿하게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방 안은 쇠꼬챙이 몇 개와 덩지가 좀 큰 연장과 대조각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져 있고 쇠로 된 연장함에는 끌, 송곳, 손칼, 실꾸러미, 모래종이 같은 자잘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방 한켠에 한자 네대푼쯤 되는 대가 몇 개 쌓여 있다. 노인은 그 가운데 검은 빛이 나는 대를 쥐고 날카로운 손칼로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홈을 판다. 그리고 그 끝에 입술을 대고 몇 번 입김을 튀튀 불어넣자 놀랍게도 옹골지고 맑은 소리 한 가락이 빈 대통 속에서 흘러나온다. 노인은 다시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 대를 올려놓고 먹줄을 퉁기고 그 먹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는다. 왼다리를 세워 발로 대 한쪽 끝을 밟고 끌로 대 몸에 찍혀진 먹점 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한참 뒤에 네 개의 구멍이 뚫리자 다시 대를 뒤집어 뒤켜내 구멍 하나를 더 뚫는다. 그새 햇살은 한자쯤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멍이 뚫린 대를 집어 대 부스러기를 툭툭 털고 주름살 투성이인 두 손으로 쥐고 처음처럼 입술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 소리는 처음과 같다. 그러나 노인이 구멍을 막은 뭉툭한 손가락을 잽싸게 눌리자 갑자기 방 안은 맑고 푸른 여러 음색들이 출렁이기 시작한다. 가락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숨가쁘게 뛰어오르다 갑자기 낮은 음으로 그리고 높은 음으로 높게 높게 천천히 치솟는다. 가늘고 날카롭게 낮고 부드럽게 오르락내린다. 가락이 또 끊긴다. 노인은 꼿꼿이 세운 몸을 풀고 연장함에서 헝겊을 꺼내 정성을 들여 대 몸을 훔치고 곱게 꼰 명주실이 잠긴 실패에서 실 끝을 찾아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에다 관자놀이에 불끈 심줄이 돋도록 힘주어 예닐곱 번 감는다. 그리고 비로소 무표정한 노인의 얼굴에 만족한 듯한 실 웃음이 비친다. 처음 대를 잡을 때부터 한 시간은 더 지났다. 이 실웃음이 비칠 때마다 뻣뻣한 대도막 하나는 나긋나긋한 소리를 내는 단소로 몸 바꿈을 한다. 1978년 63인 인천시 주안에 사는 김용신 노인은 가장 오랜 사귄 동무가 바로 단소이다. 그는 자그마치 50년도 넘게 단소를 수족처럼 몸에 달고 다녔다. 그가 8살 났을 적에 집에 놀러온 아저씨뻘 되는 먼 친척의 단소를 한번 불어본 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여지껏 단소를 몸에 달고 다닌다. 그가 대낌에 단소를 잡아 제소리를 내는 것을 본 그 아저씨는 놀라워하며 그 단소를 주고 갔다. 그는 그것으로 혼자 불었다. 20살이 넘어서 일본에 건너가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단소를 불었다. 그는 예사가락은 한번 들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큼 귀도 밝았고 음률

술에 남다른 소질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자 우에노 음악학원에 들어가서 한 이태 가까이 바이올린을 공부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전차 운전수도 하고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며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이 된 뒤에 돌아왔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금광에 손을 댔다. 여러 군데에서 금을 캤지만 마침내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날렸다. 그때부터 그는 단소를 들고 풍류를 잡으러 나섰다.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창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고 뒤에는 경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조창 반주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음악의 소질 못지않게 손재주도 비상했다. 음악의 재능에 덧붙여진 손재주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아 단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금 향필이 퉁소 아쟁 갈금 같은 악기까지 손수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악기 만드는 재주는 음률을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좋은 데를 구해다가 스스로가 좋아 단소를 만들어 단소를 부는 사람들이나 배우겠다는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른 악기와 맞바꾸기도 했다. 이따금 그의 솜씨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팔지 않았다. 다만 꼭 배우겠다는 사람에게는 몇 번 다짐을 받고 거저 주었다. 그는 스스로 풍류객이라고 하기 때문에 취미로 만든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단소를 돈을 받고 수치스럽게 여기는지도 모른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김점석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단소를 만드는 한량이란 제목의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1978년 당시에 63이셨던 김용신이란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8살 때 먼 친척이 연주하는 단소를 단 한 번 불어본 것이 인연이 돼서 단소를 몸에 달고 다녔고요. 단소를 만들어 부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악기를 만들면 팔지 않았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따금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악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않았다 하고요. 꼭 배우겠다는 사람에게는 다짐을 받고 그냥 악기를 주는데요. 나중에 만나서 악기를 잘 배우고 있냐 하고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악기를 잘 모셔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악기는 불어야 제 구실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버려 하고 화를 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귀가 좋아서 어지간한 음악을 들으면 다 연주를 하셨다 하고요. 악기도 만들고 배우기도 하면서 풍류객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풍류객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구음이 함께하는 경기 시나위 듣겠습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조한춘은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의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친가 외가 모두가 굿을 하는 집안 태생으로서 8살 때부터 도당굿을 배웠고요. 장구 피리와 같은 악기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구음이 있는 경기 시나위 듣겠습니다.

0: 구음이 함께하는 경기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시나위임에도 담백한 경기 시나위 특유의 특징을 잘 들려주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요즘 이런 소리 듣기 참 어려운데요. 함께 연주하는 분들 대부분이 경기 분들인 걸로 느껴지고요. 경기 음악의 진수가 담긴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초실님께서 좋은 사진 자료 한 장 올려주시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사실 문자 안 보내주셔도 많은 분들 듣고 있는 거 알지만 잘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응원하는 그런 기분이 돼서 기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입니다. 흥보의 가난이 참 길었죠. 오늘 박을 타서 이제 그 가난이 끝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밥 한 통만 나오너라 이런 마음으로 박을 타는데요. 우리는 박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지만 들어도 또 좋은 그런 내용들이죠. 흥보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를 박록주의 소리 정권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 만일에가 주서 들고 여보 영감 집이가 연설 물었어.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필 처마 끝에 그럼 놓고 심었더니 박씨 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 원먹을 것이 없어. 흥분 마늘에는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데 가난이야 가난이야 온순결을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고 북도 칠성님이 풍발을 허시는가 삼세의 왕님이 집자리 떠나질 저 명가가 소복을 견디거느냐 실견호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거여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 법을 어디고 완여선이 온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이래 울지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 속은 끓이면

가가지고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그만 아닌가? 그럼 그래 합시다. 밥 시통을 따다놓고 우선 한 통을 먼저 타는데 시리리리리리로 실고

이 방울 당근들 나올 아무것도 나오리들 말고 밥 한 통.

당거유라 토끼리야 여보에게 마누라 톱소리를 웃음았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 못 먹었소 배가 아주 고프더라건 허리띠를 졸라를 뺐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 안토로 오느라 오르고 예방을 가서 밥속을 안 끓여 먹고 바가지를 낳은 부잣집이가 파르다 목심 무명사단나세 단기주소 항상 어떤 난배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간들 저기 막안 좋았지 내 방은 똥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렁 시르렁 실고 서울 당글여라 토끼라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시사토케 박조의 노니 박소유행 무복자는 길 안에도 유고를 하리니 박소는 도련님이 다 가지고 왔구나 윈 기두째기 불거지거나 한 길을 열어보니 쌀이 하나 갔다 또 한 길을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갔다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배워 떨어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기두짝을 떨어붙고 나가 돌아서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을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을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가라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배로 그저 꾸역꾸역 나오느라 어찌 떨어보나든지 쌀이 1만 9만씩이요 돈이 1만 9만

0: 얘기.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켤을 들고 잠깐 한번 놀아보는데 꼴 세우나 열시고 열시우나 열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로 술래팍구처럼 동물 동물이 생긴 돈 백설지군이 거진 돈 우리 공병에 오던 돈 이놈의 돈이 아나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열시구나 열시구 여보와라 큰 자식아 큰 돈 말 근데 가서 너 백부님을 모시래 경사를 보고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여보세요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 부자라고 좌시를 말고 가난 타고 가는 나서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는 경사가 어디가 있는지 얼씨구 얼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회를 줄란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 좋고 나지와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1: 쌀과 돈을 써도 써도 마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복을 얻었네요. 흥부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1964년에 춘향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셨던 분이죠. 지난 1979년에 타계하신 명창 박록주의 소리였고요. 정권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록주는 동편제, 서편제 소리를 두루 배우셨고요. 여러 유파의 소리를 두루 소화해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면 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요. 눈병을 앓아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초의 여성 국극단인 여성 국악 동호회를 창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성 명창들의 활동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동호회를 창설한 거죠. 박송이, 성창순, 조순애, 한농선, 이일주, 조상현 이런 분들이 박록주 문화에서 배출됐습니다. 이어서 산조합주 듣겠습니다. 산조를 합주로 연주한다는 건 독주음악으로 출발한 산조의 큰 변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하나의 선율을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색으로 동시에 하나의 산조 선율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신화위처럼 부분 부분 독주도 넣어가면서 변화를 주며 연주합니다. 산조합주 듣겠는데요. 이용구의 대금, 이용탁의 피리, 김선구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합주 들으셨는데요. 이용구의 대금, 이용탁의 비리, 김선구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진도 소포 걸군 농악 중에 골랐습니다. 진도 소포 걸군 농악은 예술성의 면에서 또 구성적인 면에서 특별한 음악인데요. 남해안 마을굿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음악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판꽃 첫째 마당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오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진도 소포 걸군 농악의 판구 첫째 마당 김오현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육구사사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창부 타령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시호시호 부제레라는 말 함께 나누셨는데요. 오늘을 잘 붙잡으라 하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도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었죠. 우리 사설 시조 어화청춘에 그 노랫말이 나와서 오늘 귀한 시간의 속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음악 속에는 이렇게 보석 같은 표현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이 물과 같아야

남원은 옛날 대방국이었다. 동으로 지리산 서울로 적성강 남적강 성하고 북통우 남원이 번화 성지로구나. 산지형이 이러하니 남녀간 일색도 나려니와 만고 충신 관행묘를 모셨으니 어찌 당당한 충혈이 아니날 수 있겠느냐. 숙종대왕 즉위 초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요 미목이 청수하고 거지 현량하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난 일기 화창하여 방자불로 분부하시되 예 방자야 너 유고울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만한 경치가 있다는 데가 어디 어디 좋으냐.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 묻으실라요.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다. 자고 문장들이 승지강산을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내 이럴 게 들어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곤 소부허유 놀고 채석각명월야 이적선도 돌아있고 덕벽강추야거래 소동파도 놀고 시상지오루촌 도윤병도 놀아있고 상산의 파돌 뒤두원 사오 선생인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동원돌이 변시 죽은 아지 누르고 부어터리에 찬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이 그래 없이니 대강만 아리옵죠. 동문반 나가오면 귀연한 관행묘가 좋사옵고 선문반 나가오면 선운사도 좋사옵고 북문반 나가오면 계롱산성 대봉암이 좋사옵고 남문반 나가오면 광할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로 소이다. 그건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할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 나귀 한 장 지어라. 광활로 구경 가자. 방자 분부 듣고 가지 난저 흘진든다. 홍영자강산 오편 오간금천 황금늑 청홍사 고운골래 상무물야 답법따라 앞뒤가 얽혀질 금에 킹킹다려그녀등자 호피두둠이 좋다. 못한장 걸쳐 덮어 재질 독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헐제 신수 좋은 콘 얼굴 분쇄수정여하고 감태같은 지진머리 동백기름광을 올려 갑사댕기 들여두고 쌍분초 진동옷 청중초막을 받쳐 분홍띠 눌러뜨고 만석탱혈을 잘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된 방자 앞을 세우고 남분반다가시를 쪄 하하가 날개 같은 세금표를 써 자루를 피하시를 광을 가리우고 강도성 남너룽기 고기 있게 나가시를 쪄 봉하근 안한특결 광풍요자 펄 펄을 날려 도하점점 붉은 꽃보보 향풍 뚝 떨어져 쌍우 기분내 말고 거렁거렁이 생향해라. 일당 선풍 도화세 우결 도적 표막가여서 나오면 황장을 쏘쳐막아 당도하니 도련님이 화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루에 올라서서 사명 경치를 바라보실지어 적소.

꼬부부 향풍 뚝 떨어져 쌍우 기분 내 말고 거렁거렁이 생향해라 일당선풍 도화세 우결토족 표마가 이어서 나오면 황장소 처마가 이어서도 알쏘냐 서부렁석제와 끓여 황활로 당도하니 도련님이 화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 위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지요. 적소!

0: 하죄에 난
1: 다 보시고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이 진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추증이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상한 상 들여오너라. 방자 술상을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오늘은 상하동락으로 연치 찾아 먹을 터이니 너희들 중에 누가 나이 더 먹었느냐. 황송한 말씀이오나 저 후배 쌀인 낯쌀이는 느도옵니다. 그럼 그 염은 좀 부어주어라. 후배 쌀약 마신 후에 방자도 마시고 도련님도 못 자신 약주를 2, 3배 자셔 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야.

봐 새 알죠 항상 예 아름다운 영영수 대하도

미각은 백과은 들어져 수업 문제 안 따실 수사 부르는 영주가 비루어는 무릉동은 빈댕자 붉은 홍건 성기 성기 꽃피고 붉을 딴 부르를 청은 고무르고 부리나청이라 요망황에 한우성은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접 쌍쌍비란 향기 잔던 거둥이야 독찬지 초풍지 한다고 응설이요 행하수분하느니라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왕 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저기 저 농림 숲속에 울고불고 오락가락한 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이리 와서 내 부채 발로 보아라. 부채 발 아니라 미령님 발로 보아도 안 보여. 허허 이놈아 자시 좀 보아라. 축시어 보아도 안 보여. 워따 이놈아 똑똑이 좀 보아. 아 그새 똑똑이 아니라 저렇대 두 번 부지러도 안 보여요. 방자 생각하되 하정호 도래로 운양반을 넘어 속이는 게 도래가 아니었다. 이 크게 다름이 아니오라. 이 고을 퇴계 월매딸 춘향이라 하옵난디 치몸 본시 도구하야 기생구실마다 하고 백과춘여부 글공부나 생각하며 5월 단오일마도 제 몸종 향단이를 데리고 나와 추천하는 춘향이로 소이다. 아니 그게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이 그 불러오느라 나와 그치 놀아보자. 도련님도 당치 않는 말씀이시오. 아니 이놈아 기생의 딸을 좀 불러놀기를 어찌 당치 않단 말이냐? 소인놈이 당치 않는 내력을 낱낱이 아려 없지요. 춘향은 설부하여 난발주면 개 장하색과 이두어 문필과 대사의 화순심과 일비청년행 중중허 부모있고 금천하지절세여 만고여중어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허래 척기라 못하리라. 이놈아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광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음이니 반말 말고 불러와 이놈. 황자 분부 듣고 춘향부르로 건너간다. 금글을 주고 맵씻고 태도 고운 저방자 세수고 발랑을 융멍실은 저방자 서왕무유지 여러 편지 전뜻 장조처럼 말 자르고 눈 찢고 영야 저방자 셋들방지 궁초 가끔 맵씻게 달아서 생초통을 접종으로 삼수부 신중 날씬해 소재비로 곱들 메고 정상호 납자락을 뒤로 잡쳐 잡음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저 양도 닭뻑 집어 퍼드려 한 입 뜻거리 통차 저 달려보고 장성까지 또 수차로를 끌어들이지 우리 건너가 춘향 추천하는 곳에 바드드드 달려들 춘향을 두드려 건원이 뜨게 안하였다. 춘향아 춘향이 깜짝 놀래 그날에 내렸으며 아이고야 하마터면 낙상할 뻔했다. 무엇이었죠? 사수삼경 다 읽어도 쫄쫄이 문자 처음 듣고 이제 10살 묵은 처녀가 낙태가 웬 말이여? 향단이 톡 나서더니 요 녀석아 우리 아씨가 낙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낙태라드냐? 이 말은 잠시 농담이고 노모스라에 잘 있으며 향단이 너도 밥 잘 먹고 잘 있었더냐? 큰일 났네. 오늘 사뚜자주 도련님이 광활로 구경 나오셨다가 자네 노는 거동을 보시고 어서 급히 불러오라 했으니 나와 같이 건너가세.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택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행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졸세 연식까지 세왕제 신나라까지 똑똑 꽈바쳤구나. 아니 이 사람 글공부 헌 줄 알았더니 욕공부만 잔뜩 했네 그려? 그나 자네 처사가 글러. 아니 내 처사가 어찌 글탄 말이냐. 저거는 부지.

그런 내력을 잃을 테니 똑똑히 들어보소. 네 그런 내력을 뒤들어라. 네 그런 내력을 뒤들어 보아라.

더면 장화로 모자는데 눈먼 우거지고 방출은 부르려 앞내 퍼드런 청포장 두르고 뒷내 퍼드런 유룩장 둘러 한 가지 찢어지고 또 한 가지 늘어져 준비 추릉을 못해 흔들 흔들 너르거리고 춤을 출지 배시가 턴투발 맵시는 배우간에가 해 공상자락은 펄렁 입속은 해뜻 서루선 빵긋 불연님이 너를 보시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허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끝나가자 얘가 점점 더 미치는구나 내 아무리 미쳐나나 기한책명 헌 일 없고 여름지바이로서 최민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린 만모니 너 나서 건너가거라 여보소 춘향이 오늘 이 기회가 쉬어 부재내라 아 남편을 얻으려면 두려웠던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미친 녀석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 다르단 말이냐 그렇지 인걸은 지랭이라 사람이 나도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 일을 깨 들어봐라 산세를 이렇게 되들어라 산세를 이렇게 되들어라 경상도 산세는 산이 우자화계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초극이로 사람이 나면 제주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게로 사람이 나면 인정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 더 보면 저름봉 높고 매운 데서 다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진 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데 동작이 수구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테 선하고 왕가기로 들매빼라 기생해라 양방한 불을 뒤들어라 부원고 대감이 자기 외삼촌이요 이조 반서가 통성조부유 시정나무 부사 자기 어르신이라 네가 만이라 니가 고범이래라 지금 조사 끝에 눈오부를 잡아다 책방 단장 아래 난장 형부를 주루 뜨방내 굵은 뼈 뿌리고 잔뼈 으시러져 올림이 책궁예진 가래 되듯 아주 살살 셀테니 올테거든 오고 말때마다 떨떨이고 나는 간다 춘향이 어려서가 잠깐 속은 듯이 글쎄 방자야 꽃이 나비를 어찌 따른단 말이냐 너서 도리님 좀 건너가서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여쭈어라 방자 충충 들어오니 도리님이 화를 내며 너 이놈 춘향을 다리고라지 쫓고라드냐 쫓기는 누가 쫓아요 아무리 가자 해도 총신 듣지 않고 도리님 좀 욕만 다 부거옵디다오 이놈아 무슨 욕을 하드냐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옵디다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 이놈아 그게 욕이 아니다 나비는 꽃을 따르고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니 지가 날들어 찾아오라는 말이다 예예 방자야 춘향 집이 어디이냐 춘향 집 좀 일러다오 방자 좋아라고 썩 나서며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리키는디 지금 나 저거나 춘향집

한다. 어, 동도가 만수 주는 우량그 오심은 것과 현동안이 운명하고 형형색 세우하추어를 이행이 어른인듯 물라브 새로 지난 주세요 무사양 유사요 불충측대 천남문화 희해진 얼굴 늦어서 단장 밖그 수서가 있고 수삼척 악예상어 물안자양 흥산옹이

춘 향금 집으로 소일하여 불총 측대 천남문화 이해챙챙 얼클어져서 단장밖 수서가 있고 손삼척 가계상어 물안자양 흥산옹이 첩첩이 사정

좋다. 정원이 청결하고 송죽이 울미르니 여의지절개로다. 예,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이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되 혼은 발서 춘향집으로 건너가고 등신만 앉은 노루굴로 뛰어있거다. 명자견양의 왕허신대 왕할수 부른 철일의 허신이 역장주일이 오구고이까. 이것도 못 읽겠다. 퇴학을 드려라. 대학지도는 제명명도 허며 제신민허며 제지어지선이니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신부르다. 홍도 어찌 신부들이 우리의 춘향 신부들이 태고라 천왕신은 이 쑥떡으로 왕했겄다. 방자 곁에 섰다. 아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천왕씨가 이 목독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으나 쑥떡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

어머니요.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라. 태고라 천황씨 때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와 어찌 목덕을 자실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공자님이 후세를 위하여 물씬물씬한 쑥덕으로 교일하고 명륜당에다 현몽했느니라. 워따 도래님 하느님이 깜짝 놀랄 거짓 말씀이오. 참말 말고 천자를 드려라. 아니 7살 자신 마인데 천자는 또 묻으실라요? 이놈아, 천자라 하는 것은 칠서의 본문이라 그 색이 있고 보면 재미가 있지야. 도련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그걸 부시는 뒤 이것이 천자 뒤풀이겄다. 자시어 생천하니 부른 행사시 두휴 피창 한알천 시의 생지허여 금목수화를 받았으니 방승헌물을 따지 유현비며 흑적세 국방현무감무련

생활 지부 연대구 쪽흥망성쇠 왕구대금지부 우재홍수 기재초연 홍범이 구준널부용 전원이제 항구 호부르기라 삼경이치와 거치랑 여수도 전예 창을 쓰고 주지오일날일 업조 창생 격양가 강구연월 달월 오거시서 백가 철간정 상차역 해가 우리 더디진 곳 일종제 책의 울지 28소 하도낙서 진우정강별진 가련금에 속창하라 원앙금 진찰숙 내가인 적은 풍주다열 춘추벌절 월색 삼경여우 담담여저 배풀다 두개홍며 꿈밖에라 보혜한사 차란 인생이 유수간 세월이 철로 올래 남방철제 홀무지 중거하래 도우서 공부자 착한 도덕 이왕 치사카랑 상성의 추석 황지어 총부의 황나 가을도 발이 장차 얼거든 면 소녀.

심장암 철자 보여 잘게 세워줘 정눈옥 태부를 북해공이 새가 되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양을 흥치로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어라. 대체 토인이 그대로 가서 여쭈니 사또 들으시고 대소하시며 용생 용봉생봉이라 책실 물러 수작 것이다 하인 물려라.

0: 아고.
1: 아, 어르시고.
0: 예, 방자야. 예. 청사 초롱 불 밝혀 들어라 준양 집을 어서 가자. 방자를 앞세우고 준양 집을 근다 알죠? 현도진강 너른 길에 운간월색 희롱하고 화관의 푸른 바들 정치도 잔이 좋다. 준향 집을 당도 흔히

얘라 중학은 떠난 반성광 봉예 건뜬 푸르면 노르원예 국민아 뜻 백두주민

징.

도련님이 춘향전 문전을 당도하여 썩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이리저리 하고 배우고 있을 적에 그때야 춘향모는 아무 물색 모르고 함부로 수선을 떨고 나오는데 달도 받고 달도 받다 혼손년은 달도 받고 대당년은 달도 받다 나도 저를 뭐 이르기로 얼매 얼매 이르더니 세월이 흐르하여 준하노은 다 되었다 걔 누냐? 어따 방자요 방자 아님 너희는 아님 밤중에 내 집이 웬일이냐 어따 사또자지 도련님 모시고 왔소 춘향모 깜짝 놀래 도련님을 향하여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 오시기는 천만에 올시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게라오. 도련님이 안으로 들어가 좌를 주어앉으신 후에 춘향방을 잠깐 살펴보니 별로 사치는 없을 망정 뜻있는 소화만 붙여있구나. 방치레가 이렇다 수수허갔다. 동벽을 바라보니 주나라 강태공이 은하을 만나려고 이 수변 낚시질 하는 거동 두려우시구려 있고 서벽을 바라보니 상산사오 대노이니 바둑판을 앞에 놓고 어떤 노인은 흙기를 들고 또한 노인은 대

0: 밤비 개고 동요 다루르네 으른한 인 속어 배워주본 두부이니 이십부현을 우루부에다 놓고 설기동 풍동 타는 그동 푸렷이 그렸구나 저 하늘을 바라보니 춘향이 일부총사 허량으로 글을 지어 붙였으되 예후 춘종 득이요 푼양 야독사라 왕위지 필법이로구나.
1: 도련님이 이렇듯 속으로 치하하신 후 묵묵히 앉았을지 눈치 밝은 춘향모가 도련님 말군기를 열려주는디 귀중 오신 도련님이 누지 오셨는디 뭘 대접하오리까. 예 향단아 어서 술상한상 들여오너라. 향단이가 술상을 들여놓으니 대체 도련님이 그지야 말군기가 열리겄다. 오늘 늙은이 집에 찾아온 것은 술어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일개 화창하여 광활로 구경 나갔다가 춘향이 노는 거동을 보고 우연히 인연을

중매도 온 것이니 춘향과 나와 백년 가약이 어떨런지. 춘향모 이 말을 듣더니 일일비하는 말이 동성찬 반영감께 없어 남원 부사로 오셨을 때 일등병기 다 버리고 나를 수천께 허옵게 그 사또 모신 후에 조회를 안 했나소.

곳은 멀어 사서가 능통하니 누가 내 딸이라 허울까 내 집을 부족하여 재산가

버릇이 나라가 없어서 불청부로 하기 전에 잊지 않을 것이니 어서 허락하여 주시소. 춘향모 간밤에 몽조가 있어 용꿈을 꿨느니라. 이것이 또한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인가 짐작하고 이면에 허락하였겄다. 토리님 말씀이 청년 그러시다면 육례는 못 갖출 망정 사주단자 혼서지 겸하여 징선 한 장 써주시지요. 필연을 내어놓으니 도련님이 일필이지 하시되 천장지구 해고성난이요 천지신명은 공중차명이라 이몽룡 필서. 자, 이만하면 되었지. 춘향모 그 징서를 품 안에 간직하고 도련님과 술 한 잔씩 나눴겄다. 알심 있고 눈치 밝은 춘향모가 그 자리에 오래 놀고 있을 리 있겠느냐. 향단이 시켜 자리 보전한 년 후에 걷는 방으로 건너 갔겄다. 도련님과 춘향과 단 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서불지네요 언불지네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륙일이 넘어가니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탁쑥 들어. 하루는 서로 안고 둥글며 사랑가로 논의는디 만첩 청산 늙은 밤이 살찐한 계란 물어라 놓고 일는다 톱쑥 빠져 막든 못하고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내 사랑

변수요 전에 장해 같이 깊은 사랑

0: 여기 없을 수냐.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벽도 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분납이 돼야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
1: 탑수

불리라. 나비 새고 찾으고 가니 꽃등이 대사실소. 그러면 죽어도 될 거랬다. 너는 죽어 종로인견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마취가 되어 판비면 28수 낮이면 33척 그려 댕기고 뜨면 네가 나인 줄 알렁무네. 인경퇴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정가 발걸했다. 너는 죽었어. 글자가 되대 따지 따온 구름 만에 쳐 개진제제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갈자가 되네. 하늘천 하늘건 나를 변해 티에피부 기특기 사나이 남 아들여운 자 글자가 되죠. 여변에 똑같이

아이고 도련님도 오늘같이 즐거운 날 어찌 사오 말씀을 하시니까. 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정담도 허여보고 업고도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응?

그대야 내 돈대 사랑 네가 무엇을 먹으랬느냐 네가

뒤로 둥글 수바오뽕 떼떨고 강릉 백청월 따르르르르 부어시는 발라부르고 부르곤 좀 흡복다 방한짓으로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거절됐던 3일 만에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스님 광세 들고 또 어떤 스님은 죽비 들고 어떤 신님 목탁 들고 또 어떤 스님은 대징 들고 이야 머리 깎은 상자 신님 큰 법당 올라가서 달에 몽둘 처북채 양 손에다 갈라들고 큰 부...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 아주 특별한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한복판에서 직원 17명 모두가 은퇴한 시니어들로 꾸려진 카페인데요. 평균 나이 73, 최고령의 직원은요 80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음료를 기다리면서 서빙을 맡은 인생 선배들과 진로 이야기, 또 일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고민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요 참 좋은 풍경 같아 보입니다.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에겐 그만의 지혜가 있고, 또 젊은 사람에겐 그 지혜를 반갑게 받아들이는 싱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시니어들은 아직 세상에 보탤 것이 많고, 젊은이들은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도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카페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시선 뱃노래 노젓는 소리입니다. 노래의 김영우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시선 뱃노래 노젓는 소리였습니다. 노래의 김영우였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그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 모두가 은퇴한 시니어들이고 그곳을 찾는 젊은 손님들은 단지 음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카페에서 일하는 한 시니어는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요, 은퇴 뒤 긴 공백이 있었지만 젊은 손님들을 만나면서 요즘 세상도 새롭게 배우게 되고 또 출퇴근길에 걷다 보니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죠. 그런데 꼭 돈만 버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일, 또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반긴다는 거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에서는요.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추억과 생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살풀이 춤 반주음악 대금 신화위 듣겠습니다. 대금 연주의 원한철, 장구의 유인상, 징의 김현수입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반긴다는 거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불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에서는요.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추억과 생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살풀이 춤 반주음악 대금시나위 듣겠습니다. 대금 연주의 원한철, 장구의 유인상, 징의 김현수입니다.

살풀이 춤 반주 음악 대금 신하위였습니다. 대금의 원한철, 장구의 유인상, 징의 김현수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이 시간은 국악방송이 고품질의 방송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음원 시리즈 음반 속 보물 같은 곡들을 엄선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주 스님의 경제 범패 앨범 가운데서 거령산을 만나보겠습니다. 동주 스님은 2013년 1월 서울시 무형유산 경제어산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어산은 불교 의식을 이루는 소리를 뜻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불법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음악으로 흔히 범패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범패는 전승지역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제, 그리고 호남제로 나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동주 스님의 소리는 바로 서울 지역의 경제 범패입니다. 동주 스님은 1960년대부터 범패를 배우기 시작해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 어산의 맥을 지켜왔는데요. 범패는 화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한음한음의 깊은 수행을 담아내는 음악입니다. 오늘은 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 수행과 전승의 길을 걸어온 동주 스님의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스님을 중심으로 현준 스님, 도경 스님, 성운 스님, 일각 스님, 해일 스님이 함께하는 거령산,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동주 스님을 비롯한 범패승들의 소리로 경제 범패 거령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범패는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의식과 수행을 담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평생 범패의 길을 걸어온 동주 스님의 소리는 그 자체로 귀한 기록이자 살아있는 전승의 현장입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낙양춘 기수영창지곡입니다. 연주에 KBS 국악관현악단이고요. 역시 10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들려드린 곡은 낙양춘 기수영창지곡이었습니다. 연주에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몸은 마른 것 같은데 배가 좀 나온 분들 계시죠? 이럴 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인데요. 이 내장 지방은 간, 췌장, 장 같은 주요 장기 주변을 둘러싼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는데요. 보통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와 더불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만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력 운동이 근육을 늘림과 동시에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수록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잘 쓰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근력 운동은요, 운동이 끝난 뒤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도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역기나 덤벨 같은 무거운 기구보다 스쿼트나 런지, 푸시업처럼 기본 동작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함께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일은 겉모습보다 몸속 건강을 지키는 일에 더 가깝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중 도사진맥부터 약성가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순자, 북의 김청만입니다.
1: 뜻밖의 현은

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웅절을 내려와 제비의 진화 약수 삼천

땅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한 나의 특효 제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안저 맥을 볼 제시

주요 뷰난 돌아하 간맥의 택하 허야 목국도 허였으니 비우가 상하옵고 탐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하니 간담성자진이라 방서일렸으되 비는 일신지 조종기요 탐은대 일신지 법원이라 심정경 맘등이 시가고 심동경 맘병이 생하오면 생경고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구루 책상이 급하오니 보중

백승전반여정기 시벼 첩수대 효무통장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간 백출탕을 잡수시오. 백출을 추구하여 서더니요 사인을 초과하여 두더니요. 백봉용 사양금이자 회양 당기천궁 강할로가 각각 한동 감주질포 설승 전반 연용 사 시벼 처벌수대 동경이라 신롱시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쓰라다는 지로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때 모일 적에 이사문비감언이 대복은 기여고 지가 생기나면 쭉약이로다 백추를 감부는지 그건비 강이고 어째서 채습하고 경치단비라 감추는 감부는지 구적 온종하고 생육사과로다 친구로 다스릴지 천지가 상경이면 가빌갑술시 당경이 줄어주고 어릴유시에 대장경 사양을 주고 연구로 주어보자 일심매기주에 삼회간 사임의 육공선 치르게 팔매간 구열기 상기부지 팔매간 자맥을 풀었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심장염천 천돌구미 거거리 상원 중원하원 신골단정 홀륜

아프긴 한 하 병을 얻고 난 병인데 음양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야 손기신 기난 정음이요 진경 예민한 정양이라 무화득 황달을 겸하야 싸우니 진스산간 토끼가 흐르르 뜨면 차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0: 동상 삼척이 오고 동방 사기나 초상 이때여 또 두루황 세함 전 돌아갈 길이 허였소.
1: 판소리 수군가 중 도사 진맥부터 약성가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순자,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인데요, 이창배 명창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전국의 이름난 바위와 기암 괴석을 긴 사설로 엮어 빠르고 익살스럽게 몰아가는 곡인데요. 숨가쁜 소리와 재치있는 말맛이 돋보이는 바위타령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흥바위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 돌아간바위 통진 붉은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군 문산 루독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화천 관악산 연부람 연주대로 시수바위 운바위 문턱바위 수원 한나루 영웅바위 돌종바위 금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이천은 곤지바위 음주군 안질바위 여주흔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위 연안건들바위 승병풍바위 동설령 새남찌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돌이바위 평양가명 장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안의 안장바위 웃바위 순안은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도로

0: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 돌아 간바위, 통진 붉은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 운문산 루독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화천 관악산 연부람 연주대로 시수바위, 운바위 문턱바위, 수원 한나루 영웅바위, 돌종바위 금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이천은 곤지바위, 음주군 안질바위, 여주흔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위, 연안 건들바위, 승병풍바위, 동설령 세남 찌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돌이바위, 평양가명 장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안의 안장바위, 웃바위, 순안은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도로 올라 한양서울 정토절 법당 앞에 개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밥에 청대콩 많이 까둔 듯이 드문 듬성에 박혔더라. 그 밥을 덧목을 치고 이를 쑤시고 자세히 보니 연주문 돌기둥 한 쌍이 금니박이 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누른 밥을 훑으려고 솥뚜껑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1: 일부 마무리 곡으로 전해드린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창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준비하고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운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가봅니다.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소장품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이름은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꽃은 그저 바라보는 자연만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정원에 피어났고 도자기와 병풍에 새겨졌고 안방의 보자기와 찻잔에도 스며들었으며 때로는 약재가 되었고요. 때로는 집안의 평안과 자손의 번창을 비는 마음의 무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수집하고 보존해온 서적과 도자기, 회화 등 유물 115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부 가까이 머물다에서는 조선시대 궁중정원과 화훼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2부 울타리 안에서 피우다에서는 보자기와 수저집, 찻잔 같은 생활 유물에 남아있는 꽃의 의미를 만나봅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은은한 생화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소장품 기획전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 10월 5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꽃과 옛 생활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유롭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꽃밭

들려드린 곡은 꽃밭에서였습니다. 연주의 이주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가 저무는 시간 차향과 함께 마음속 그리움이 차오를 때 낙조와 낫다리 만드는 아련한 풍경을 목탁과 여러 국악기의 선율로 풀어낸 곡인데요. 김효영 외 여러 연주자가 함께한 해걸음 차오름 들어보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해걸음 차오름 들으셨습니다. 이안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모니카 산조 열림 들으실 텐데요. 하모니카의 박정성, 장구의 고명진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한여름 우리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차갑고 달콤한 추억, 오늘은 아이스크림 이야기입니다. 한여름날 골목길에서 아이스깨끼 이거보다 더 우렁차죠? 네, 이 소리가 들리면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먹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리 곳곳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고요. 또 편의점에만 가도 종류가 수십 가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에게 아이스케키 하나는 정말 특별한 군것질이었죠. 빨리 먹자니 아깝고 천천히 먹자니 줄줄 녹고 혀는 파래지고 손등은 끈적해지고 어떤 것은요 색소탄 얼음맛 같기도 했고 또 어떤 것은 또 설탕물을 그냥 얼린 맛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달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차갑다는 것만으로도 여름에 큰 위로였으니까요. 1970년대 이후 콘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 또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등장하고 그리고 냉장고가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아이스크림은 여름철 대표 간식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먹고 둘러앉아 그 커다란 통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떠먹던 풍경. 그때 아버지께서 꼭 말씀하시죠.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신은요 숟가락을 푹 네.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여름에 왕 같았던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참 많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입맛도 훨씬 섬세해져서 칼로리도 신경 쓰고 성분표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예전 같으면 아유 맛있으면 됐지 하고 그냥 먹었을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의 꿈 듣겠습니다. 연주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신은요 숟가락을 푹 네.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여름에 왕 같았던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참 많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입맛도 훨씬 섬세해져서 칼로리도 신경 쓰고 성분표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예전 같으면 아유 맛있으면 됐지 하고 그냥 먹었을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의 꿈 듣겠습니다. 연주의

바다의 꿈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이정표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학교 끝나고 나오는 길, 문방구 냉동고를 열면 고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발을 먹을까?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쭈쭈바라고 그랬죠. 네. 꼭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딱 한 입만 해놓고는 윗부분을 반이나 베어물던 친구 말입니다. 또 그게 뭐라고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죠. 양쪽이 똑같이 생긴 막대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똑 잘라서 먹을 때 누가 큰 쪽을 먹느냐가 또 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밤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오셨던 아이스크림 몇 개. 이미 녹아서 모양이 삐뚤빼뚤해졌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죠. 지금 세상은 더위를 달래는 방법도 많아졌고 또 기분을 달래는 방법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크고 시원한 감동을 줬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것으로는 마음이 잘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아진 일이죠. 네, 분명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은 것에 크게 기뻐하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점점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셔서 비싸고 화려한 것 말고요, 옛날에 좋아하던 그것과 비슷한 소박한 아이스크림 하나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포장을 뜯고 첫입을 베어 무는 순간 예전 여름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제는 아이스크림이 전처럼 대접받지 못해도 그 달콤한 기억만큼은 아직 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려드립니다. 노래에 오주합니다.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오주화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그때 그 시절 아이스크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릴 텐데요. 해금 탱고를 위한 댄스 오브 더 문라이트입니다. 해금의 노우나, 피아노의 권호준입니다.

마무리 곡 해금탱구를 위한 댄스 오브 더 문라이트였습니다. 해금의 노우나, 피아노의 권호준이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주문 외쳐보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2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요즘은 많은 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시대죠. 터치 몇 번으로 정보를 얻고 밤에 주문한 물건을 아침에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고 상처를 회복하는 일 모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것들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죠. 자, 조금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연결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시작하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한충은 외 여러분들이 연주했습니다. 새들 날아오르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세상이 진짜 빨라졌어요. 주문만 하면 덜컥 배달도 되고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꼭 많이 더해져야만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일에 대한 성과도 결국은 그렇고 심지어 음식의 맛도 시간을 좀 들여야 맛도 깊어지고 관계도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한 미식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데요. 실제로도 그렇죠. 네, 어떤 걸 먹느냐 그런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알아나갈 수도 있고요. 물리, 화학, 생태적으로도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하더라고요. 자,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한 그 프랑스의 한 미식가의 말을 살짝 비틀어보면 당신의 스마트폰에 어떤 사진이 많은지 알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것 같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언제건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찰칵 남길 수 있으니까요. 남겨진 사진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오, 괜찮죠. 이 아침 그거 해볼까요? 사진첩을 가득 채운 단골 사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셀카 사진이 많다, 자녀 사진이 많다, 꽃 사진이 많다, 음식 사진, 반려동물 사진, 각종 정보를 캡처한 사진도 특별히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창호해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도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판 벌려 듣습니다.

0: Hey, just say I'm your fave. I kill more hilarious on my mind.
1: 자, 오늘 정해드린 햇살 아침에는 사진첩을 가득 채운 나의 단골 사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4723님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시면서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 뭐 선물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 놓여져 있는 사진이네요. 저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며칠 전 학생들에게 감사의 선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죠? 하셨습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얼마나 보람될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말 정도밖에 못하고 수줍어서 말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을 텐데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야 대단한데요. 얼핏 봐도 한국 그 한글 글씨체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아마도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0853님 저는 꽃이나 바다 등등 풍경사진이 많으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 제주도 사진 맞죠? 와 멋지네요. 날씨도 아주 쾌청하고 바다는 바다대로 또

바닷가의 까만 돌들은 돌대로 참 예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요.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마다 풍경 사진 많이 찍습니다. 제가요, 근데 인물 사진은 잘안 찍는데 여우락 페스티벌 가면 한디랑 사진 꼭 찍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찍으셔야죠. 공연 마치고 그 공연장 로비 달오름 극장에서 합니다. 7월 3일, 4일 이틀 동안 제 공연 하는데요. 한번 슬쩍 나가볼게요. 0853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쓱 다가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님, 제 핸드폰에는 손자, 손녀, 삼남매 사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사랑이 끝이 없네요. 원하는 것다 해주고 싶은 할배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이고, 얼마나 예쁠까요, 삼남매 바라보면. 자주 보세요.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집에도 다니러 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꽃별의 해금 연주곡 비익연리 들려드리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함께요. 사진첩을 가득 채운 단골 사진에 대한 이야기, 셀카, 자녀 사진, 반려동물 사진, 음식 사진 등등등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나눠보죠. 자, 노래 듣겠습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곡 비익규정 이런 것들만 가득해요. 건망증 예방을 위한 생존형 사진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근데 다 기록이잖아요. 아 이때 난 이걸 했지, 저 때는 그걸 했지, 이렇게 나중에 꺼내보면 나름 뭐 감동적일 수 있잖아요. 백수경님, 요리가 취미이자 특기인 1인 주부입니다. 지난 며칠에 식탁 사진 보내봅니다. 사진첩에 온통 음식 사진뿐이에요. 47세, 16세 남자들과 11세 여자아이 먹이느라 땀 좀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와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직접 하신 음식 사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뭐 사진으로는 맛을 볼 수 없지만 진짜 맛나 보여요. 와 이건 뭡니까? 콩나물을 올린 콩나물 덮밥이네요. 다진 고기도 아주 예쁘게 탁 올려져 있고, 와 아보카도, 또 샐러드, 모짜렐라 치즈도 있네요. 삶은 달걀 반으로 딱 나누고 위에는 뭔가 뭐 히말라야 무슨 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허브 이런 거 막 올려져 있네요. 야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회 드신 사진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릇도 이 집은 참 예쁩니다. 아이고 먹고 싶어라. 자 이런 사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노랑토끼님의 신청곡 듣죠. 이한철의 흘러간답니다.

이한철의 흘러간다 듣고 왔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 이한철의 마침내 민요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제 공연 한번 보러 오시죠. 각 지역 민요를 모티브로 민요와 가요, 전통과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데요. 특별 게스트로 이희문, 최수연 씨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마침내 민요는 7월 3일, 4일 양일간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

에게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마침내 미녀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저번 날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왔는데.
0: 오 그랬구나. 어떤 그림을 보고 왔는데?
1: 한철이 삼촌도 아는 그림일걸요?
0: 아 그래?
1: 꼬마 신선이 어떤 악기를 불고 있는 그림인데 제목도 이거 부는 어린 신선이에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 악기 소리를 갖고 와봤어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0: 잘 들으셨죠? 방금 들으신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1번 하모니카, 2번 생황, 3번 피리, 4번 호루라기.
1: 아, 진짜 피디님! 신선이 호루라기 불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암튼 국악에서 아주 많이 쓰는 관악기고요. 이거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책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2: 네, 오늘은 창호가 김홍도의 그림 땡땡 부는 어린 신선에 등장하는 악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악기 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지요.

자, 국악에서 아주 친숙하게 쓰이는 관악기입니다. 창호 말대로 이거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책도 있고요. 같은 제목의 송창식 선배님 노래도 있습니다. 나는 땡땡 부는 사나이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이 악기는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하모니카, 2번 생황, 3번 피리, 4번 호루라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땡땡밴드 저클의 아 땡땡 가.

0: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김홍도의 그림 '땡땡 부는 어린 신선'에 등장하는 악기 소리 들려드렸고, 또이 악기는 국악에서 가장 친숙하게 쓰이는 관악기이고, 이거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책과 노래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하모니카, 2번 생황, 3번 피리, 4번 호루라기로 보기 드렸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255님 정답 피리. 국악기 중에 피리가 뱃살 빼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다이어트로 국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박예리 씨 저희 방송국 출연하셨을 때 특별히 운동을 안 하는데 몸의 중심, 이배 쪽에 코어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다라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국악이 다이어트에도 근육 형성에도 좋다. 좋네요. 2493님, 피리요. 저도 피리 배웠는데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9249님도 피리 소리 정겨워요. 어린 시절에 버드나무 피리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카시아 잎 가지고도 피리 만들었어요. 라고 하신 우리 애청자분도 계셨고요. 자, 이쯤이면 뭐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피리였어요.
0: 딩동댕.
1: 피리는 크기는 쬐깐해도 소리는 대따 크고 씩씩해갖고 국악단에서도 존재감이 엄청나다니깐요.
0: 맞아. 작지만 힘 있는 소리가 피리의 매력이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리우.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915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9174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드립니다. 3457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151 범장기지 떡, 9174 어쩌다 못난이 김치, 3457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리뿌의 연주로 신무당 바이브 듣는데요. 창호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음악 듣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이 들어있는 팀 이름 그리고 곡 제목이었습니다. 땡땡 밴드 저클의 아 땡땡 카 함께 들어봤어요.

비리뿌의 연주로 신무당 바이브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프렐류드와 예결이 함께한 투점프리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2부 첫 곡은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연주로 바람맞이 부제가 동해 무속 푸너리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노래 못 참지 제가 추천곡 들려드리는데요. 오, 좀 전에는 동해 무속 푸너리였잖아요. 제가 들려드릴 음악은 불가리아의 쿠케리. 오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쿠케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악력을 쫓아내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식인데요. 무속인 거잖아요. 이야 이렇게 또 맞아떨어집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못 참지.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동해 무속에 푸놀이가 있으면 우리는 쿠케리가 있다. 자, 쿠케리,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전통 의식인데요. 불가리아 남성들이 탈을 써요. 그리고 또 막 옷도 아주 그 동물의 그 가죽 같아 보이는, 예, 이렇게 무겁고 털이 숭숭숭 나 있는 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운을 빌어준다, 이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쿠케리 전통에 영감받은 노래인데요. 불가리아 가수 다라가 발표한 방가랑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노래입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서 최초로 불가리아에 우승을 안겨준 노래이고요.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스웨덴, 튀르키예까지 이런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엄청난 히트곡입니다. 자,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는 참가곡들이 무조건 3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노래도 2분 57초에 딱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춤추기 좋은 신나는 노래니까 한번 들썩들썩 들어보죠. 다라가 부르는 방가랑가.

다라의 빵가랑가 2026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한 불가리아 가수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반가운 분 시사평론가 조현정 씨 만나보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주간 코너로 바뀌어도 네. 입에 오늘도 아. 어제도 내일도 와, 참 무시 못하겠네요.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것이.
1: 저 뭐 계속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1: 수요일이라도 나와야지. 됩니다. 네.
0: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개인정보 유출 안 당해본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1: 네.
0: 여기저기서 툭툭툭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수천 명의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이 모두의 창업이라는 플랫폼인데요.
0: 네.
1: 이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 경진 플랫폼입니다.
0: 오, 나라에서 운영하는
1: 네,
0: 사이트네요.
1: 맞아요. 근데 올해 5천 명 정도의 1차 합격자가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했어요.
0: 예.
1: 이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0: 어이구.
1: 근데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게
0: 예.
1: 해킹을 누가 했는지 이거거든요.
0: 오.
1: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해킹 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외부의 공격자가 서버를 뚫어서 그 자료를 가져가잖아요.
0: 네, 해커들이 막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1: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직접 참여한 협력 업체가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간 거였더라고요.
0: 아. 이 창업 아이디어를 낸 업체가 그걸
1: 네,
0: 빼갔다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점은 보안 설계의 근본적인 허점이라는 건데요.
0: 예.
1: 지금까지 이 국정원 조사에서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한 IP가 9개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한 없는 사용자가 호출을 해도 그걸 막아야 되는데 시스템이 정보를 그냥 내줬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0: 예.
1: 그러면 이거는 보안 설계 처음부터 그 자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0: 그러네요.
1: 게다가 지난 5월에 이미 일부 그 정보 노출에 대한 제보가 있었대요.
0: 아하.
1: 그래서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 개발사 측에서는 이 사실을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0: 이야, 이 정부를 믿고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참가자 입장에서는 참담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1: 네.
0: 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인가요?
1: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이디어 보호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합격자 5천 명 정도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잖아요.
0: 예.
1: 이분들 모두에게 그 창업 아이디어에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1년간 기술 임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0: 예.
1: 그러니까 정부가 이 아이디어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오. 공식 입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0: 못 박아주는 거네요.
1: 네. 또 차관 주재 TF를 구성해서 20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을 연계해주고 7월 달에는 전국 현장 상담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 보호 대책이 실제로 그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만약에 유출된 아이디어가 이거 진짜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먼저 뭐 등록되거나 먼저 이 사람이 선수 쳐서 사업화해가지고 돈을 벌어버렸어요.
0: 예.
1: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내준다고 하는 이 원본 증명서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0: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플랫폼의 보안 체계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언젠가부터 매장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아졌잖아요.
1: 네.
0: 막 주택가 깊숙한 그런 골목 안에도 뭔가 막 음식 냄새가 나요. 근데
1: 네.
0: 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홀은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1: 예.
0: 자, 이런 배달 창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배달 전문 매장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 음식 냄새는 나는데
0: 예.
1: 홀은 없고 식당으로 이제 쓸 수는 없고 혹은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짜장면도 배달하고
0: 아,
1: 여기서
0: 맞아요,
1: 돈가스도
0: 맞아요.
1: 배달하고 그리고 그 배달 앱의 가게는 다르게 나오는
0: 예.
1: 가게가 다 따로따로인데 한 군데서 만들어서 이제 배달 시켜주는
0: 맞아요.
1: 그런 것들 있잖아요.
0: 근데 막 식사 시간 무렵 지나가다 보면 왜 그냥 냄새만 맡아도
1: 네.
0: 딸기락딸기락 소리만 들어도 진짜 바쁘구나 이런 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가게들 많은데.
1: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머니 확 몰리고 그리고 일단 홀 매장을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니까
0: 예.
1: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주방 하나만 꾸려놓으면
0: 예.
1: 이제 배달 창업을 할 수 있다.
0: 그러네요.
1: 라는 거였잖아요.
0: 배달 직접 안 하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으니까요.
1: 네. 그래서 이런 배달 전문 매장이 소자본 창업의 치트키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배달 전문 매장 산업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0: 예.
1: 대표적인 사례가 요아정이라는 브랜드예요.
0: 오,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여기.
1: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고 막 토핑 올려서 먹는데
0: 예.
1: 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던 이 배달 전문 매장 정보 공개서를 요아정 측에서 자진 취소했다는 소식이에요.
0: 그러니까 배달 이걸, 전문 매장 정보 공개서.
1: 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예. 우리는 배달 전용 브랜드로는 더 이상 가맹점을 안 늘릴 거고 점점 홀을 꾸며서 카페형 매장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다. 라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보통은 지금까지 진짜 요아정도 많이 배달로 먹었지.
0: 그죠.
1: 이제 가서 먹는 걸로 이제 이 브랜드 자체에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업장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0: 예.
1: 업계에서는 이런 요아정의 결정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지금 요아정뿐만이 아니라 찜 요리 브랜드인데 여기는 두찜. 여기도 대학가하고 오피스 상권 중심으로 홀 매장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0: 예.
1: 치킨 브랜드 프라닭은 아예 프리미엄 홀 매장 모델을 새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0: 이야, 배달 창업 붐 시작된 게 아마 코로나19 때였던 것 같은데요.
1: 네.
0: 이때는 뭐 외식이 힘들었던 시기니까요.
1: 맞아요.
0: 바뀌고 있는 거네요.
1: 그때 생각해보면 두 명 이상 못 모일 때도 있었어요.
0: 아, 진짜 맞아요.
1: 네.
0: 아니 사람 걷는 것도
1: 네.
0: 1m
1: 떨어져서.
0: 이상 떨어져서 걸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1: 그러니까 뭐 식당을 어딜 가겠어요. 이때 뭐 혼술이고 뭐 이런 거 편의점 음식 다 이런 거 이때 나온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달 전문 매장, 배달 앱도 그렇고 엄청 흥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홀도 청소라든가 뭐 인테리어 꾸미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홀 직원 서빙 뭐 직원 채용도 돈이 덜 들고
0: 네.
1: 해가지고 이때 정말 붐이었는데
0: 예.
1: 이 공식이 엔데믹을 기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0: 오, 팬데믹이 끝나면서
1: 네.
0: 바뀌었다.
1: 네. 이제 외식 수요가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다들 사람을 만나고 식당에도 가고 가족 단위로도 또 외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배달 전용 매장이라고 할 때는 홀 운영비가 덜 들었지만
0: 예.
1: 이제 또 이제 배달에 의존을 하면 뭐가 또 문제냐면 배달 앱 중개 수수료에 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0: 아, 그 수수료 되게 비싸다면서요.
1: 그게 배달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는 것도 있지만
0: 예.
1: 검색했을 때 위에 뜨게 하기 위한 그 광고비
0: 아.
1: 솔직히 그 같은 메뉴인데 그 쫙 스크롤 내려가지고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0: 안 하게 되죠. 네.
1: 메뉴에 있는 매장 이제 선택하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도 또 비용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런 부대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그래서 어떤 구조적 한계가 여기서도 부각이 되면서 좀 그 메리트 배달 전문 쪽의 메리트가 급격하게 좀 퇴색한 측면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배달과 매장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주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 거예요. 그 기존의 배달 수요는 분명히 유지를 하죠. 배달 수요도 많으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공간을 아예 제로로 하기보다는 이 홀을 운영을 하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재편을 할 거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0: 예.
1: 정말 같은 음식이어도 배달만 했던 것보다 그 홀에 직접 갔을 때 어떤 경험치?
0: 아.
1: 거기에서의 기억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기억에 남아서
0: 맞아요.
1: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환경에도 직접 매장에 가셔서 드시는 게 좀 더 낫긴 하죠.
1: 네.
0: 일회용
1: 그렇네요.
0: 포장기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어쨌든 영원한 건 없다라는 진리를 새삼 떠올리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거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문서가 발견돼서 화제라고 합니다.
1: 네, 교도통신 상.

0: 마이니치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 예.
0: 그 일본 육군이 중일전쟁 당시 1938년이었는데 동물의 혈액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이른바 이종수혈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는 기록이 육군 군의단 공식 기관지에서 발견된 거예요.
1: 우와, 진짜 너무하죠.
0: 그렇죠. 이 기록이 1940년 3월 일본 육군이 개최한 육군 군진 의학학 연구회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뭐 육군성 의무 국장 비롯해서 막 높은 사람들, 의무 장교, 약재 장교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군의학교 교관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번 사변, 그러니까 중일전쟁에서 동물을 혈액 공급원으로 한 수혈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
1: 이야.
0: 네, 요게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1: 네,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주입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관찰한다. 이 말로 지금 제가 하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건데요. 경험인데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네요.
0: 네, 기록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가 모두 23명이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실험 대상자들을 다 환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1: 예.
0: 이 사람들이 정말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뭐 혹은 누구였는지 뭐 일본군 부상병이었는지 뭐 어떤지 이런 설명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이 중일전쟁 때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민간인이나 중국 포로를 상대로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아 저도 이거 말하기 좀 끔찍해요. 이게 실험에 사용된 거는 말과 양, 개 피였어요.
1: 그러니까
0: 말의 피를 사람에게 대량으로 수혈을 하거나 수술로 목에 혈류를 다 막아버린 다음에
1: 예?
0: 동물 혈청을 주입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거나 닭의 피를 사람한테 넣어서 적혈구가 체내에 얼마나 머무는지 관찰하는 실험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1: 이게 뭐 그 당시에 피는 다 빨간색이니까 뭐
0: 네.
1: 이런 식으로 몰라서 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0: 그게 아니래요.
1: 예.
0: 이때조차도 이런 이종수혈, 동물 피를 넣는 거는 상식을 벗어난 실험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막 뭐 중세시대라든가 이때 생각하면 우리가 몰라서
1: 그렇죠.
0: 예. 그랬던 것들이 많은데 요때도 이거는 통하지 않는 얘기였다고 하고 근데 일본군이 원래는 패전 직후에 이런 관련 자료를 대거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도 왜 뭐 고문 얘기라든가 서대문 형무소 뭐 이렇게
1: 예.
0: 뭐 얘기를 봐도 뭐 한국 이 조선인 포로들한테 대량으로 물을 주입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들을
1: 진짜.
0: 이쪽에서 다 폐기를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0: 네, 이번에 군 의료조직 공식 기관지에 남아 있었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발견이라서 꽤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험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또 삭제가 이번에 문서에서도 또 삭제돼 있었대요.
1: 예.
0: 이것도 그 당시에 검열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문서 한 장에 담긴 진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RR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우의 소리로 온정타령 사발가 듣습니다.

0: 김영우의 소리로 온정타령 사발가 듣고 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여러 뉴스들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소식,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청년 미래적금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1: 네.
0: 와, 이거 미리 살펴보니까 이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1: 네.
0: 살펴볼까요?
1: 네. 청년 미래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0: 예.
1: 그 어느 시대든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어떤 억울함, 박탈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선배 세대들 보거나 후배 세대들 보면은 아, 우리 땐 저런 거 없었는데
0: 맞다.
1: 막 왜 그런 거 다 있는데 요즘 청년들도 이 포모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어떤 그 공포감, 두려움.
0: 그죠.
1: 일단 뭐 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0: 내 집 마련도 진짜
1: 네.
0: 저기 멀리에 있는 것 같고
1: 그 주식 시장도 막 호황이라고
0: 맞아요.
1: 하는데 이제
0: 돈 있어야지 주식 투자도 하죠.
1: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 선배들처럼 사회생활 한 10년 차, 20년 차 됐으면 나도 시드가 많았을 텐데 나 이제 1년 일해가지고 아니 뭐 시작도 못했는데 이런 포모들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물론 10년 일해도 시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에서 그렇다고 또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0: 아니지만
1: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이런 박탈감이
0: 쓸쓸하게 말씀하시네요.
1: 아, 네, 좀 속이 쓰리네요. 또 어쨌든 이 청년 미래적금은요 3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모든 취급기관 공통 기본금리 5% 들어가고요.
0: 예.
1: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이건 조금 기관별로 다르겠죠. 2, 3% 더해서 최고 7, 8%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0: 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1: 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연 13에서 14%.
0: 오호.
1: 우대형은 최대 연 18에서 19%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0: 우와,
1: 대단하죠.
0: 18, 19%, 20%라고 치면
1: 네.
0: 예를 들면 1,000만 원 적금하면

0: 1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1: 아, 맞아요.
0: 1년만 넣어도요.
1: 그래서 만약에 매달 뭐 50만 원 이만큼 못 낸다 해도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3년 했다 하면은 일반형으로는 한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 가져갈 수 있는데 원금은 1800만 원인 거거든요.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기여금하고 이자가 더해진 금액인데 지금의 저로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예. 주식보다 이게 승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예, 여기로 이걸 하고 싶네요.
0: 뭐 경제 상황이 어찌 됐건 네. 그 이율대로
1: 보장을
0: 지급되는
1: 네.
0: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1: 네.
0: 저는 안 된다는 저도 거예요.
1: 저도 안 됩니다.
0: 가입 조건 살펴볼까요?
1: 예, 그래서 가입 조건 직전 연도 소득이 또 확인되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단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0: 아, 1년에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넘지 않았던 분들이어야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신청 기간은 딱 2주예요. 22일부터 접수 시작했고 7월 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이번 주는 신청 첫째 주라서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이 24일이죠. 그래서 끝자리 38, 내일 49, 모레는 50 이렇게인데요. 둘째 주인 다음 주부터 7월 3일까지는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0: 예.
1: 이후에 7월 6일부터 심사가 진행이 되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취급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등 14곳. 토스뱅크는 12월부터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네, 특히나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91년도 8월 8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0: 아.
1: 91년생들 주목하셔야 돼요.
0: 마지막 가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1: 맞아요. 이번 모집 끝나면 만 35세가 되거든요.
0: 네.
1: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앞으로는 가입이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서 꼭 이번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제도, 이런 적금, 펀드 혹은 뭐 예전에는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도 다 나이 청년의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0: 예.
1: 또 여기 군장병들도 챙기시면 좋은데
0: 더 좋겠는데요.
1: 예, 기존에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4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월드컵 소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 이분들은 청년 미래적금 가입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네.
0: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가 41살,
1: 네.
0: 메시가
1: 맞아요.
0: 39살.
1: 그 정도.
0: 이게 벌써 은퇴했어야 되는 나이인데 월드컵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1: 아, 청년 적금은 못 들 정도로 이제는 사실 운동선수로 치면은 어떤 전성기가 많이 지난 나이?
0: 그렇죠.
1: 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뭐 운동선수 나이로 보면 거의 환갑을 지난 나이? 은퇴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1: 근데도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0: 예.
1: 메시는 이번에 완전 뭐 그냥 사람들이 신이다. 예. 고트 신이다 하는데 이번에 기록들을 계속 메시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0: 예. 지금 벌써 5골이에요. 두 경기 했는데
1: 네.
0: 첫 번째 경기에서 해트트릭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 2골 넣고.
1: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통산 월드컵 무대에서 통산 18골 터뜨리면서 원래 지금까지의 기록이 독일의 클로제 선수였대요.
0: 예, 거의 뭐 20년 넘은 기록인데요.
1: 이 클로제 선수도 이제 우리 2002 월드컵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0: 예.
1: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제의 기록을 깼고 본인이 깨고 있는 월드컵 역대 최다 경기 출전 숫자도 늘렸습니다. 이전의 기록은 독일의 마테우스 26경기였는데
0: 예.
1: 이번에 메시가 28경기 뛰었고 2484분 뛰어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0: 이번 월드컵에서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면 좀처럼 깨기 힘든 기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메시가 경기 출전 1위니까 다음 거 뛰면 또 기록 치우고 또 기록 치우고 이런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기네스북이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0: 우와.
1: 오늘 메시가 깬 모든 기록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0: 예.
1: 월드컵 본선 최다 골 18골, 통산 월드컵 최다 경기 출전 28경기, 월드컵 역대 한 선수 최다 승리 18승,
0: 우와.
1: 월드컵 최다 출전 시간 2489분 등등등등 해가지고
0: 예.
1: 기네스북이 올렸는데 이제 뭐

0: 여기서 계속 경기를 할 때마다 기록이 계속 갱신이 될 것이고, 뭐, 예, 그래서 메시의 어떤 그런 뛰는 모습 그 자체만 봐도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되게 즐거워할 것 같고요. 이번 월드컵에도 좀 씁쓸하게 어김없이 우길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1: 이야,
0: 전범기라고 하죠.
1: 이거.
0: 예,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비판을 받는 그 깃발인데, 일본 네티즌들 반응이 한국이 오버한다 이거예요.
1: 뭐, 그래요?
0: 아, 우리는 야 각자 나라 응원하는 깃발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흔드는 건데 쟤네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시비를 거는 거야?
1: 아니, 그
0: 이런
1: 우길기가 등장했던 그 시기와 의미가 다르잖아요.
0: 그거를 안 배워서 좀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뭐 독일이 나치 깃발 흔들면 큰일 나잖아요.
1: 큰일 나죠.
0: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일본에서는 계속 모르니까 이런 정치적 사상을 스포츠에 끌어들이는 건 오히려 한국 쪽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또 하고 있는 뭐 그런
1: 참
0: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도 내일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0: 네, 우리는 오전 10시, 내일 오전 10시 남아공과 A조 최종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조별리그 1승 1패로 A조 2위 승점 3점을 따낸 상태인데 뭐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할수 있어서 비기거나 이겨야 하고 만약에 남아공에 지게 되면은 다른 조 경기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이때 또막 경우의 수막 돌리잖아요.
1: 오, 그거 좀
0: 그런
1: 안 했으면
0: 아
1: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월드컵은.
0: 그러니까요. 어떤 남이 하는 결과에 기대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 되게 그런데 지게 되면 이거 되게 복잡한 게막 멕시코가 또 체코하고 해서 멕시코가 이기거나 비기면 우리가 3위여가지고 뭐 골득실을 뭐 따지게 되고
1: 네, 조 3위 하더라도 다른 조의 3위보다 순도가 높으면 32강 진출되거든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걸 따져야 되고 최악인 경우는 한국하고 멕시코가 지는 거예요.
1: 이야.
0: 이러면은 우리는 골득실을 따질 것도 없이 체코하고 남아공이 골득실을 해가지고 조 2, 3위 따져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1: 아, 체코 남아공이 서로 비겼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우와.
0: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아공하고 체코 이런 쪽도 다 최종전에서 이기게 되면은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활을 걸 거예요.
1: 이 불꽃 튀는 마지막 3차전이 되겠네요.
0: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이미 뭐 매체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비기는 경기로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겨야 된다.
1: 그럼요. 한골 넣고 이렇게 잠그다가 큰일 납니다. 뒤집기 당합니다.
0: 근데 참 선수들이 지금 고생하는 게 여기 되게 덥대요.
1: 아, 그래요? 경기장이 바뀌죠, 이번에?
0: 네, 이게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데 몬테레이가 멕시코 안에서도 무더위로 악명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몬프리카네요, 몬프리카.
0: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밤에도 덥다는 거 바람이 후텁지근하고 뭐
1: 그래요.
0: 습도도 높고 훈련할 때도 체감 기온이 40도에 달했다고 하니까 보통은 밤에는 선선해지길 기대하는데 밤에도 막 외국 가면은 막 더운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옐로 카드 받은 선수들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기혁, 백승호, 이강인 선수 이렇게인데 이게 옐로 카드가 32강 진출하고 나면은 리셋이 되는 거라서 그때까진 버텨줘야
1: 버텨줘야
0: 돼요.
1: 됩니다.
0: 예, 타격 누구 한명 이제 잘그 하게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 그 축구 마니아로서 한디님은 어떤 포인트를 놓고 보시나요?
1: 예스 카스트로프 지난 2차전 때그 선수 나올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계속 그 출전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독일 1부 리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주전 선수로 뛰는 선수인데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독일
0: 네,
1: 사람이고.
0: 맞아요.
1: 근데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이 선수 그 경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위치는 수비수인데 공격을 되게 잘해요.
0: 뭐 전천후루 그냥 하는 선수네요.
1: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공격으로 넘어가면
0: 수비가
1: 수비해야 될
0: 뚫리
1: 공간이 비겠죠. 그걸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맡아줘야 되는데 그런 수비에 있어서 위험 부담 때문에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3차전에는 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0: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 궁금해지긴 하네요.
1: 네, 되게 매력 있는 선수예요.
0: 또 우리 선수들도 내일 일단 좀 심기일전으로 잘해줬으면 좋겠고 응원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

0: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최수현과 프렐류드가 함께 연주하고 불렀습니다. 비나리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0: 그런 수비에 있어서 위험 부담 때문에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3차전에는 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1: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 궁금해지긴 하네요.
0: 네, 되게 매력 있는 선수예요.
1: 또 우리 선수들도 내일 일단 좀 심기일전으로 잘해줬으면 좋겠고 응원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최수현과 프렐류드가 함께 연주하고 불렀습니다. 비나리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프렐류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아이리시 스타일이죠. 두 번째 달의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와 최소연의 소리로 비나리 들어보시죠. 저는 물러갑니다.

만사가 대기로고 백사가 여일하고 만사 됐다. 6월에 유두일이온 해성 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해 7월에 질석일이오 현우직녀 상봉일이라 우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조를 많이 빚어 서이웃새님 오셔다 선남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상달이라 좋고 좋나를 가리워서 보사

0: 음악과 시, 예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방 문화를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자리입니다. 경제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정악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음악의 깊은 미학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빠르고 화려한 음악에 익숙한 요즘, 잠시 걸음을 늦 깊은 곡력으로 다져온 한 명인의 산조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6월 30일 저녁 7시 30분, 20년 넘게 활동해온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이 선보이는 다섯 번째 곡력 시리즈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는 남도 특유의 선율과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조인데요. 남도 산조의 깊은 가락이 철연의 울림과 만나면서 힘있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동시에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구 반주로 함께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선사합니다. 한음 한음에 오랜 세월의 수행과 공력이 담긴 철가야금 산조의 진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독주에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우리 음악 축제가 찾아옵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음악축제 201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다루름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의 마침내 미녀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과 함께 민요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고요. 강산회와 소리꾼 정복원이 함께하는 물고에선 록과 판소리가 만나 색다른 음악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음악극 먼 아리랑 파트 2, 그리고 상자루와 안혜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블루그래스와 판소리의 이색적인 만남을 담은 노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연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김백찬과 김반장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장마, 그리고 서희철 가단과 삼산이 함께하는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은 음악감독 유태평양이 직접 꾸미는 네, 다음 곡은요? 가 장식하는데요. 판소리와 자작곡 그리고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여우락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급자족할 만큼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날 학문에 몰두하는 이들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